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가 우리 월초면이 월초면 아주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조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쌌다가 내데 맞지 않으면 어쩔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곽 싸도 한 곽을 드리고 네 곽 싸면 세 곽을 드립니다. 월 초만 우대 활동합니다. 때문에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는 보통 큰 우대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월 초에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치사도 우대 받을 수 있는 활동 이용하셔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 이 제약공장에서 만든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 안 해드려도 우리 큰 제약공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큰 제약공장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약 관리가 엄합니다. 특히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녹용하면 녹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 제일 좋은 녹용으로 넣고 홍삼하면은 홍삼도 그렇습니다. 그 질량이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 외에도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조인. 산조인도 우리 이 왕상으로 또 싸보면 가격이 엄청 뭐 차가 많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0: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큰 기업이 지하공사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면은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시면은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소개드립니다. 예. 아마 여지껏 방송한 가운데서 이렇게 동어어조제약공장의 약을 소개드린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질량, 효능, 효과를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그 지금 MRI를 한다거나 예, CT를 한다거나 이 머리를 한두 번씩 검사해본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늙음 하게 들어서면서 내가 이게 중풍이 오지 않을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많이 찍어보죠. 예.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막혔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 혈관들이 막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바이스 빙변 하얀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노바이스 빙변 60대 이상 들었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 머리에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상학으로는 그 MRI나 CT나 여기에서는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하는데 기실 모세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제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그 증상입니다. 완전히 중풍이 와서 펜탄이 왔다는 거는 우리 큰 혈관이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지그재길로 이렇게 좀 비틀댄다거나 예,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게 우리 그 치매나 중풍 초기 진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늙어서 그렇겠지 뭐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림상에서는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봤자 약이 좀 있고 예.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머리 혈관을 통하고 머리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노바이스 빙변이든 치매든 뇌경색이든 생기는 원인이가 예. 머리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 와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럼 어찌 침전이 이렇게 머리에 와서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 머리는 대뇌는 그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혈로 하고 혈액이 20%가 우리 몸의 20% 혈액이 머리에 올라갑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많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그 대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대뇌 2%밖에 안 되는 대뇌가 20%나 되는 피를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대뇌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그 쓰레기가 바로 이런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죠. 이래서 이런 쓰레기를 빨리 배출해버려야 됩니다. 배출하는 것이 우리 제일 그 중요한 건 혈액순환하고 뇌수입니다. 뇌수가 순환하면서 뇌수는 순환한다 했습니다. 예. 뇌수는 척수를 통해서 골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그 뇌수가 빨리 순환하고 혈액이 많이 깨끗한 혈액이 순환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해줘야 되죠. 그러자면은 거기에 상응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건네보시와 그것도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하는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1: 네.
0: 그것도 뭐 알깁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건네보신화를 좀 먹고 소리야. 이 기억이 좀 많이 증가되니까 얼마 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무거운 쌓아놓고는 지방에다가 오다 날리지 말아서 구석 집에 그리고 그리고 또 어쩔 이 기억력이 없을까 내 눈에 귀에서 소리도 어떻게 그리 나올까
3: 그래서
2: 귀수 서른 날 뒤 저녁에 잡으려면 아야 오지. 그 다음에 난 또 허리 다리를 세게 아파.

0: que nada, verdade é curioso. Vou para bem ligar, é que eu não ligar, porque eu não amo de rabo, isso, chimbo de rabo, que isso aí, eu não vou entrar no seu rodarinho, a pôr, não é?
1: Mas, é, eu não vou entrar no seu rodarinho, a pôr, não é?
0: Usi marin dah ok kan kena berkali apa sih minyak ni orang macam siapa sih macam berkenaan khusus ni kau pengen jangan kerja khusus tu curi rende tiap muka tu jauh sih macam berkali ayah pun sih berkenaan jauh sih kami dah cak diri curi tu perlu kita sunul isakal malik sunul kerang tu orang kau kan curi rende oh kita sun amat iya kita sun itu isak orang tu rende persis tu
1: dia lagi wani tu hianung ya dapat kesin dah kau kabinet siapa ni.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 바로 우리 콩팥하고 관계되고 간하고 관계되고 비장하고 관계되는데 이 약이 그걸 다 치료하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소화계통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지면 대뇌 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0: 혹시 요즘에 또 나 위염 나빴는데 위도 좋아졌으면 위가 싹싹 다 아파서 드리고 사비 구둥살 지금 이거 먹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구둥살을 좋아지고 밥을 여기 잘 먹습니다.
1: 그렇지.
0: 아기랑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약은 정말 그 제약 공장이 원래 그 어제 저의 공장이랑 이름이 있는 공장이구나. 예, 그것이 이름 있는 공장에서 나왔길래 야 이런 약 먹어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이놈을 좋아하고 가서 오거라 다리 아파 그리고 해서 나도 약을 먹고서 나 계속 먹길래 해서 오늘에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얼마가?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이요?
2: 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학도리에 큰 걸 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녀보신안입니다. 아마 이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진단 나오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방콸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방콸이 있다. 방콸도 그렇습니다. 경동맥이, 네. 경동맥이 이렇게 방콸이 있다고 우리 그 도플러 최초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대뇌 혈관이나 보이지 않는 관상동맥이나 이게 다 더 심합니다. 한 3배, 5배 더 심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이모가 지금 이번에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진에 치토란다. 그래서 내 이 방송을 듣고 소리 그 이 약을 건네보시하는 지금 어떤 반면 썼습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게 알린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얼반해서 누기 간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얘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미만 자꾸 합니다. 이 중에 한자 이상합니다. 자꾸 그것도 바깥으로만 나가다고 자꾸 애를 쓴다. 문을 그렇게 채워놔도 자꾸 나가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네. 그 증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얘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얘 자기 물건이 있으면 누기를 자꾸 의심하고 얘 영 그랜다. 돈이라도 어디다 놓으면 자기 남이 자꾸 가져갔다 영 의심합니다. 굉장히 구중에
1: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3: 야 영의 이야기 쓰던 중간에서 정말 좋다며 제일 선택 영 잘했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 지금 누가 싸도 누가 쓸까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래 두 가게 한강 네 가게 세 가게.
3: 아, 네 가게 생각. 그래 놓고 영 좋지. 그래 이번에 저 활동이 좋을 때 이 약을 아마 계속 쓰겠단다. 그래 좀 많이 써야겠다. 예.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건네보시와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효능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압니다. 예.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 팔고 써서 효과를 봐야 되죠. 예. 자꾸 그 무서워서 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그거는 걱정 마셔. 이 약이 그런 약이 부작용을 없이는 성분 거서 음기면 음기, 양기면 양기 요거 딱 평형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건네보신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네.
4: 네,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0: 저도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민감 자주 소변이 잦아서 소변 볼러 자꾸 다닌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예. 주문, 예, 그리고 이 민감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예, 정신 안 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것도 예. 바쁜다.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0: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자꾸만 어지럼증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1: 예.
0: 예, 그런데 이 건예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숱한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예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정신 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맑아지고 살 것 같아요.
0: 예.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예, 잘 되고 괜찮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0: 소화되는 것도. 예, 그 다음에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 5번, 예. 6번 댕기던 게 지금 것도 한 2번이나 다닙니다.
1: 예.
0: 예. 그러나 이 건예보신화는 확실히 이 맹감 어떻게 이 심내 혈관에도 좋고 위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쓰는 보한 데도 용 좋다고 봅니다.
1: 네, 원래 이 현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이 눈이 부옇게 안 보이고 눈물 난 신지에 계속 심장이 뜨린다. 그 누군지 쫓긴 것 같거나 을레니 쌍레니 또보 쌍탕에 이거 다 신지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 때문에 쓰라고 똑똑히 썼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언니도 또 싸겠단다.
1: 네, 네.
0: 우리 언니도 내 좋다가에 가투리 네. 여러 가지 병 치료한데 최고라고 언니도 같이 건네어 보신환 싸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사자고 그랬다.
1: 예, 열곽 싸면 네. 열곽 드리고 밀곽 싸도 쇠곽 드리고 예, 두 대를 네. 씁니다. 예.
0: 네. 또 언니하고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신화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십몇 년을 강의했습니다. 이 건강강의마 방송에서 많은 약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 이렇게 황제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라고 딱 기록되어 있느냐 모두 이 약을 발견해서 뭐 이 약도 황제 써서 저 약도 황제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약입니다. 건륙 황제 1771년도 이 쭉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또 제약공장을 우리 믿어줘야 되죠. 예? 또 제약공장이 믿을 만한 제약공장인가 이거 꼭 따져야 됩니다. 뭐 설명서에도 다른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들어갔다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먹어봐도 효과는 별로란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제약공장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공장이 우리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 그 다음에 올해 이 산동 동아학교공장 하면은 그 약재 질량을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는 아주 이름 있는 믿을만한 제약공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오늘부터 하는 우대 활동은 우리 적게 네 곽 사도 세 곽 두 곽에 한 곽 드리지 않습니까? 열 곽에 열 곽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이 들국화입니다.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난 들국화처럼 누구나 마음 한 끼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김경희 작사 박동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향기에 비유한 꽃냄 같은 노래입니다.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굽이쳐 흐르는 해안가 물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연변대자를 적시며 흐르는 해안가. 그 물길에 실려 인생의 희열락과 세월의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로는 건물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뜨겁게 노래한 곡이 바로 인생을 정렬로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열정으로 채우고 어떤 파도가 와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슴 벅찬 소리로 전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한가롭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처럼을 만나보겠습니다. 가볍고 평화로운 흰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이 노래는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들려드립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 듯한 노래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 사랑 그 배려 잊을 수 없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당의 품 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배려를 진심으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백.

처방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 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이,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배강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혈배강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는데, 하는 말 그대로 血背강이랍니다. 血背강이라는 건 血, 혈액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背라는 건 고래란 말입니다. 강이란 건 건강하다는 강이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혈액이 고불로 건강하게 깨끗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 약이 처방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 펩티드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타이. 분자가 작은 걸 우리 펩티드랍니다. 그럼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심병이라면 신조통이라면 생기거나 어떤 데는 심근경색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막 숨이람 차고 막 답답해나고 이럴 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뭐입니까? 우리 딴센디월 보통 입에다 임차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딴센디월이라면 추셔주심월 이걸 호소먼지가 계속 엮고 다녀야 되죠. 어디 가나.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도 특히 이런 심장질환 우리 지금 여름철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름철이 혈관이가 몽땅 늘어납니다. 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한우말에 그 러짱 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로 뭐 댄디 맞아라. 그러면 우리 뭐 이런 뇌경색이라면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런 도리를 많이 알죠. 예? 기술은 댄디 맞다 맞는다는 게 뭐인가? 혈관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안위 기가 나가서 병영을 잡는 게지. 그게 진짜 무슨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댄디 맞을 때 그 당시 혈관 확장하는 게지. 댄디 안 맞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혈관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이런 생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관 안에 이런 방块 혈전들이 생긴 거 빨리빨리 작은 분자로 녹여서 내보내고 이런 작업으로 우리 해줘야 되죠. 그냥 여름철에는 우리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급성 심근경색 특히 밤에 잘 때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제 그런가 밤에 잘 때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후시 수면 잔팅

중어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이 잘 때 있잖아요. 수면 잔팅. 잔팅이라는 뭔가 심장이 잠시 멎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후시 수면. 그러니까 호흡도 잠시 멎어지는 겁니다. 멎어지

0: 또 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멋었을 때 만약에 깨나면 인차 하면서 깨날 수 있고 만약에 깨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 호흡도 그 김에 가래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숨이람 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숨 쉴 때 항상 가래 또 걸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르렁그르렁 우리 우스갯소리를 넣고 고해 소리 난다. 네, 고해 숨 쉬는 소리 난다. 이런 걸 많이 듣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대책이 없습니다. 호흡기 수면 장애 중증 뭐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치료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이는 이걸 압니다. 이 몸속에 경락이나 혈관이나 그 다음에 호흡도나 이런 데 나쁜 가래들이 끼기 때문에 거기 매 호흡도를 막아놔가지고서리 숨이 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이럴 때 피가 더 모자랍니다. 심장이.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우린 데 찾아와서 저한테 병 보는 사람들을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환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구 혈관 확장하는 약을 많이 먹죠.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데 이것이 가끔 보면 해결 못합니다. 우리 도랑물에 지금 물이 가는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도랑물을 자꾸 늘고 넘어야 됩니까? 더 모자라죠. 도랑물 다 막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피가 충족한가 아니 충족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그래서 대구 동맥경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신에 다 동맥경화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뭐 경동맥이 막혔다 관상동맥이 좀 막혔다 이렇다 뿐이지 전신에 어디나 혈관에 몽땅 동맥경화 생겼다 어디나 다 막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단 한 방면에는 그 가래를 빨리 녹여내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이 어제 잘 됐다는가 지금 단선 디왈 거기면은 보통 세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단삼하고 삼칠 이게 주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성분이가 빙페리입니다. 예, 이 빙페리가 사람이 진통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빙페리 좀 말 그대로 롱나우 거기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찬성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빙페리 독성이 있습니다. 오래 잡수게 되면 오히려 이 간이랑 콤파츠랑 색이 상합니다. 그 다음 피부도 막 가려워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내가 피부 가려워난다 할 때는 그 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이가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혈세포를 대량적으로 죽여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피가 모자라죠. 예, 그래 이런 도를 알고 그래서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를 싸면 10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오랜만에.
2: 내가 지금 혈액왕 먹고 있는데요.
0: 예.
2: 내가 세 가지 다 먹습니다. 건식과일이라 풍순빵.
0: 네.
2: 예, 또 풍순빵하고 건식원이 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액왕이 떨어져서 예.
0: 그렇죠.
2: 그래, 선생님께서 하면 하는데. 우선은 이 혈액왕이 소설된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량이 다 끊었지.
2: 예, 오늘 아침에는 165이다, 이렇게 88이 됐다.
0: 그만하면 혈압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2: 그러니까, 혈압 좋은데, 어제는 75던 게, 오늘 아침에 또 내려갔을 때.
0: 예, 혈압 차이가 그래서, 점점 작아지죠.
2: 예, 그래서 내 혈압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몇 강사하면 치면 맞습니까?
0: 지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기다 전화 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성해 드리고 그 다음에 침을 12번 놔줍니다.
2: 그럼 내가 이번에 선생님네 가서 침도 맞길래 해서 열이 식하고 오늘에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선택 잘했습니다. 이번에 또 값이 2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2: 써야
0: 돼.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 주세요.
3: 저는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평소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0: 열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요.
1: 네.
0: 머리가 아팠습니다.
1: 예,
0: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0: 예, 밤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예. 네.
0: 낮에는 섭외 적은 게 밤맛이 없는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쏘다니고 나면
1: 어.
0: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일하던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아, 그래 몸에 진액이 다 빠지지. 예.
0: 예. 발이 붓긴다 아무 신이 맞지 않아서 쓰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예.
0: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1: 예.
0: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붕수빵 같이 먹은 게
1: 네.
0: 거기다가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있고 네. 맥이 납니다.
1: 손도 좀 떨떨죠. 예.
0: 예. 손도 아예 떨리고
1: 네.
0: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설사도 안 합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0: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듣자니까 요새 뭐 혈배강이 또 뭐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약 좀 많이 좀 사놓고 먹을 생각인데
1: 네.
0: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에 그 네. 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저래 제가 네. 값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네. 값은 한 세트에 698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200원 오릅니다. 898원 오릅니다.
0: 네.
1: 그래서 요새 지금 우리 데 와서 약을 미리 봐서 사가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아.
1: 예, 예. 그래서 어제도 한 10상자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30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활동 참가하세요.
0: 예.
1: 네.
0: 그래, 아직 먹을 게 좀 있긴 하지만, 예. 그 한 상자 200원 한 게 이게.
1: 대단한 거죠. 예.
0: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사놓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지금 전화 치게 되면, 예.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재배랑 먹기 전에는
1: 네.
3: 아바의 부마다 그 소리 대사병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얼버무리는 게 잘 못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저도 혈압이 더 조절되지 않아서 머리가 항상 아프고 띵 했는데 지금 선생님 그 강의에서 들었는데 확실히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꿔 먹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새벽에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잘 되니까 완전히 그 아바에 부마다 그 어버무리던 게 말씀하는 게 좀 알아듣기게 말하고요.
1: 네.
3: 말씀도 못 가리던 게 지금 가립니다.
1: 네.
3: 그리고 저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항상 머리가 허리터분하게 정신이 났댔는데 지금은
1: 네.
3: 머리도 거뿐하게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네.
3: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 혈배강 계속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1: 혈배강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공동주체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런앤성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2880018.
1: 예,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둘 더 많이 싸먹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혈배강 수전 환자입니다.
1: 네.
4: 이미 전에 병원에서는 나 위소라는 이런 진단 받았댔는데
1: 응.
4: 이사들마다 모두

0: 예, 나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그것도 견적을 했는데 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 말이에요.
1: 치료 대책이 없기 때문에.
0: 예, 그래도 예. 무슨 어떻게 돼서 설명 잘 해주고서리 잘 치료되게끔 얘기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1: 네,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아무 약 났다 썼어. 그래서 이름이 보낸단 말입니다.
1: 그래, 그래.
0: 그러니까 보니까 글쎄, 늙이들이라는 게 날마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대책이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그 계산도 잘 아이 되고 무슨 정말 사람이 사기 똑 떨어지게 만들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0: 그 집에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오히려 기부 없이 어머 길도 없길 때도 있고 밥술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밥술 죄다도 떨고 어떤 때는 또 대소변도 실수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그 정말 이 방송 통해서 이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혈백아이라는 약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이 약을 어떤 쓴지는 한 7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1: 네.
0: 그다음에 무슨 그 대사본 술술 하던 것도 많이 나사졌단 말인데 그리고 이 생각이 자꾸 깜빡깜빡 하던 것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눈이 잘 배운단 말입니다.
1: 네.
0: 그전에는 그렇게 부여병인 게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던 게 정말 이 힘이 나기 시작할까 눈도 잘 보이고 모든 면에서 영 신심 가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내 지금 이번 이런 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약을 정말 계속해서 더 쓰라고 생각하는 게입니다.
1: 네.
0: 네.
1: 맞습니다. 이번에 또 팝시 오르지 않습니까?
0: 예, 예. 혈압도 제대로 되고 예.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거 약을 이번 활동에 참고해가지고 약 모두 더 쓰고 정말 많이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는 바입니다.
1: 예, 좋죠.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배왕 지금 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뭐랄까, 예, 신장이가 있다가, 그렇게 해도 이 가슴이 답답하고, 난, 잠깐만, 그래, 숨 차는데, 그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잠도 좀 뭐, 겨우, 밤에 자다도 숨 차서,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자다도 깨나고, 이러고, 그 다음에, 특히, 뭐랄까, 이, 혈변이 있다가, 이전에, 시내가 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아무 별로 예, 이렇고 이러니까 예, 그 만개라 뭐 체력감 뭐 또 크게 모르고 예, 그래서 자꾸 붓기기도 하고 예, 그 생각이 나면 이 그 뭔가 혈배강 먹고 그냥 선생님 데 가서 또 예, 친구도 하고 그래서 난 그 다따위 보신 것도 같이 이래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지금은 예, 그렇게 가슴 가깝다 이전에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두 시간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상황이 없어지면서 오전에 주심한도 안 먹은 지 한참 된다.
1: 주심한 처방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나가는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네, 좀 약도 쓰고, 그냥 검사에 겨우 찾지도 못하고 이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친구도 같이 먹은 것도 효과 있지만 선생님 친구에도 친구 받은 게 거기서도 효과 많이 받겠다. 저절로도 이렇게 뭔가
1: 예,
3: 생각을 나더라. 그래. 예. 그래 지금 문에서 만개를 이 약도야 그렇게 먹던 게 지금 그래서 이것만 먹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좀 얼마 좋은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활동에서 약은 지금 뭔가 쌌습니다. 싸고 그냥 구조에 먹고 예, 후에도 언제 선생님도 찾아가서 친구도 좀 더 받으려고 예, 그래서
1: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
3: 예.
1: 예.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선 듀얼에서 설명 드렸는데 단삼 37 빙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처방이가 어제 잘 됐는가? 빙펠 번신이가 찬성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빙펠은 오래 먹게 되면 간 곰팥이가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빙펠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무슨 약재가 들어가는가? 한 방면에는 우리 샤오요 들어갑니다. 샤오요가 무슨 작용인가? 몸속에 습을 없애는 작용. 습이란 게 기시로는 피가 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게 되면 그냥 피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자지 청피간 기시로는 그 귤껍질 거기면서 추출해낸 이런 물질인데 신샹 화산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차가운 성질된 이런 가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주죠. 이 가래라는 건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로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에서 나오는 가래만 가래인가 하는데 깊은 곳에 가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지, 支气管 그쪽의 가래는 내가 뱉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락에 낀 가래, 혈관 안에 낀 가래, 혈관 바깥에 낀 가래, 이런 가래들이 찐득찐득,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경 주위에 낀 가래, 이러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중풍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치매 증상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뇌세포 죽었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신경 전달할 때 신경 그 주위에 가래가 꽉 차게 되면 신경 전달이 자꾸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왕자 같은 데로 전달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집을 가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개체하면 집 못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자꾸 문 두드려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겠다 하거나 자기 아들을 보고 막 형님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저 자기 마누라 보고서 뭐 그 아재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경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뭐 기억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건강한 사람들도 로임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기억력이 깜빡깜빡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이런 기억력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면 천하부에 들어갑니다. 천하부는 우리 당뇨병 혈당 낮추는데도 엄청 좋겠지만 화탄 가래를 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내보내줘야 되죠.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죠. 나가는 길이라는 게 기시로는 우리 그 콩팥이 그러니까 이런 방광 이런 소변 이런 데를 내보내줘요. 그래서 리수의 순수하는 작용 택사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저시에 저시에가 이 방광하고 콩팥의 경락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구비되고 그 다음에 강양화지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심리혈관, 어제 심리혈관 질병이라는 거, 심리혈관이라는 건 우리 장기적으로 자주 쓰는 이런 조직에 속하는 게기 때문에 자주 쓰게 되면 그거는 산화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E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A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비돼서 혈전을 녹입니다. 그리고 빵콸 녹이고 이런데 또 뭐 있는가? 단삼삼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삼삼칠이가 직접 혈관 탄력을 좋게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들이 구비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단선디왈 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소주신왈 달고 있을 필요 없죠. 그리고 500도르든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분자라는 건 우리 단선디왈이랑 어째 효과 빨리 볼 수 있는가? 입안에 턱 물게 되면 인차 흡수되지 않습니까? 입안의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는 게죠.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얼마나인가? 1300도르든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가들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도르든. 그러면 우리 약 그 분자가 1300도르든 아래 되게 되면 저리 그 작을 흡수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500도르든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리고 몽땅 천연 약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선디왈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달고 있던 데로부터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서약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랍니다. 근데 끊는 데는 그것이 꼭 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나 끊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빙펠 같은 거 저리 끊게 되면 이건 또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특히 뭐 피부 가려움 질환 막 난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계 동충 출

0: 신경 근처에 이식 장애가 온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그다음에 이 약이란 게 이라이싱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불면증도 불쇠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 하에서 어떻게 빨리 끊는 방법이 제가 말해드리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저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면, 예,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그런가? 우리 이 혈배강은 직접 혈관이 70% 이상 막혔다. 예, 이런 분들도, 쯤만 있게 되면, 거기매를 건네갈 수만 있게 되면, 예, 약성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몽땅 녹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한번 바꾸는 게 75만 원 듭니다.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지금 나온 수치인데 그런데 심장을 어떤 심장을 바꾸는가 젊은이들이 심장을 바꾸는가 어느 나이에 그 심장을 바꾸는가 이거는 또 값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 부자들이 그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뭔가 쇼후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심장 자꾸 바꾸죠. 여섯 번씩 바꾸는 그 뭐 리자청이라면 여섯 번 바꿨죠. 예, 그래서 가는 100만 원입니다. 한번 바꾸는 게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자꾸 서약을 끊으라는가.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심장, 간이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하는 걸 대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증상만 잠시 눌러놓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서 우리 구급 치료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일단 그 생명선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체 기능을 모든 기능 심장 기능도 그렇고 간 기능도 그렇고 이걸 회복하자면 그래도 중약제를 써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혈배강이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다른 내장을 해치지 않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한번 뛰게 되면 오장육부는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사람 몸에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뭐 심내, 심내혈관 과는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 과는 따로 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장이가 움직이면서 다른 내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자면 혈배강 써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모태통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 잎을 들고 닭을 사러 나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한히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대동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래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래,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셔,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 대통령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닭을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 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동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전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던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개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리운걸이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정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이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졸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 둔 것이 분명했다. 졸래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동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죠.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동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야 한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동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대를 퀴즈로 돌리기 위해 조울래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려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점멸된 것이다. 홍군은 영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동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들 내에는 바나나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동족들이 너도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였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동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 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동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동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조울래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주울레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조례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조례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울레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조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조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조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에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화를 낼 때면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돕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여평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조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통지를 뵙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조울레가 말했다. 보위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 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 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긁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조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0: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오스풀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주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어? 동지들이었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레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부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여덟 번째 시간에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투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락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여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호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 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대강당 주재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협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재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 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0: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 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흥변부민 촉진국에서 주관한 붉은 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조제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선발 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 공고 흥병 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 자원과 연변 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면서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 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세 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지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 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주 민족 단결과 흥변 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0: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맥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항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 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수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우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우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 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표,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등록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0: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반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 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 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 사상 정치, 미육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조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험

0: 곱하기 하시면 이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이박사 세신이로 명서방은 모두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박사는 15가게 15가, 그리고 세신이로는 10가게 10가, 명서방도 역시 12가게 12가를 주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이 홍남강 치료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가 따라갈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걸 쓰니까 건빠지 불편한 분들, 허리다리가 불편한 분들, 소화 공능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뭐 순환장애에 있는 분들 어느 부분이든지 뭐 그 가시광선은 600나미부터 700나미에 속하게 되었는데 딱 어느 부분에다 비추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모든 장애가 쑥 다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 광선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파는 립자입니다. 버리 얼샹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립자가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에 침투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세포의 재생을 그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면역력이, 콤파질 부족한 분들은 바로 콤파질 보충하는, 그 외에 장도, 위, 어디에든지 간이든지 어디에든지 불편, 간이 비춰도 되는 다 됩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 간
1: 이렇게 감기를 계속 달고 있는단 말입니다.
0: 건파치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1: 감기 증상처럼 예, 그냥 그저 사시들 달고 있습니다.
0: 원기 부족입니다.
1: 길에서 예,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이 된 거 진짜 많이 내 약을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 크게 효과를 뭐 아예 알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감기 심하지 되고 이런 미지근하게 감기 증상처럼 약이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좀 심할 때는 또 가서 댄디도 하고 무슨
0: 댄디가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간에 예예
1: 예. 예, 그래서 이 중이 배워가지고 내 좀 옛날부터 좀 콩팥이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1: 근데 뭐 소변 같은 것도 크게 모르겠고
0: 모르니까
1: 뭐,
0: 소변 통하니까 예,
1: 예. 예, 소변도 크게 뭐 그것도 거품이 약간 나가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보고 예, 뭐 자주 보지 됐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발이기라고 영 싫어봐 했단 말입니다. 발파했습니다.
0: 아 순환장애
1: 예, 양기 허하다
0: 음양조절이다
1: 예, 예. 그래서 또
0: 양시 쓴양시
1: 예, 예. 예, 양보하는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예, 말 아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다 이 천이박사 좀 저 천이박사 계단
0: 제신이로
1: 올라갔니 제신이로 들어본지는 오란디 아 이거 저거 먹어보다 말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내들 감각에 내 콩팥이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좀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제신이로 내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좀 이거나 말이 듣겠는가 이제 벌써 먹어서 이 한 20날 되니까 이 별로 이제 기분이 되다 좋습니다. 예, 그냥 감기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달고 가서.
0: 예.
1: 근데 감기약을 자꾸 먹으면 또 이게 바람이 또 이렇게 몸이 그
0: 감기약에
1: 구멍이 예. 예, 구멍이 몸에 구멍이 열려서 이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나쁘다 그런 얘기도 내 두고 아는데 할 수 없어 그냥 감기약을 먹는다 말입니다.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 뭐인가 주심이로 접혀 먹었는데 한 벌써 보름 좀 먹을까 얘기한 다음에 어제 기분이 대단해서
0: 참 달라지죠. 매력이 올라가고
1: 참 달라지고 예. 네. 별로 발이 어난해지고 별로 뜨끈뜨끈해 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내일 이거 먹으면서 감자가 한 번 다 먹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게 예. 살건 일로 가서 감기약을 계속 먹던 게 감기약 아예 먹는단 말입니다. 예. 여기다가 또 그 홍강 이력이 있다가 예.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같이 치료하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1: 좋습니다. 예. 몸이 가벼워지고 예. 이렇게 개운하고 예. 정신 상태 완전 좋다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예, 내한테 이게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언니 자꾸 예, 그 이력이를 써봤으면 합시다.
0: 예.
1: 예, 우리 그 사모님 약 써야 돼요.
0: 그렇죠. 예.
1: 예. 근데 우리 형들이 이렇게 전열성 비대로 이래 자관다. 밤에 소변도 잡고 예, 좀 고상 제기한단 말입니다.
0: 예.
1: 예, 언니 그 최신이라도 싸면서 같이 그.

0: 그 이력이를 그건 선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력했다면서 이렇게 돈 해달라면 그러더라 말인가.
1: 그렇게 하라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예 예.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야하게는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해도 콤파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주수 소비는 권리하고 콤파지 권리하는 게 또 골격의 권리하고 콤파지 귀가 허한 거 그거 권리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근본 문제는 정체적으로서 쓴 양시할 뿐만 아니라 원기 콤파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콤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줌만 잘 나가면 되는 것 아니니까 여사분이 이제 체험해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예. 최신 1호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처방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겠다면 예. 제가 마음가운데도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감을 느낀다는 게 효과성이 아주 보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골관절도 대단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을 어전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중풍 후유증에 담에 예. 그렇죠. 이 제품 써야 돼요.
3: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손발이 많이 되고 그릇은 얼마 깼는지 모릅니다. 젓가락도 얼마 뜨는 밥이 깨지지 흐르고 예, 춤이 흐르고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섬약은
1: 예.
3: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거 효과를 보지 못해도 내 차에 로벨살 두 배 받아 그런지 천이 박사를 쓰고 소리 그런 게 며칠 아이 있을까 감각이 알림이 그래던 게 하나하나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지 손발이 차던 게 그게 또 감각이 따뜻해야 오지 혈압 조절이 아예 맥압차가 그렇게 110 차이던 게 그것도 어전 정상을 돌아오지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잠을 잘 자고 했거니 밥을 잘 먹고 몸이 헷갈아진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변 실수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 최신일을 한데 같이 캐냈으니까 예,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예, 효과도 빠르고 예, 많이 봐서 두 번 봅니다.
1: 너무 잘 어울리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선택이
3: 예,
1: 너무 우수합니다.
3: 그리고 몸도 헷갈아지고 할까나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건강이력이게도 또 준다지 할까 그 활동에 참석해서 또 자식들이 있는 게 같이 농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하려다 그래.
1: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며칠 남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나도 어떤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파나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큼 효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우리 인체에 어디 모병이 있으면 따라가서 고쳐주는 게 이게 천이 박사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 놓지 분명히 들어서 예, 기억이 딱 떨어진다.
1: 예.
4: 무슨 물건 둔거 찾기 어렵고 예, 깨우려듯이 된다. 물건 줄 때 여기다 짓뿌리고 저기다 짓뿌리고 그러니까 못 찾지 하면서 예. 그 어디 둔 거 똑똑히 알아야 되지 하면 이랬다. 어 그리고 내 친구들 이름인데 가는 딱
1: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
4: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1: 기억이 깜빡거리죠.
4: 예, 예.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예.
1: 예.
4: 그러네 어, 이거 잠을 잘 못 자서 내 수면제를 두문두문 먹어놓을까 이게 이렇게 기억이 없는 거
1: 어, 수면제 드시면
4: 심해올까 봐 안심이 됐대다.
1: 예.
4: 네,
1: 예.
4: 우리 사도의 치매한 거보다 아이 우리 며느리와도 제 딸도 모릅대다.
1: 그렇죠.
4: 그러니까
1: 제일 큰일이죠.
4: 사람 게 무서운 게 치매라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첫째 이게 기억이 돌아오는 데는 1등입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이름도 잘 기억이 나던 게 그것도 잘 기억되고 물건이 어디다 둔 거 몰라서 그 돈이라면 공사 나오면 치우고는 어디다 갔다 기억이 안 나던 게 어떤이 딱딱 기억이 난다. 그러면 돈가방 잊어버렸다 하면 우리 나그네도 정신없이 찾느라고 역시지라던 게 이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어, 천이 박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 천이 박사의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4: 예, 나는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어디 아우 애 나서 2시에 깨나면 잠 못 잔다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4: 우선 수면제를 아이 먹어도 예, 잠은 잘 자. 이게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또 예, 즐거 근심하고
1: 그렇죠.
4: 이러면 또 잠 못 잔다 말입니다.
1: 그런데 그렇죠. 예.
4: 어서는 그거에 내 열심히 잡다. 그거에
1: 예.
4: 그래놓을까 예. 아침에 그거 5시쯤에나 다시 반에 그래 일어날까 야 얼마나 온지 모른다. 결국 이게 또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밥을 예. 잘 먹으니까 예, 매기도 나고 감기를 달고 있었는데 감기도 떨어지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니 우리 아저씨 쓴다. 우리 아저씨 소변을 한날 밤에 한대 6번 봅니다. 그리고 소변이
1: 전열선이
4: 나가고 예, 예. 그래 쉰 것 같지 않고 맥이 없어 애나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콩파 치료하는 데는 이 세신이로 최고입니다. 이거 썼는데 어떤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살 것 같답니다.
1: 그렇죠.
4: 이거 예, 소변이 그거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그럴까 예.
1: 정상으로
4: 돌아오고 재난하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아저씨도 간이랑 아이 좋았는데 이 세신이로 예, 콩팥이 좋아질까 간도 좋아진다 예.
1: 그렇죠.
4: 그래서 담낭약을 예. 그냥 달고 있었는데 담낭약을 아예 잡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다리에 맥이 나서 예, 다리에 헷갑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오늘이 지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래서 예, 네, 우리 이 건강치료 이기는 좀 멀리 가졌습니다.
1: 예.
4: 집에 있습니다.
1: 예.
4: 정말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선희 박사하고 세신 1호로의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네, 거기에다 전화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4: 예,
1: 알아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세심이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5: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이 뭔가 밤중에 소배 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선에.
1: 예.
5: 네, 그런데 이 세심이를 쓴다면 이 뭔가 자수가 지금 다섯 번이던 게 한 두 번밖에 안 됩니다.
1: 아, 너무 정상 돌아왔습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이 맹감이, 위도 나쁘고 소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5: 그러니까 밥을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위 아파서.
1: 예.
5: 그런데 이 세심이를 쓴 다음에 위도 좋아지고 지금 밥도 잘 먹어서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이 세심이로는 확실히 이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 콩팥이 어떻게
1: 콩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예예.
5: 예, 예. 그러니까 이게는 최고라고 봅니다. 나도 예. 한 반년 썼는데
1: 예.
5: 이게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5: 예. 그래서 이 세심이로를 나는 꾸준히 이 복용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할때 좋지 또 이 홍남강 이 치료 기계를 가지고서 지금에 저번에 그거 약 싸서 탔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도 다리 아픈데도 그거 그럴까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예.
1: 어디에 불편하면 그럼, 어디에다 비추면 됩니다.
5: 예. 그리고 예, 그런 뭔가 이 차가 나서 가속된 김에 좀 앉아질 때도 그 하고 용 좋습니다.
1: 예.
5: 예, 위에도 좋고, 예, 그 다음엔 어디나 이 다리 아픈데도 난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5: 이 기계가 예, 확실히 좋고. 근데 이번에 이 뭔가 우리 언니도 맹서방 농약을 이거 복용한데, 야, 맹서방 농약이 용 좋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서 이 눈병치료 약품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한몇 백분제 1도 없습니다. 기본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5: 예, 눈물이 쎄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지고 이라던 게 하나도 없답니다.
1: 그렇죠. 그런 문제를 예. 기본으로 해결받습니다.
5: 예.
1: 눈앞에 뭐 있던 아니고 그런 것도. 예.
5: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언니는 맹서방 농약 써고 나는 세시비를 더 배달받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5: 예,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저는 전유 박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6: 이 약 쓰니까 예. 내가 지금 뭐 해결했는가 하면 코로나 후유증을 했어요. 예. 항상 이게 모기가 마르고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그럼 또 마른 기침을 자꾸 했단 말입니다.
1: 예.
6: 예. 그리고 또 마른 기침하지. 거기다 또 밤이 잘 때는 것도 또 이게 땀이 바짝 나더라 마음 다 계속 그죠. 땀이 그렇게 납니다. 그 땀이 난다 하면 그래서 용 그래서 배움심 맥이 없고 예.

0: 어머니 머리란 것도 벗었습니다.
1: 시해서 그렇습니다. 건파지 허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딱 여기서 요 건파지가 어디에 아픈가 하면 이 관상교 왼쪽에 딱 아프다 말은
1: 예.
0: 그래서 뒤를 딱 매는 게 건파지 얼지
1: 얼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 확실히 이사 있습니다. 예예.
0: 예예 정말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계속 이거 쓰고 내 지금 최신 1호 시간은 알지만 최신 1호 하고 내 전이 박사를 먹는다 말입니다. 예.
1: 예.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콩팥이 덜 아프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니까 아, 그 다음에 혈압이라미 엄청 받더라마 한다. 혈압이 그 올라가더라마 한다.
1: 콩팥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게 돼 있습니다. 예.
0: 그렇지요.
1: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밤이라 좀 편안한 사람 잡니다. 악몽도 없고 이 쉬운 땀은 나는 것도 덜 난다.
1: 예.
0: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0: 그리고 혈압이 170이던 게 지금 240 아래로 이렇게 웃돌고 이러니까
1: 엄청 사람 돌아왔네요. 예. 큰 효과죠.
0: 아, 정말 큰 효과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 이 전유 박사가 하여튼 세포로 새로운 세포도 재생시키고 나름 세포는 다 죽어가는 거 다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면 이러니까 온몸이 이 각 기관들이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폐라 심장이라 혈압이라 골골 다 좋아지잖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내 몸이 거뿐하고 걸음. 내 지금 운동합니다. 운동하면 내 지금 선생님께 내 말씀.
1: 그래요? 그러면서도
0: 예.
1: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죠.
0: 예, 이렇게 걸으면서 나왔어요.
1: 예. 예.
0: 한날에 두 번씩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천의박사하고
1: 덕분이죠.
0: 덕분이죠.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이 덕분이죠.
1: 예, 감사합니다.
0: 가지고, 예, 시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 씁니다.
1: 예.
0: 계속 쓰려고. 아니 주문 받으러 호텔에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이번에 내 동생 중풍하고 이런 우리 같이 배달 받으려고. 아 그다음 그 기계도 좋다지. 그 중풍 환자들께는 아주 얼마나 기계 필요했습니까?
1: 그렇죠.
0: 필요하잖습니까?
1: 예.
0: 제가 이번에 기계도 사고 호욕심 났는데 그다음 내 동생아 이 같이 있는 주문 받으러 내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1: 예.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많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천희 박사 세신 이런 배합도 잘 되고 기본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이런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성분이 다시 말해서 녹혈종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 그리고 여기 전녹근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뼈로부터 살부터 내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중약화공을 해서는 전록근, 근이란 건 말려왔단 말입니다. 전이란 건 전반이란 말이고 록은 사슴이란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가불러 되어 있는 걸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제일 크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혈관이 거기 막히고 혈관이 굳어져서 죽상경화로 인해서 그런 그걸 제외하고도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량은 적고 피는 혼탁되고 이러니까 혈액순환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을 견제 복용하시고 나니까 콩팥이 허한 걸 개선해주면서 보혈 공능을 도와주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병입니다. 수면제만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치매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는 방법이 없어드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0: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다음에 해결받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그 효과성이 제기됐지만 해도 허리다리가 식곡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남성들이 양이나 유성이 해결받고 그리고 조혈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쇄증이 오는 걸 해결받고 면역력 저하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전노권이란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우리 일선에서 콤파치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한데 어째서 선생님 만나 콤파치라는가. 콤파치 심장이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심장혈이 콤파치에서 그 사구체에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에서 류가 되지 않게 되면 심장은 금방 자기 역할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석투석 하는 게 심장혈을 그 청소해주는 그 과정이 투석입니다. 콤파테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수한 성분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고 양혈작용을 하게 돼 있고 추위를 타는 걸 막아주고 소화공능을 그 해결해주게 돼 있고 호흡계통을 개선해주게 돼 있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오늘은 이 다년간 겨우원 창작원으로 사업하시면서 극작품과 우화시를 창작해 오신 허두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허두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허두남 시인은 이 아동문학 작가이자 극작가입니다. 1950년에 화룡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겨우원 기자 문화관 창작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연변작가협회 리사를 지냈고 연변조선족 아동문화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이 우화시집 개미와 코끼리를 출판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그 외에 쳐주는 바람이 등 7권의 우화시집을 출판했고 희곡작품집 뽀뽀 그리고 삼형제 작품집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 등 2권이 있습니다. 허씨 삼형제라면 문단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허충남, 허봉남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허두남 이 세 분은 친형제인데 모두 다 작가이고 시인입니다. 큰형 허충남으로부터 시작된 문학창작은 아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큰형도 많은 작품 발표했고 둘째 형은 허봉남 작가인데 허두남 시인보다 5살 우이고 전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장편소설 엄마 찾는 아이를 비롯해서 성인시랑 아동소설이랑 많이 썼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지금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세 분의 그 작품들을 잘 정리 편집해서 막내 동생인 허두남 선생이 두 권으로 출판했습니다. 허두남 선생의 또 동료 나는 꿈에 울었답니다. 우화시 자세의 계획 희극소품 감주 등 작품으로 주급 성급상 20여 차 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소설 보배야 보배야로 한국개명사 아동문학특별상도 수상받았습니다.
0: 네, 그럼 이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시들을 감상하기 전에 우선 그 우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1: 예,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회의 문제나 교훈을 비유적으로 닮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도덕적 사회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화도 현대적인 관념에 따라 현대우화로 등극하는데 현대우화에서는 재래의 비유와 동물의 의인화를 넘어 인간 그대로의 행동을 풍자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화 속에 동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이 직접 등장하고 인간들의 행동이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 면에서 레브 똘스토이는 여러 편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썼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화는 또 어린이들만 읽는 우화인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성인, 노년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데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아마 그 교양적인 의미라는 면에서는 뭐 어린이나 또 성인들도 사실은 또 어떤 그 뭐 도리를 터득하는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1: 그렇죠. 예. 예. 아주 그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0: 네. 그럼 이제부터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우화시는 제목이 축구선수입니다.
2: 축구선수 허두남 까지 축구 냅다 차면 되지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 슛 동동 날아간 공 그물에 절렁 허허 자기 골문에 골 넣었어요.
1: 예, 이 우화에서도 인간만 등장하는데 모두의 그 축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 아이가 있다가 까지 축구 하면서 냅다 차면 되지 그렇게 졸졸거리면서 멋지게 골문에 대고 차 넣으려고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으로 슛 한 것이 보기 좋게 골문 때 그물에 철렁 걸렸습니다. 골이다 막 환호하는데 아, 옆에서 찬이 본 게, 아, 호호, 자기 골문에 골 넣었다. 아마도 얘 몸 돌릴 때 방향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결국 얘 아주 멋지게 몸 탁 돌리며 찬 게 제 문대다 였다. 이 우아에서는 무슨 일이든 쉽게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실수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 잘 말해주겠습니다.
0: 네.
1: 때문에 모든 일에 손댈 때는 기필코 잘 연구하고 연참한 다음 살선을 떼야 한다. 아주 쉽게 보고 쉽게 처리하면 실패한다. 이런 도를 알기 쉬운 그 자기 골문에 꼴르는 장면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묘한 우환.
0: 네. 바로 그 교사만을 삼가하고, 예, 겸손의
1: 경솔함을 삼가하고.
0: 네. 네. 이어서 감상을 우하시는 제목이 너 참 웃긴다야입니다.
2: 너 참 웃긴다야. 허도남. 지각대장 별명 벗어 던지려 남먼저 등교한 나이. 재척 펼쳐 들고 앉아 아이들 들어오나 출입문 흘끔흘끔. 아이참, 그렇게 폼 잡고 앉아있으면 뭐래. 오늘이 빨간 일요일인데 누가 학교에 나오겠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되지.
1: 예, 이 우한은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시인은 이 우아시에서 자주 지각해서 비평받던 애가 이날만 제일 먼저 등교해서 지금 책을 착 펼쳐들고 폼 잡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가 문길을 흘끔끔 보는데 하나도 등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얼렁해 앉아있죠. 근데 여기서 비전이 일어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오늘이 바로 일요일인 겁니다.
0: 예.
1: 그만에 벌쩍 정신이 돌아온 아이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우화의 가장 본질적인 그 교훈적인 말도 마지막 부분에 필요했습니다. 즉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0: 이런 교훈은 직접 이 우화에 대한 직접 마지막 부분에 써였습니다.
1: 네.
0: 읽어보고 웃지 않을 독자가 없을 겁니다. 이 우화는 이 한 가지 일에만 골몰하면서 다른 일은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평소부터 제때 등가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잘 말해줘 학생들이 이로부터 시간관념을 배우게 되죠. 너무 재미난 우화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화 시는 제목이 가위바위보입니다.
2: 가위바위보 허도남. 우리 집 세 식구는 가위바위보.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고 엄마의 잔소리에 아빠는 쩔쩔, 아빠의 우격다짐에 나는 부들부들, 나의 생떼질에 엄마는 도손 바짝. 우리 집 세 식구는 우습고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0: 예, 이 우화도에 아주 재미있는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이기는 일이 없습니다. 가위는 보를 이기지만 또 보는 가위를 이기고 바위는 또 가위를 이깁니다. 서로서로에 아주 평등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유도 아주 재밌게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앞에서 아빠는 쩔쩔맵니다. 아빠가 또 나를 이긴 이유는 이 우격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빠가 우격다짐으로 윽박질 때 나는 부들부들 떱니다. 나는 또 엄마를 이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떼질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생떼질을 쓸 때면 엄마는 두 손 바짝 듭니다. 오, 됐다 됐다 그렇게 하자 등식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평등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우리 집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원칙이란 없습니다. 잔소리나 우격다짐이나 생떼질은 모두 원칙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또 한 가정이죠. 가정에는 원칙보다 정이 더 중요하니까.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부러워입니다.
1: 부러워, 허도남. 허, 부러워. 애꾸러기 호골이 폭동이 됐네. 장난을 치다가 발목 다친 호골이 선생님께 엎여 병원 가는 길. 나도야 한 번만 호골이 같은 폭동이 되어봤으면, 따스한 저등에 엎여봤으면,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콧방 앞을 싹 머리가 깨어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등에 엎일 수만 있다면.
2: 예, 이 우화시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선생님 따스한 등이 호구리라는 우리반 애가 발목을 다쳐서 엎이는 장면을 했었습니다. 호구리가 선생님 등이 엎이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나, 그걸 부러워하는 나, 나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자기도 선생님 등이 엎인 호구리가 부러워서 일부러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라고 속공대합니다. 그게 더 웃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콧방 앞 폴싹 머리가 깨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 등이 엎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쁜 여선생이라면 그 욕구가 더 하겠죠. 선생님 등이 엎여 보고 싶어 콧방아 찌어 머리가 터져도 기쁘겠다는 그 마음. 참, 동심에도 잘 맞고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시인이 자기 동시에서 내 선생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엄마라고 불러보고 얼굴을 붉히는 그 장면과 딱 맞먹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징금다리입니다.
1: 징검다리, 허도남. 소나기 피하여 달려가던 차돌이, 소나기 피하여 뛰어가던 미숙이,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네. 길 비켜라, 네 비켜라. 제가 먼저 건너겠다 버티고 서서 두 장의 소론과 노려보는들. 어이구나, 둘 다 물병아리 되었네. 수평아리 부들부들, 암평아리 부들부들. 둘이 함께 아취.
2: 예, 이 우화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달려가던 차돌이란 애와 미숙이란 애가 그만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제가 할 길이 급하다며 상대방을 비키라고 외침. 그런데 서로서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빗속에서 둘은 다 물병아리 됐습니다. 수평아리와 암평아리가 된 둘은 소낙비를 맞고 아취하면서 감기 걸 준비로 재차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순간을 딱 이런지에 담았습니다. 서로서로의 감 누군 자존심과 양보 안한 때문에 욕보았죠. 시인은 이 우화를 통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오지만 서로 한치 양보도 없다면 서로 욕본다는 도리를 쉽게 풀이해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펭귄새입니다.
1: 펭귄새, 허도남. 뒤뚱뒤뚱 뚱뚱보새라고 함부로 깔보지 마. 날지 못하는 새라고 이름만 새라고 하지 마. 여느 새들보다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난단다. 물속에서.
2: 예, 이 우한이 뚱보센 그 펭귄새가 겉보기보다 물속에서는 난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나는 이야기를 썼어. 이 우화로서의 시인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시인이 이 점을 이 우화를 통해서 딱 일침을 질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는 또 육지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고 물에서는 또 물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2: 그렇죠.
0: 예, 염치는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기절로 그 자기 환경에 맞는 특점에 예, 처한 다음에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그렇게 그 겉만 보고 그 뭐 경솔하게 그 판단하지 말라는 예, 그런 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펭귄새가 저 육지에서는 뜬기적뜬기적하고 예. 예,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일단 그 댄스의 사람 보면 일단 그 물에만 들어간 것도 쫙 꺼져서만 그 거기 못지않게 빠르단 말이에요.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꼬마 요리사입니다.
1: 꼬마 요리사, 허도남. 나는 야채간동이 꼬마 요리사. 맛난 요리 솜씨 있게 척척. 오늘도 새끼 향기로운 반찬.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살짝 섞어.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 살짝 섞어.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 똑같이 함께 볶아.
2: 예, 사실 이 작중 주인공은 이 우화시에서 쓰다시피 한 가지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꼬마 요리사입니다. 하루 세끼 요리는 모두 소고기에 감자 볶음입니다.
0: 예.
2: 하지만 말하기에 달라 하루에 세 가지 요리를 끼니마다 한 것처럼 됐습니다.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섞어서 했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를 살짝 섞어 했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를 똑같이 볶았습니다. 듣기에는 네 세 가지 요리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밖에 안 한 겁니다. 우리말에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하면 다른 내용인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요리뿐입니다.
0: 예.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빵순이 다이어트입니다.
1: 빵순이 다이어트, 허도남. 얼굴도 빵, 빵순이. 몸매도 빵,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연필 들어잡고 또박또박 다이어트 계획. 한 끼 빵 세 개 이상 안 먹는다.

0: 다이어트 일주 만에 식은땀 똑똑. 보는 것마다 빵으로 보이네. 빵 3개씩이라고 했으니 죽을 더 먹어야지. 한 사발씩 먹던 족 세 사발 먹었건만 먹고 돌아앉으면 또다시 허기지는 요놈의 배. 하루 3끼라 밝히지 않았으니 5끼 먹어야지. 어제도 오늘도 그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1: 예, 역시 그 아주 재미나고 우습게 엮은 예, 우화심도. 등포 빵순이가의 다이어트 계획서에서는 한 끼에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 호써놓고 그 대신에 죽을 한 사발 먹던 것을 세 사발씩 먹고 예, 예. 하루에 한 끼 먹던 것을 또 하루에 5개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몇 사발 먹는 건 계획이 아예 써였기 때문이지. 예, 예. 결국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이나 다이어트 한 후에나 계속해서 몸매는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은 것처럼 똥똥해서 걸을 때면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계획은 저리 가라 하고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계획을 파탄시키는 그런 아이들한테 일침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우아서 뚱보인 빵순이 몸매를 묘사하니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아 걸어간다는 게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라는 요 표현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도 빵순이, 먹는 음식도 빵, 몸매도 두 개의 빵. 이는 시인이 일부러 시어를 고를 때 그 선택한 그 기술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독자들의 인상 속에 빵순이는 뚱보이고 빵처럼 생긴 것으로 그 인상이 깊게 배기도록 해서 그 형상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예, 다음도 아주 그 재밌는 일을 시제로 다루는데요. 제목은 화재 났나 봐입니다.
1: 화재 났나 봐. 허도남. 술 끊겠다더니 마른 나뭇가지 꺾듯 딱. 대단한 나의 아빠. 물로 된 술 끊어 몸속에 화재 났나 봐. 하루 한갑 피우던 담배 두 갑씩 피우니 집안은 24시간 칙칙폭폭 기관차. 연기 부묘 지난 텐날석. 화재 났나 봐. 화재 났나 봐. 아빠 몸속에 화재 났나 봐.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을 끊겠다고 말씀하곤 진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 담배는 원래보다 더욱 많이 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갑이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두 갑이나 피운다. 그래서 아들은 혹시 아빠 가슴에선 물로 된 술이 없어 화재가 났는가 의심하는 걸로 아주 유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아빠가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는 갑절 더 피우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잘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요구하길 바라는 그런 그 인생 교훈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허드람 시인의 재미있는 우아시들을 인상 깊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서장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중어로 약 이름을 쓰고 바로 그 밑에다 서장글로 약 이름이 써놓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그 약과기 보면은 앞에 먼저 서장의사가 해석하는 공농조치를 쓰고 그 옆에다가 또 중의가 해석하는 그 공농조치를 적어놓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약과기 제일 아래에 보면은 큰 글씨로 장약 집단에서 생산했 다는 이런 것을 밝혀놨습니다. 예. 그러니까나 이 서상약이면서 서상약이라는 이런 거신도가 높죠. 예. 예, 약을 살 때 그 약이 어느 곳에서 생산했는가 하는 생산지도 봐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보면은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랐고 또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 약재입니다. 예, 오염이 안 된 약재들이고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약재들이죠.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진귀한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서상약이 심내방이라 할 때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 용지 효소라고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체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뇌신경을 또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그 활성화시켜 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변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어느 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이런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풍이 온 분들 그 인체에서 중풍이 발생한다 할 때 뇌에다 공급하는 혈액이 모자라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을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뇌중풍이 온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는 서장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뇌 경색이 하고 뇌출혈인데 이 두 가지인데 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병을 말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말하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제가 지금 심내방 쓰는 환자인데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1: 예.
2: 예, 혈압이 진해 높아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 고혈압 약을 세 가지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2: 예. 그래 나서 예, 몸이 여기저기 아예 불편한 데 없습니다.
1: 그렇지.
2: 예. 그래다가 예,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내방 이렇게 먹기 시작 했는데, 그 몇 달 먹으니까 예, 그 혈압이 예, 저기 뭔가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1: 안정되는 게 알겠죠. 예.
2: 예, 알겠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다 자문하니까 치료 방법이 독특합니다. 예. 또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게.
1: 예, 그렇지.
2: 예, 그거 때라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알켜져서 그래 했는데, 약속 달 반을 먹으니까 예, 그 혈압이 상당히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심내방만 먹습니다.
1: 예.
2: 개고의 이야기 특별하게 저기 내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 날라리 세 번 딱딱 먹자 고맙니까? 예.
1: 예, 소약같이 예. 효과 보지니까.
2: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저 혈압 높고 점심에 낮에도 혈압 높고 저녁에 혈압 높은데 이거니 세 번 딱딱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올라갈 수 없다 말입니다. 예.
1: 예, 그래서 꼭 눌러 놓자 고맙니까?
2: 예, 예, 딱 예. 눌러 놓고 예. 그렇게 자리 잡아 놓으니까 예. 그 혈압이 안정되고 예. 상당히 그 정말 혈압에는
1: 예, 그래 중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0: 드시는 이런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뇌중풍도 그렇고 그 고혈압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아 심장병도 예, 예 이게 다 네. 이게 중한 병이지 그모입니까?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네. 하루에 이렇게 서약같이 효과를 보면서 세 번씩 딱 닦아서 이 그 병이 좀 더 그 재발하려고 하면은 꼭꼭 눌러 놓을 수 있는 이 네. 네. 이런 약을 세 번씩 드시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세 번 먹이니까 예, 마음도 편안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1: 혈압이 올라간 예, 혈압이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안할 거야. 그러니까
0: 그 심리상에서도 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심리상에서
1: 예, 혈압이 또 예, 조절이 잘 된다 말입니다. 네,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혈압을 내는 이런 근심 이선 들었습니다.
0: 그렇지.
1: 예, 신내방만 먹습니다.
0: 예.
1: 그런데 또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머리 그냥 아프단 말입니다. 뒷골이 당기면 소리, 귀 터분하고 예. 정시 안 나고, 예.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 휑 돌아가고, 예, 그랬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중사에 다 가셔졌단 말입니다, 지금.
0: 예.
1: 다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놔서 머리가 안에 개운합니다. 정신 안
0: 예.
1: 내려나기 때문에.
0: 좋은
1: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혈압 때문에 먹었는데 관절이 생활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또
0: 아, 예.
1: 예, 관절이 그 여잔반 투주도 있고 구조성성도 있고 예, 허리 세게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아프다 하기 때문에 그 응심부터 시작해서 다리 그 징징 저리면서 예, 발인데까지 내리며 저리면서 걸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1: 그리고 무릎이 관절도 또 아프고 예, 시관제도 아파서 딱 소리 내서 걸지 못하고 몇 발짝 걸다가 서서 그저 잠들고서 또 움직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아예 아픈다.
0: 아,
1: 가볍고
0: 예.
1: 예. 허리 아파서 그냥 이렇게 물리치료를 가봤는데 침도 맞고 이렇게 가서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려다고 예.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예 났던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일증사에 다 없어져가지고 허리 아예 아픈다. 다리가
0: 예.
1: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효과 봤습니다.
0: 예,
1: 예. 약은 예. 상당히 좋은 약을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0: 그렇지.
1: 지금.
0: 예, 선택을 그래서 잘한 겁니다, 원래.
1: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 먹고 그 먹으니까 여기저기 병도 많고 이러니까 예,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먹자고 생각하고 타산하고 예, 이번에 저기 효과 저기 뭔가 그 그런 것도 얼마 좋습니까?
0: 공기청정기라며 예. 주는데.
1: 예, 예, 공기청정기도 좋고 또 돈도 예, 이주물로 감해주고 예.
0: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아 왔습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우리 친구가 예,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0: 예.
1: 그냥 숨이 차단다. 숨이 차고 가슴이 눌러놓는 것처럼 답답하고, 예, 그, 아프단다.
0: 잠깐 예.
1: 튕기고. 그래서, 예, 그, 이 약이, 저기, 뭡니까,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내 말하니까, 예, 심장이 좋다고 그러니까, 예.
0: 이 관심병 환자분들한테서 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그분이.
1: 예, 그렇지.
0: 예.
1: 예. 예. 그래서, 배달 받겠다 합니다. 소리는 있을까?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이번에 지금, 공기청정기도 주고, 현금 또 예. 4,752원을 감해주지 않을까? 예, 정금회계에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1: 예, 2417979. 예.
0: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1년 자고 장약 신임약 먹고 있는데, 야독 딸 자고 예,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그리 잘 되는 게 알기 잼까?
0: 알기죠, 꼭.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신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0: 예, 옳습니다.
3: 혈압도 예, 그리 그렇게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예, 지금은 예, 장약 심해 밥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뛰어서 소리나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좋죠.
3: 예.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다발성 뇌경색 그렇습니다.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차일 없습니다.
0: 예.
3: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0: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하하하, 예.
0: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약만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둘은 지금 예, 이약만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는데, 내 소개해 준 또 우리 로엔 대학에 다니는 친구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 친구는 예, 그 뭔가 심장에 주자로 세 개 하고 예, 그 다음, 그리고 또 예, 자꾸 손을 떨고 예, 챗머리도 떨고 하는데,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이약 쓰고 있는데, 용 효과 보는 게 알리고 예, 그렇다면서 예, 그렇다면서 예, 이 효과 볼 때 예, 바짝도 쓰겠다고 예, 오늘 배달 받겠단다.
1: 예, 배달 받으시.
0: 예, 이번에 또, 예, 36각 사면, 예, 현금 4,752원을 감해주고, 예, 또, 공기 충전기도 주제니까.
1: 예, 맞습니다.
0: 예,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아, 예, 참가하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 김예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오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 질질 끓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말이 어느 방에 꺼지 와가지고 나는 이런 못하는 병원에 아이소 오냐고 많이 써봤지만은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공농조치 하나도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거 쓰니까 나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농조치 그래서 딱 자기 치료된다는 병이 있는가 그거 보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벌써 구분기를 걸고 많은 돈을 날리고 그래서 병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소장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농조치 따뜻한 동호위성 치료한다고 관심병이 관상동네 경화에
1: 예.
3: 그 다음에 내동네 경화에 그런 지나나니까 내 요약 쓰면 일어나게 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거
1: 맞습니다.
3: 이 좋은 약재들을 얼마 성분이 좋은 약재들 들어가다
1: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이 김에 약재들과
3: 예, 4,500m 이상 되는 약재들 있는가 하면
1: 5,400m
3: 이상 되는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도 들어갔다 해서
1: 예, 그렇습니다.
3: 그려놓으니까 나 정말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나 네. 이렇게 중환병이 지금 걸어다닐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얼굴이라 어느 당에나 다 이렇게
1: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3: 야, 정말 사는 게 정말
1: 예.
3: 그래도
1: 예, 많이 좋아졌지요 정말. 예,
2: 여보세요.
3: 예,
1: 예.
3: 신안 좋습니까?
1: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
3: 그리고 이 약을 써보면 정말 이 약이 좋은 특점이 있습니다.
1: 예.
3: 조금 쓸수록 이렇게 머리 막아지고 이 머리에서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없고 내가 기울보도 예, 혈압이 확 나왔는데 이거는 아래로 조절해주니까 지금은 혈압도 정상 상태에 있고 예, 기울보석이 다 해결돼서 손발이 다 시리고 이런 거.
1: 기울보석을 딱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3: 맞습니다. 공원도시에 예. 딱 있는 양수가 이렇게 빠원이 있습니다.
1: 예,
3: 약을 선택을 예, 정말 선생님이 말씀 딱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농조치 치료된다고 약하게 자기병 치료할 수 씌워진 게 있는가 보고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1: 예, 병원에 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을 가지고 요 내 약 요거 쓰겠는데 요 공농조치 안에 내 치료하려는 내 여기 딱 적혀 있는가 이걸 보고 그래서 딱 쓰면 구분기를 알겠게 된다.
3: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예. 이제 이 5년 내에
1: 3개월을 전 거의 쓰지.
3: 5년 3개월 거의 쓰는데 정말 5년 동안 이 방송 계속 들으면서 보면 신노시발병에서는 정말 이 약을 초과할 약이 없습니다. 요것처럼 정말 딱 중풍후유증 딱 소리나게 치료하고 심장 딱 소리나게 치료하는 약은 정말 없는
1: 거예요. 요거는 예, 심장병도 예, 관심병, 심교통 그리고 혈액형협심증 그다음에 그 용형협심증 관상동맥경화 요렇게 딱 치료한다고 심장병 요런 데서는 요렇게 딱 치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경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75% 맡기면 지자를 해라는데
3: 75% 맡겠다 해서 그러면
1: 지자를 넣으라
3: 했는데 검사수치 도안 못해서 지자를 못하고 정말 그래서 내 언젠가는 꼼짝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뭡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죽겠다고 공포심에 쌓여 살았는데 이 악덕이 지금은 병원 모르고 살고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을 대고 얼마나 좋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약은 또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소약 같은 효과를 봐서
1: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드시면
3: 하루 세 번 딱 그것을 눌러놓고 먹으니까 뭐

0: 그거 먹으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1: 케이제, 그거 잡수구설이 얼마 이디면 또 한 4시간이나 3시간 반 있으면 또 잡수구. 그리고 또 잡수구 이래 3시간 반 이후에 또 잡수구 할까나. 그게 어떻게 배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
0: 뭐 일어난다. 그래 놓으니까 예. 나 그만, 이 다시 지금 5년 동안 먹었는데 대표라는 게 없고 반복이라는 게 없고 얼마나 더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0: 그래서 저는 이 활동에서 쐈는데 내가 소개한 집에서 지금 얘 언니 그 신문 그러면 신근이 물, 그 신근이 신당에 물이
1: 차. 아, 신보에 물이 차겠지.
0: 예, 신보에 물 차서 썼는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이 동생도 언니 좋다고 자꾸 너도 우선 예방을 써라 해서 동생도 좀 심장 나쁘단다. 그 집도 아메리카 우리처럼 가족사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얘 이거 오늘 36 가고 공기 청정기도 쏜다 하지 있어. 배달 받겠다고 내보고 전화해달래서
1: 심보에 물이 찬 이런 분들은 꼭 심장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0: 그래서 지금 병원은 이렇다 되고.
1: 예, 이게 그 홍경천이 요 소홍화 당귀 소목 아 지룡이 이게 다 심장 경락에 들어가서 심이 심장 기능을 높여준다. 예, 예 그리고 심근 세포도 격활시켜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분이 심보에 물이 찼으니 예, 예,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쌍약 신제망을 먹고서 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해라, 저서 이렇게 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기랍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방송을 듣고서 이에 쌍약 신제망을 먹게 됐는데, 해라, 저서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저기나 뭔가 몇 달 저기나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혈압도들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예, 당약 신내방암 당약도이나 뭔가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관심병이 또 있어가지고 예, 숨이 많이 차고 예, 경색이 와서 예,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나오고 또 웃거나 저기나 말하거나 웃거나 해도 이게 당기 와가지고 당기 오고 눈이 퍼뜰퍼뜰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예. 8개월 사후에 먹었는데 예. 나중에 용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이거 내 중풍이라면 예. 그렇게 원래 좋은 게 이제 그만니까.
3: 예. 예, 이 약은 예, 소당 해발이 그렇게 높은 돼서 사람이 야생 약대들로 대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다른 약보다 효과가 예, 완전히 다르더라.
1: 그렇죠. 예.
3: 예. 우리 저기나 뭔가 신의도 예, 내 소개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이번에 예, 현금을 예, 감해주고 전기를 준다고
1: 청정이.
3: 합니다.
1: 공기청정기 지금 예. 전기를 예. 쓰는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 쟨.
3: 예, 그러니까나 그게 욕심 나다면서 이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진행합니다. 예, 예, 이번에 이 우려 활동 아주 독특하죠. 예, 예,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딱 하는 게인데, 예, 내일 모레까지 딱 하게 됩니다. 예, 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려 활동이죠. 예,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이 우려 활동이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침대 위에 요 피는 건데 아주 고급적이죠. 예, 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예, 예,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예, 시원하면서도 또 예,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베개 이디 그 안에다가 베개를 걷어놓고 그거 씌우면은 이 댄스의 예, 그 침대 위에 펴는 그 댄스 그 위에 것과 똑같은 게입니다. 예.
2: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혈압이 더 편하고 한 20년 동안 계속 혈압이 하고 먹었습니다.
1: 예.
4: 효과가 안 좋았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 장약을 접수하게 됐어요. 이거 먹고 있는데 기분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몇 달부터 어떻게 감량하라 하고 얘도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하란 대로 한게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은 좀

0: 완전 이렇습니다.
1: 예.
0: 예, 큰 시름 들었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그러고 심하는 게 혈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갖다 봤으면 외인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요,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개선돼 아침에 점심 바짝 나는 게 알리고,
1: 예.
0: 또 위에 와서 위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더부룩하고 미리 빼지 못하고 트림 자꾸 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니까 또 심이 돌아왔습니다.
1: 예.
0: 그랬던 좋아서 예, 우선은 정말 이 해발 4,500m 이상에서 고산지대 사람 장약에 대해서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또 천연약재지 네 가지 유황금을 만든 거지 해서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 남편하고 둘이 같이 먹다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1: 예.
0: 받아오고 그리고 내 친구를 또 소개했는데 이 친구는 예, 그 중풀 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런 게 침을 지르지르 흘리니 어느 장애가 와서 말도 이렇게 오래 문소리를 하고 발 한쪽 발을 다리를 다 못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 약을 거의 요즘 거의 10달 먹는데 효과가 그리 좋다지니까.
1: 아, 예.
0: 예, 말도 조금 나사지고 침 흘리는 것도 나사지고 예, 그랬으면 이번에 이렇게 활도 좋고 나는 이제 배달 받았다. 공기청정기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럴 때 약을 많이 싸서 장보하는 게 어떻게 했냐니까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십시오.
3: 저는 장약신대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또 뇌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예.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여알링이 실렸었거든요. 1년이 몇 번씩 입원 하고 또 이렇게 입이 심할 때는 완전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이 통쇄나고 뒤땅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 걸지도 못합니다.
1: 아, 심장병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심장병이
3: 있습니다. 이번에 해봐 그래서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해 장약 심리방을 먹은 후에는 입원을 모르고 살겠까.
1: 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3: 입원 나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또 30여 년 동안 그때 서약이 혈압약, 혈압 한답니다.
1: 예.
3: 혈압약을 30년간 먹으면서 그때 장약 심리방을 먹은다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까. 장약 심리방이 이 혈압도 저를 좋다 해서 저도 설마 아닌가 하는 좋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을 먹고 선생님이 또 치료하였어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 세 한 번씩 이렇게 장약을,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 약을 선택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또 한 가지 약을 소개하시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아홉 달 만에 장약만 먹었는데도 혈압도 저렇게.
1: 그게 어디 약입니까? 그래서, 리서를 그렇게 그리는 게 임다. 약이 아닙니다.
3: 그렇구나.
1: 예.
3: 그래서, 나는 지금, 혈압도 저리 잘 돼서 고티골도 아예 아프지 어지럼증도 아예 나지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약은 정말 고산지대에서 사람 이 약이지 이 그런 그 구중에서 홍경천을 그거 어떤 400m의 무릎 고산지에서 따라서 약 빼지 서장이 연황지물에 부르는 옆에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 그런지 그 혈압이 아주 가기라 합니다.
1: 예.
3: 야, 이리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난 이제까지 먹은 중에서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먹어봤어. 그날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이 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약을 소개하는 거에 아끼지 않습니다.
1: 하하하. 많이 소개했지, 엠까지.
3: 많이 소개했습니다. 예, 예. 이야기 속에 신청이고 도움이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마다 봐도 야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좋다고 나를 자꾸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1: 약을 써봐야 암다기 근래
3: 예, 나는 저번까지 우리 둘이 뭐 길렀어요. 또 약을 배달 받았어요. 이번에 또 활동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1: 예, 맞습니다.
3: 끝나니까
1: 10일까 예,
3: 그래서 끝나 이번에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래 한 가지 뭔가 뭐냐 할 게 있는데
1: 예.
3: 우리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 있는데 어떤 지담주기 그냥 너무 더워나고에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주사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3: 이런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아 뒷잔등이 그렇게 세게 더워나고 이런 거는 체내의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그런 게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습을 빼주는 약재의 그 우술이라든가 황기 그리고 홍경천이라든가

0: 라든가 이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열을 빼주는데 또 이 약재의 담남성하고 지룡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예. 습열을 빼주는데 이게 또 일만한 훌륭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원래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입니다.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리고요, 아, 그 기혈 운행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황계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이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분한테 아주 이래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심장이 지자를 두 개 했다지니까 예, 예, 심장이 지자를 두 개 넣었다는 것은 아, 그때 당시 예,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 아, 그 심장 지자를 한 그 이 넣은 이 그 두 개의 혈관을 그거 구해냈을 뿐이지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분들은 예,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 여중약을 중약이면서 서상약으로 나온 이런 예, 해발이 높은 곳의 야생 약재로 만든 약을 써야 되죠. 예. 그러니 요 약재에 소홍화, 지룡, 아, 소목이라든가 당귀,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 권장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을 볼 때, 예,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약과기. 그래서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 하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레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투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낙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유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

0: 개발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주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우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종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재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엽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재 선전 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 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련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1: 听到中国人民大学

0: 현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조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회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조인민정부에서 조치하고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조흥변부민촉진국에서 조관한 붉은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조제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중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선발 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공고 흥변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산업을 발전장대시키면서 연변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새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조 민족 단결과 흥변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 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닥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 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0: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항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의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 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수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오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오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 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 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회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연례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 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덕목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열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연구소,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학교 초중 고중 교수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 사상 정치, 미육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계를 완성해 민족 단결

0: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지를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조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진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이 들국화입니다.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난 들국화처럼 누구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을 고향이 전경을 노래합니다.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들려드릴 곡은 김경희 작사 박동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향기에 비유한 꽃내음 같은 노래입니다.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굽이쳐 흐르는 해안가 물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연변대자를 적시며 흐르는 해안가. 그 물길에 실려 인생의 희노애락과 세월의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뜨겁게 노래한 곡이 바로 인생을 정렬로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열정으로 채우고 어떤 파도가 와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슴 벅찬 선율로 전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한가롭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처럼을 만나보겠습니다. 가볍고 평화로운 흰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이 노래는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들려드립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 듯한 노래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면 작사, 류원근 작곡의 그 사랑 그 배려 잊을 수 없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당위품 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배려를 진심으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안녕하십니까. 유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 특

0: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리고요.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 있는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베개 하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0일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단기 특별 행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7월 10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름철 특별 상품을 예, 선물로 드립니다. 예, 이 실크 이불도 있고 또 이 명품 선풍기라든가 또 공기청정기 예, 그리고 베개도 있습니다. 예, 또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인차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장의 고산 자연 산 동충하초는 아주 희귀한 약초로서 또 특별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몸을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적인 강장제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해발이 4,000m 이상이 서장 고원하고 히말라야 산맥 대지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이런 곤충 기생균입니다.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처럼 돋아나는 이런 독특한 생태 예, 때문에 지금 동충하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15세기부터 서장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장과 보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 희소성 때문에 예, 산속의 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런 효능에는 피로회복하고 체력 강화가 강화를 동시에 또 정력 증진 효과까지 있으면서 아주 특수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로인분들이 건강에 특별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김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동통화초 발효경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나는 이 당뇨에 당뇨도 한 28년 하니까 나는 당뇨 합병증이 들어와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1: 네.
2: 위 선도 나빠졌지, 그다음에 자꾸 약을 쓰니까 위라는 게 나빠지지, 담야이라는 게 나빠서 입이 써서 무슨 달걀이라 이런 거 근본상 입에다 대지도 못했습니다.
1: 네.
2: 이게 지금 이 동통화초 쓰고 소리에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입이 쓰던 게 지금 까딱이로 쓴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이 나빠서도 소변 차서 하루 저녁에 한 이라도 번씩 일어나고 나면 잔 것 같은가.
1: 네.
2: 이게 지금 소변 차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 그냥 맨날 어디 떡이운 것처럼 부들부들거리고 그 다음에 또 뜨면이는 또 김에 답답하고 숨이 잘 올라와요. 뭐. 이래던 게 그게 지금 해결받아서 예. 지금 좋습니다.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나가 아마 운동해도 지금 예.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1: 네.
2: 그리고 옛날 한 2년 전에 이 농구에 왔다 갔는데 얼굴이랑 부들부들거리고 어떤 때는 또 예. 숨이 제대로 두루루 나오고 이래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러마이다 안구만 내가서 댕겼는데 지금 얘 안구만 아예 먹어도 얼굴도 부들라해 그리고 숨도 흘리지 않고

0: 여름에 나서는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여름에는 지금 일단 송화토를 쓰고 여름을 말하자고 끝이 없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전에는 다른 약은 하루에 두 번씩

0: 거의 뭐 오줌이 나사지는 누구도 예, 아픈 감각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1: 네.
0: 어쨌든 동성화 들어가줘서 여러 가지 병 치러라 이 용서고 그래고 약 먹기 허라고 예.
1: 네.
0: 어디에서 용서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우리 할도에 또 참여를 사자고 그런다.
1: 예, 이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이 동충하초 용조순다. 동충하초는 인슐린이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관 탄성까지 유지시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혹은 고혈압 있거나 고혈지 있거나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활동이가 10까지입니다. 이제 두 날이 남았습니다.
0: 이제 이틀이구나.
1: 예, 그래, 이 동충하초 본약도 더 드리면서 이 여름철에 쓰면 좋은, 예, 이불하고 선풍기, 청정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활동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0: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충하초를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자꾸 폐렴도 오고, 그 다음 관심병 있으면 늘상 심률도 고르자고, 위축성류 있으면 소화량이 다 아이디고,
1: 네.
3: 밤에 소변 다스랑이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 동충하초를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지금.
1: 네.
3: 지각이 폐렴 같은 것도 어제 떨어지고, 심률이 고르잼이 그랬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네.
3: 소화다, 이제 늘상 더부룩해서 그랬던 게, 그 증상도 많이 났고, 밤에 소변 차수가 샀던 게 차수가 됐으니까, 지금 잠, 대단히 삽니다, 지금.
1: 네.
3: 이게, 이전에 이게 여러 가지 약 한꺼번에 먹으면, 어떨 때 먹은 것 같았던 게, 어때 막 잊어버릴 때인데, 이 동충하초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먹기도 편리하고 용 좋습니다.
1: 이게. 예, 맞습니다. 예.
3: 예, 이분이 활동에도 배달받아 드신다고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나도 뭔가 위도 안 좋고 거기다 또 콩팥이 좀 허하다고 이랬대다.
1: 네.
4: 그리고 또 지방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지 그냥 약 용 맛이 먹었습니다. 한 점씩 날마다 한 점씩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도 뭔가 또 잊어도 버리고 어떤 거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지냈는데 어떤 때도 부작용이 나면서 얼굴도 막 붓기고 뻘겋고 이렇게 지내다 영 힘들게 살았습니다.
1: 네.
4: 그러다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중 지금. 동충하초 발효분을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좋겠을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4: 봐서 부작용이 없지 이거 먹고 부작용 없지 저는 진짜 안 되는 믿음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1: 네. 독소 배출도 합니다.
4: 예. 예. 그리고 위가 앉아서 그냥 꿀꿀이나고 터지가고 트림이 사서 나중에 이 증상이 많이 없어서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4: 그러고서 귀에서 그냥 소리 나고 소리 그냥 머리에서 윙웅하다나까나 들리는 것도 술 들리고 난 말해도 들었는지 말하는지 했댔어도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놔두세요. 들리는 거 지금 뻥 뚫려 잘 들린다. 지금 머리 귀도 잘 들린다.
1: 네.
4: 그리고 매약이 없어서 뭐 깍딱하기 싫고 그냥 움직이기 싫지 해서 집에만 누워만 있었댔습니다.
1: 네.
4: 먹기도 싫고 이랬던 게 누워만 있던 게 요즘엔 그지 이 정신 안다.
1: 네.
4: 뭔가 누워있지 않고 뭔가 정신 왔어. 좀 그때 머리도 말아가지고 많이 도와서 움직이기 요즘 괜찮아서 잘 움직인다.
1: 네.
4: 맥이 난다 말도 그리고 허리 다리 그냥 시큰거리고 어둠에 층계 다니는 자도 시큰 다리 앞에 개구개구 무릎을 짚고 그랬다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나아집니다.
1: 네.
4: 그리고 뭔가 뼈 마디마다 쏴나고 얼마나 시큰거리겠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지기도 좀 바빴댔습니다. 근데 이 주먹지기도 어근은 없습니다. 시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프던 게.
1: 네.
4: 그래 먹을 거는 날마다 지금 좋아지는 게 알린다.
1: 네.
4: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 먹었던 것보다 어른 한 가지만 먹어도 얼마나 좋겠을까. 너무 부담이 같은 게 좀 부담해 가면 한 가지만 딱 먹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루에 한 번 딱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활동이 너무 좋지. 주는 상품 얼마나 많이 주고 좋습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2830666번입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예.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선생님 조만간은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쓰기 전에는 예, 아, 이 위가 좋지 않아서 예, 이래 입맛이 없고 그래서 밥 먹어도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래서 그랬던 게 이 동충하초를 예, 쓰기 시작했는데 예, 아, 이 위가 좋아지거나 예, 입맛이 당기고 예, 밥 먹어도 이래 소화 잘 되고 예.
2: 예.
3: 그리고 또 이 배도 안 좋아서 예, 이 좀
2: 여보세요.
3: 이 다리에서 예, 자꾸만 안 닿다 일어나 때문에 끄덕끄덕 소리도 나고 이렇게 지내 이게 무슨 풍수성 관절이라 하더라. 날이 흐릴 때는 예, 벌써 내 다리 먼저 안다 말입니다.
2: 예. 예.
3: 그래서 이래 좀 뭔가 뭐 가서 검사한 게 그 풍습성 관절이랍니다. 그래서 이래 저 뇌가 좋지 않고 이래고 그다음에 허리도 영 아팠댔습니다.
2: 네.
3: 허리 오른쪽 어깨라매도 이렇게 아프고 이랬습니다. 이래 팔을 이래 돌고 다음에 돌고기도 영 힘들고 아파서 그랬댔습니다. 그런 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래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많은 약 써도 예, 그저 그때 뿐이지 쓸데없습니다. 그래 나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초의 결분을 쓰고 이런 게 예, 이 손발이 찬 거는 예, 며칠 안 먹을까 인사 나사집니다.
4: 네. 수속 냉증에 그래, 좋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배 아픈 것도 예, 어, 이 언제나 이렇게 예, 아무리 떨고 우리 농촌입니다. 그래 이루 그렇게 해도 예, 하나도 잃었습니다, 언제는.
2: 네.
3: 그래, 우리 옆집에서도, 어, 제 그렇게 아파서, 이래, 이 걸른 것도 예, 발, 이렇게, 이래, 다리, 이렇게, 저, 이 저름에 걸었댔습니다.
2: 네.
3: 그러던 게 이렇게 나서니까 옆에서도 그런다. 제 무슨, 그렇게 전번에, 이전에 걸었던 게 그런가. 걔 내가, 야, 이 동충하초 발효 결분 참아 좋다고 내가 했지. 걔, 이거, 내 바라옵서는 병원에라면 그렇게 댕기면서 그렇게, 아이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아보고 똥도 다 떠보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 보이지 쓸데 없어서 그래 이랬었는데 이 지금 이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 야 제 정말 약을 선택 잘했다는 게 그래매 그랬습니다.
2: 네.
3: 그래 그리고 또 예 전문가분 이렇게 기억력도 영 돌아옵니다. 예.
4: 맞습니다.
3: 예전에는 예. 예, 기억력이 떨어져서 누구마다 쌀을 뜰라 갔다가 오늘 뭐 하려고 왔는가 이래며 또 그랬댔습니다.
2: 예.
3: 그런 게 이렇게 예, 나사지까 이게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4: 예. 네.
3: 그러니까 저는 지금 5대 이전 한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까요?
4: 예. 10까지입니다.
3: 예. 그래 이번에 5대 활동 이래 좋을 때 얼마 줬습니까 지금?
4: 예. 예.
3: 그러니까 저는

0: 계속 견뎠어요. 한 가지로 이렇게 저 치료 잘 받고 어느 아픈 데도 없고 이랬거나 계속 이 한 가지 동충하철로 막 그래서 먹자고 그래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 2836-0666 예.
2: 건강하십시오.
0: 좋은 약 알선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천한 도발에서 몸을 한 달 내에 먼저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 네, 제 다른 사람마다 특별하게 추위 세게 타고, 감기를 가서 지나가고, 어느 감긴다 하고, 여름에도 근본 국수로 냉면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렇게, 예, 어쨌든 힘들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잠 잘 못 자고, 예, 잘 때면 자꾸 꿈이 많고, 식은 땀을 흘리고, 이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거리니, 그래가지고, 약을 자고 하면 많이 쏟습니다, 진짜.
1: 네.
3: 감기 자꾸 걸리면, 면역이 약화돼, 면역이 된 거 먹어봐도, 그게 그래서 한 두 달 또, 일 없는 것처럼 하다도 또 감기 오고, 감기 오고, 얘기하고, 이 다리가 대대 찼단 말입니다, 다리.
1: 네.
3: 다리 실에서 남보다 특별히 두꺼운 양말로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발이 약간만 선뜩하면은, 그 다음 또 감기 온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아, 그래, 진짜 영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이래 여러 해로, 그것도 고생하다가, 괜 힘든다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가슴 그것도 후두후두거리며, 그것도 계속 식은땀 흘리고, 그것도 밤새 꿈 끼고 하다니까, 이 기억력이라며, 막, 말이 아니 됐습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해로 자지 못하니까, 되나. 거기다 밥도 못 먹지, 근육도 팍팍 내려가지고, 예. 나가 뭐 말에 나가 뭐 동네 사람들이 저 어째 그렇게 못 쓰게 됐어 뭐 그 듣기 싫을 정도로 막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다가 이 동천아빠 발효 견본님의 방송 들어보고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본 게 이야기 너무 특별합니다. 겨울에는 원래 예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불로 뭐 또 발효까지 했다지 해서 아 이거나 좀 먹어보자고 서리는 그래 먹어봤는데 이걸로 지금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이 우울증 증상까지 내 다 있었댔습니다.
1: 네.
3: 여러 해로 자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밥도 마시지 잠도 잘 자지 온 상태대로 싹 돌아와서 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3: 나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그래서 이 우리 곁에서 못 된다. 저는 웃어 먹고 그렇게 아예 경피 없이 됐는데 그리 좋아지니까 내게 동춘아빠 바로 경부 먹는다구나 이런 생각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네.
3: 오 그게 무슨 얘기길래 그리 좋니 하면서는 자기네도 먹어봤으면 하대다.
1: 네.
3: 그러니 전화를 문의해달라대다. 근데 이 우리 친구들이 완전 내내 보통 잠을 좀 못 자니까 나 있으면
1: 예.
3: 거기다 골관절도 안 좋지 밥도 맛이 없지 그러면 여러 가지를 여기저기 소변도 작고 무슨 일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힘들다며 그랬대다
1: 예.
3: 그래 어제도 내일에 강의 듣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효과 반응도 듣고 한 게 이 동천아서 바로 견부니까 이게 영 여기도 별로 좋을 것 같아서 예
1: 맞습니다
3: 선생님한테 이래 문의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이런 사람도 써서 어떻게 했는가 하고
1: 예. 그렇게 관절 질환이 있거나, 예, 불면증이 있거나, 또, 이제, 그 환자처럼 또, 오래 앓다 보면은 또 마음도 항상 우울하거나, 예, 그리고 네. 손발이 차거나, 예, 손발이 찬 분들은 심장하고 신장이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의 주요한 원리는 이 동충하초에 있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신장하고 폐경에 직접 들어가서 작용하면서 심장도 좋게 하고 이제 관절도 좋게 하고 비장도 좋게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총적으로는 우리 인체의 정을 보충해 준다. 힘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그런 환자분들을
3: 소개 환자도
1: 된다.
3: 환자도
1: 예, 예. 예
3: 맞겠습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 저 뒤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2830666번에 예,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그럼 배달 받겠다면 그랬다.
1: 예, 예.
3: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4: 나도 어제 동풍이한테도 예, 안 세워 먹었습니다.
1: 네.
4: 예, 어제는 밤 자지 못했습니다. 밤 내 자지 못해. 예.

0: 고생했습니다. 그래야든지 이 약 먹은 다음에 심장이 편안해질까니 밤 잘도 할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 혈압이 높아서 세 가지 약을 계속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돼서 다해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계속 두려워서 앞뒤 길이 빙빙 돌아가고 이래서 연고소했습니다. 그래든지 이 혈압약을 동통해서 먹은 다음에 혈압약을 먹어 한 가지 먹어도 혈압도 좀 영살돼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머리에 소리 나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얘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얘 심장이 나빠서 많이 숨이 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가서 연고소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조체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위조체에서 약은, 위약이란 약은 다 써먹어도 쓸데없을 때다. 그래든지, 이 동생한테 먹은 다음에 소화가 돼서 영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다리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허리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게 시도에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져서 걸어도 맥이 없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밤 소변이 자다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든지 밤 소변이 자던 것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밤 잘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서 때에 나도 얘 조금 싸다고 생각합니다.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픈데도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이렇게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에서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가 아주 중요한 이런 효능이고 동시에 정력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성분들이 정력 회복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90세를 넘긴 이런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의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에서는 몸이 활력을 높여주면서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현대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하고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피로지연 기능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부정맥을 완화시키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손발이 차거나 혹은 우리 수족냉증 말하죠. 수족냉증은 단순히 신장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의 기능하고 신장의 기능 조화가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우리 심장 기능도 좋아지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작용이 있고 혈당을 조절해서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는 분들은 오래 쓰다 보면은 난 남보다 걔도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면서 이 종양을 또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정력을 많이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서장의 전통 장의학하고 현대과학이 결합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각종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이런 명귀한 약품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쓰다 보면은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주면서 몸이 특별히 허약하고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는 이런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바로 일상 건강 관리에는 특별히 적합하면서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큰 효과를 봅니다. 이런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까지 키워

0: 줍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홍준 작사 최자일 작곡의 할미꽃으로 시작해봅니다. 꽃들도 저마다의 어여쁨을 자랑합니다. 할미꽃,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의 작사 임종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다짐이 담긴 가요입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 호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렁주렁 사과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동산, 풍요와 결실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장경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은경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의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깊은 두메 산골에도 활짝 핀 웃음꽃, 어디서든 피어나는 기쁨과 희망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전 분선 현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일하면 할수록 기운이 샘솟는 노동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하여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열왕술의 령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술에의 희망을 가득 싣고 고개 너머로 넘어가는 그 길,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장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몽원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70초쯤 못지않은 백세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을 류령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단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가 우리 월초면이 아주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조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쌌다가 내데 맞지 않으면 어쩔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곽 싸도 한 곽을 드리고 네 곽 싸면 세 곽을 드립니다. 월 초만 우대 활동합니다. 때문에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는 보통 큰 우대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월 초에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기사도 우대받을 수 있는 활동 이용하셔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 이 제약공장에서 만든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큰 제약공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큰 제약공장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약 관리가 엄합니다. 특히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녹용하면 녹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제일 좋은 녹용으로 넣고 홍삼하면은 홍삼도 그렇습니다. 그 질량이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 외에도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조인. 산조인도 우리 이 왕상으로도 싸보면 가격이 엄청 뭐 차가 많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 질량을 보존하는 게 제일 그 생명입니다. 만약에 약이 나가서 부작용이 난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데 아주 그 중점을 두죠. 이래서 산동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큰 기업이 제약공장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화는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시화는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소개드립니다. 아마 여지껏 방송한 가운데서 이렇게 뚱어 어조제약공장의 약을 소개드린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질량 효능 효과를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 지금 MRI를 한다거나 CT를 한다거나 이 머리를 한두 번씩 검사해 본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서 내가 이게 중풍이 오지 않을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많이 찍어보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막혔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 혈관들이 막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바이스 빙변 하얀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노바이스 병변 60대 이상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 모진지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상학으로는 그 MR이나 CT나 여기에서는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노바이스 병변이라고 하는데 기시 모세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제일 조기 검사할 수 있는 그 증상입니다. 완전히 중풍이 와서 펜탄이 왔다는 거는 우리 큰 혈관이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노바이스 병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지그재길로 이렇게 좀 비틀댄다거나 예,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그 노바이스 병변이라는 게 우리 그 치매나 중풍 초기 진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늙어서 그렇겠지. 뭐 여기 크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림상에서는 여기 크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봤자 석약이 좀 있고.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머리 혈관을 통하고 머리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노바이스 병변이든 치매든 여경색이든 생기는 원인이가 머리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 와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럼 어째 침전이 이렇게 머리에 와서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 머리는 대뇌는 그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혈을 하고 혈액이 20%가 우리 몸의 20% 혈액이 머리에 올라갑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많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그 대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대뇌 2%밖에 안 되는 대뇌가 20%나 되는 피를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대뇌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그 쓰레기가 바로 이런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죠. 이래서 이런 쓰레기를 빨리 배출해버려야 됩니다. 배출하는 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혈액순환하고 뇌수입니다. 뇌수가 순환하면서 뇌수는 순환한다 했습니다. 예. 뇌수는 척수를 통해서 골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그 뇌수가 빨리 순환하고 혈액이 많이 깨끗한 혈액이 순환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해줘야 되죠. 그러자면은 거기에 상응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건뇌보시환 그것도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은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0: 네.
1: 그거 보면 알깁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2: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건뇌보신환을 좀 먹고 소리야. 이 기억력이 좀 많이 증가되니까 얼마 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무거운 쌓아놓고는 지방에다가 오다 날리지 말았어. 구석 집에 있고 그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기억력이 없을까네. 너네 귀에서 소리부터 어떻게 그리 나올까? 귀에서 소리 나지 저는 이게 잡으려면 마요지. 그 다음에 난 또 허리다리를 세게 아프다 그랬나? 허리다리 아프고 골반병인가 해가 병원에 가서 우리 체인도 해보고 안무도 해보고 그래서 친구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허리다리가 아프고 모르겠는데
1: 맞습니다. 골반병은 따라서 맞아준다 이 약속입니다.
2: 글쎄 말인데 그러니까 나 허리다리 아파서 몇 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고과병에 대한 그래서 치료를 한데 이거 먹고서 요즘에 허리다리 아예 아프지 그냥 요소감을 살짝 미리 졸이고 그리고 이게 다 써늘로 이 사람 만약에 써늘로 그런 거 어차피 고관 치료한다. 그래서 네. 아무리 이야기 써니 이리 좋은 거 들었는데 그래서
1: 저는 이야기 원인 그 현웅에다 밝혔습니다. 고과병에 쓰라고 예.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뇌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 바로 우리 콩팥하고 관계되고 간하고 관계되고 위장하고 관계되는데 이 약이 그걸 다 치료하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목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소화계통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지면 대뇌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2: 혹시 요즘에 또 위염 나빴는데 위도 요즘에 위가 살짝 다 아프고 쓰리고 살이 굳은살 지금 이거 먹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굳은살 다하고 여기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2: 아기를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약은 정말 그 제약 공장이 원래 그 어제 저의 공장이라
1: 이름이
2: 공장에서 나왔 예, 그것이 이름이 공장에서 나왔길래 야, 이런 약 먹어, 이런 약 먹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이놈의 효과가 없거나 다리 아파 그리고 하더라도 약을 먹고서 난 계속 먹길래 해서 어르신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예, 얼마가?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127에?
0: 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학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녀보신안입니다. 아마 이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진단 나오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방콸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방콸이 있다. 방콸도 그렇습니다. 경동맥이 네. 경동맥이 이렇게 방콸이 있다고 우리 그 도플러 최초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대뇌 혈관이나 보이지 않는 관상동맥이나 이게 다 더 심합니다. 한 3배, 5배 더 심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이모가 지금 이번에 대머니가 검사라니까 피내 치료란다. 그래서 내 이 방송을 듣고 소리 그 이 약을 권해보시하는 지금 어떤 반면 썼습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게 알린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얼반해서 누구 간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얘 바깥으로 자꾸 나구미만 자꾸 한다. 이 치매 환자 이상한다. 자꾸 그저 바깥으로만 나가다고 자꾸 애를 쓴다. 눈을 그렇게 채워놔도 자꾸 나가도 한단 말입니다. 생기 구조상이 네. 지금 사라졌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그래 왜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자기 물건이 있으면 누구를 자꾸 의심하고 영 그랬다. 돈이라도 어디다 놓으면 자기 남이 자꾸 가져갔다. 영 의심합니다. 생기 구조상이 사라진다. 야, 영이 이 약을 쓰던 중간에서 정말 좋다며 제일 선택을 영 잘했습니다. 그래, 이 약이 지금 두 각 싸도 두 각 주가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래, 두 각에 한 각, 네 각에 세 각입니다.
3: 아, 네 각에 세 각. 그래, 놓고 영 좋지. 그래, 이번에 저 활동이 좋을 때 이 약을 아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좀 많이 써야겠다.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건예보시와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효능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압니다. 예.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 팔고 써서 효과를 봐야 되죠. 예. 자꾸 그 무서워서 뭐 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그거는 걱정 마시오. 이 약이 그런 약이 부작용을 없이는 성분 것은 음기면 음기, 양기면 양기, 요거 딱 평형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건네 보신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네.
4: 네,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저도 이렇게 전화제 이렇게 민감 자주 소변이 잦아서 소변 볼라 자꾸 다닌단 말입니다.
1: 네.
4: 네. 그리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예. 전문, 그리고 이 뭔가 머리가 허리투근하고, 예, 정신이 안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것도 네. 바쁜다. 머리가 허리투근하고.
4: 네. 그래서 그것 네. 자꾸만 어지럼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 네.
4: 네. 그런데 이 건네보신환을 복용한 다음에 숱한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네보신환을 복용한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맑아지고
4: 살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예, 잘 되고 괜찮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4: 소화되는 것도. 예, 그다음에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전에 5번, 6번 댕기던 게 지금 그것도 한 2번이나 다닙니다.
1: 예.
4: 예. 그래, 난 이 건네보신 하나 확실히 이 뭔가 어떻게 이 심내혈관에도 좋고 위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쓰는 또 한 데도 용 좋다고 본다.
1: 네, 원래 이 현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이 눈이 네. 부옇게 안 보이고 신물란 네. 신진이 계속 심장이 두근다. 그 누구도 쫓긴 것 같거나 얼레니 쌀레니 또보 쌍창에 이거 다 신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 때문에 쓰라고 똑똑히 썼습니다.
4: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언니도 또 쌓였단다.
1: 네,
4: 우리 언니도 내 좋다가 가투리 네. 여러 가지 병 치료하는데 최고라고 언니도 같이 그 내어 보신 한 싸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사자고 그랬다.
1: 예, 열 꽉 싸면 네. 열 꽉 드리고 네 꽉 싸도 세 꽉 드리고 예, 구제를 씁니다.
4: 예. 네, 좋은 약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네.
4: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설명 주시죠.
1: 건네보시아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십몇 년을 강의했습니다. 이 건강강의마 방송에서의 많은 약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 이렇게 황제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라고 딱 기록되어 있느냐 모두 이 약을 발견해서 뭐 이 약도 황제 써서 저 약도 황제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약입니다. 근주구 황제 1771년도 이 쭉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또 제약공장 우리 믿어줘야 되죠. 예? 또 제약공장이 믿을 만한 제약공장인가 이거 꼭 따져야 됩니다. 뭐 설명서에도 나는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들어갔다는데 내가 눈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먹어봐도 효과는 별로란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제약공장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공장이 우리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 그 다음에 올해 이 산동동화학교공장 하면은 그 약제 질량을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는 아주 이름 있는 믿을만한 제약공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오늘부터 하는 우대활동은 우리 적게 네곽 사도 세곽 두곽에 한곽 드리지 않습니까? 열곽에 열곽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0: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조인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2: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지어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대변이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2: 예.
3: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도 안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쩍 그러면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2: 예.
3: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포지 봤습니다. 밤사변
2: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3: 오, 그래도 이거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번 날이 또 혹시 두번 됐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다. 그 효과 좋으니까

0: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1: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전화 바꿨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0: 두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입간염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요즘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인데 어제 화암당가 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4: 그분이 제거를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지금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네.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보면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쓴거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예.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이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 함에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조당의석인 허가복이 7일 도나에서 대산건설, 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허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산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틀어주고 대산건설 과정에 막힌 부분을 힘써 타개 해 더 많은 대상이 낙착 착공되고 다그쳐 건설되도록 주동함으로써 산업 전환 성격을 다그치고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쌍흔 의료기계, 만림 의약중간체, 연변 첨보 생물제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과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나는 공업 및 정부와 부에서 확정한 의약산업군집입니다. 이러한 의약 대상들이 건설되면 산업 생태를 진일보 완성하고 산업군집을 장대시키게 되는 바 도나 나아가 전주의약산업 가속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조시하고 시공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해야 합니다. 주, 시, 량급 정부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일선회가 현장 사물을 보며 목적성 있게 기업 용자난을 도와 해결하고 대상 추진에 영향 주는 병목 제약을 힘써 타개해 대상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운영에 들어가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도나시 성달동물약품유한회사는 동물약 생산 민영기업으로서 주로 수의용 마취약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작업장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제품 연구 개발, 시장 판매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기업이 주업을 경영하는 토대에서 시장의 새로운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해 애완동물 세척소독 보호관리 제품, 고급 애완동물 기능식품, 동물 방역류 생물약품 등 생산 흐름선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면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치며 설비 주문, 설치와 시험 조정 등 사업을 동시에 잘 들어줘 생산 흐름선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쟁취함으로써 조속히 실제적인 효익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애완동물 소비 교체 승격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바싹 따라가 고급 애완동물 진료기구, 체인 브랜드 매장과의 연결, 협력을 심화하고 제품 노출도와 시장 침투율을 빠르게 제고해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민덕생물 콩정밀 심층가공 대상 2기 건설 현장을 찾은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설비 구입,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상 2기는 콩 단백질 정밀 심층 가공을 하게 되는데 고급 콩 기능성 농축 단백질과 조직화 콩 단백질은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공정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려 대상이 일찍 건설되고 일찍 생산에 투입되며 일찍 효익을 내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도나시 잣산업화 군집 대상은 주로 잣가공 작업장, 조원료통체계 창고를 건설하는데 현재 주체공사 시공을 끝냈습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공사 진도를 단단히 주시

개발하고 기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절주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푸독수수 원액 심층 가공, 림선회 삼림건강식품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생산 공예,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는 장백산 지역에 위치해 물산과 자원이 풍부한 바 농특산물 심층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천혜의 우세와 조건을 갖췄습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같이 완수하며 조속히 준공돼 운영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시장 수요 변화를 민감하게 통찰하고 소비 맥박을 정확히 파악하며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 많이 내놓으며 판매 경로를 부단히 확장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고 시장 각광을 받아야 합니다. 총 투자가 2억 9천만 원인 도나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은 근일 정식으로 전력망 연결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운영 정황을 답사하고 기술 특점, 일식 설비 운행, 전력망 연결 전기 가격, 일상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산식 풍력 발전은 배치가 령활하고 가까운 곳에서 접속하며 현지에서 수납하는 등 우세가 있어 지역 전력망 지탱을 완성하고 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정밀화 운영 유지 관리를 잘 들어주고 상시화 순찰 검사 보수, 고장 조기 경보와 응급 대응 기재를 완성해 일식 설비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효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산업 분집의 집결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핵심은 대상에 있고 관건은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중대 대상 건설을 경제 사업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목표를 확정하고 압력을 가해 분발하며 더 큰 강도와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중대 대상이 빠르게 건설되고 조업하며 효익을 내도록 주동해 전주 발전 대국에서 앞장서고 중임을 떠내며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락착하고 시간대별 진도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제때에 정리하며 뒤처진 원인을 일일이 명확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며 추진 책임을 다져 대상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과 생산 작업장을 찾아 깊이 있게 훑으면서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에 장악하고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를 겨냥해 실속 있고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며 생산 운행,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설비 갱신 등 면에서 기업 수요에 제때 응답해 기업의 투자 신심을 진일보 북돋워야 합니다. 책임을 떠매고 일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 사업을 기획하고 솔선수범해 외지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확히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지역 적합도와 산업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 실력을 깊이 연구하고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계약 의향이 비교적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제하고 조속한 락착을 힘써 쟁취해 더 많은 큰 대상과 좋은 대상이 연변에 투자되고 연변에 배치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리 씨가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제 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 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협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 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지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금후 한 시기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의 중대한 정치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성당회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연례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 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 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 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 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0: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노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 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덕목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열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 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 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사상정치, 미육견학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주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주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 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찬영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보광장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저희 정보광장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주실까요? 여보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집을 팔려고 하는 정보, 네.
1: 예, 집 팔겠습니다. 네. 집 중복은 외연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습니다.
0: 네.
1: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잠시만요. 136-3433. 3433의 그 다음.
1: 2636.
0: 2636번. 136-3433-2636번 맞죠?
1: 예, 2636.
0: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정보들을 주실 분들은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정보를 주신 분들의 정보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도문시 영성과수농장의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파는 정보였었는데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는 집이고요. 양철 기와를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도 넉넉한데요.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 하기에도 편리한 집입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특히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 집인데요. 연계 전화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으로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돌볼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60세 내지 70세 좌우의 분을 요구하시는데요. 돌볼 환자는 남성 환자분이고요. 반자립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138-4434-9551번 138-4434-9551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3륜 전동차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싸게 파실 분 계시나요? 싸게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계 전화는 157-1433-2752번입니다. 영정의 분이거든요. 영정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이 3륜 전동차 그것도 중고로 된 거면 아주 싸게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57-1433-2752번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남 천신소 구역에 위치한 집인데요. 면적이 아담합니다. 61평방이고요. 객실 두 개에, 침실 두 개에 객실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뭐 소학교도 있고 시중 고중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죠? 민속촌도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위치가 아주 좋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의향에 있으신 분들은 156-0050-9121번 156-0050-9121 네, 1번이에요.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인데 6층 집에 2층이라고 하셨어요. 92평방 좌우에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소학교가 엄청 많네요. 연하소학교, 연신소학교, 하남소학교, 공원소학교 다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은 시5중도 가깝고요. 3고급중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시12중도 있다고 했죠. 연결시 12중학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주변에는 여러 병원이 있다고 하셨죠. 연변부위병원도 있고 뭐 증강병원도 있고 지질병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시설이 아주 편리한 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또 강이 가까워서 공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외에도 이분이 키가 1m75cm 되는 냉장고 중고로 또 팔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정보인데요. 예약 있으시면 138-443-1-268-1 138-443-1-268-1 이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는 정보입니다. 의향 있으시면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이에요. 어른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입수한 정보죠. 92평 되는 집 팔려고 하는 이건 저번에 오늘 정보 아니고요. 역시 92평방 되는 집을 팔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정보가 아닌가요? 아니네요. 네, 면적이 서로 이렇게 비슷하네요. 침실 두 개에 객실 하나인 집인데요. 15층에 6층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이 집은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 장식이 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입수한 정보입니다. 10중 부근에 있는 부근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면적은 58평방이고요. 네, 여기에도 소학교, 중학교 다 가깝고요. 시장도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한 집이라고 합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으로 이용하셔서 가격을 또 상담해 보시면 좋겠죠.

0: 자,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집을 팔려고 합니다.
0: 집 팔려고요? 네. 예.
1: 지점은 하남 도매 시장 부근 월위원성입니다.
0: 하남 도매 시장 부근.
1: 네. 면적은 92평이고.
0: 네.
1: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0: 네.
1: 남북이 통하고 고급으로 장식된 집입니다.
0: 네.
1: 예, 15층에 6층이며 바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네. 여기서나.
0: 네.
1: 185-4330
0: 네, 4330
1: 예, 9381입니다.
0: 981번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0: 네, 입주가 가능한 집 팔려고 합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이네요. 여기다 적지 않으셔서 제가 하남 도매 시장 부근에 집을 팔려는 정보였었는데요. 아우, 집 팔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비슷한

0: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평방수가 어떤 분들은 아예 큰 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적당한 사이즈의 그 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합당하시면은 여러분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위치한 집이라고 하셨어요. 92평방 좌우이고요. 남북 잘 통하는 집이고 고급으로 장식된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집 대해서 또 여러분 문의가 필요하시면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으로 이용하셔서 가격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이해양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정보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1: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1: 경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진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고 구도는 양수 2층 2층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1: 주변에 연신수학교, 네. 하남수학교, 연하수학교, 공원수학교, 유하수학교도 있으며 중학교는 시3중, 시4중, 시12중, 시5중 가까이 있으며 영기시 3고금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병원은 중앙병원, 유방병원, 도시비뇨기병원,
0: 네.
1: 기린병원, 연변부유병원도 있고 버스선로도 신여계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주변이 강변이 가깝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서시당 백화청사도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다녀도 됩니다.
0: 네. 엄청 좋네요. 위치가.
1: 네. 네. 높이가 1m 75cm 되는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0: 네. 냉장고.
1: 전화.
0: 네. 네.
1: 138-4431.
0: 네.
1: 2681번입니다.
0: 138-4431. 2681번.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수고해 주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그러니까 밥을 해줄 아줌마를 하나 찾겠어요.
0: 밥을 해줄 아줌마요? 도움이요? 네.
2: 네.
0: 밥만 하면 됩니까?
2: 네.
0: 지금 전화를 방송 라디오 꺼주시고 얘기해 주실까요?
2: 가정 도움을 찾으세요.
0: 그러니까 가정 도움이 예. 네. 연령대 혹시 뭐 요구 사항 있으십니까?
2: 네, 그거 70 이상 되었구만.
0: 70세 이상 밥을 해줄 분이요?
2: 네.
0: 그러면
2: 60살이 있으면 무슨?
0: 그래도 70세 이상 이렇게 해야 되죠. 60세부터.
2: 네.
0: 그러면
2: 네.
0: 70세 이상이면 조금 요즘은
2: 네,
0: 네. 전화번호 남겨 주시.
2: 나 어린 분들이 없구만.
0: 없음도 없습니까?
2: 네.
0: 네.
2: 네. 네, 전화번호 네.
0: 전화번호 주시죠.
2: 138.
0: 네.
2: 0443.
0: 0443.
2: 네, 3095.
0: 3095번. 예. 네.
2: 네.
0: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70세면 청춘이죠. 집 가정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밥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밥만 하면 됩니까? 또 청소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구 사항은 60세부터 70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집을 파는 정보 방금 입수했죠. 강남 아파트 네, 엘리베이터 집인데요. 6층 집이라고 했습니다. 92평방이고요. 면적은. 그리고 그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병원, 그리고 강변도 있고 교통시설이 아주 편리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농촌에 있는 백돌집이요. 네.
3: 시점은 동시 네. 령성 과수농장 가속 사택이고 네. 둘집이고
0: 네.
3: 중간집입니다.
0: 중간집이고요. 네.
3: 예,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0: 네.
3: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뱅이 있는 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3616번. 네. 138-9433-3616번 맞죠?
3: 예.
0: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은 깜짝 놀란 게 그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파는 정보를 주셨는데 상세하게 집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인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138-9433-3616번 더문시 용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백돌집인데요. 줄집인데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양철기와도 새로 얹었고 백돌창고도 있는 집. 여름에는 남새도 갓골 텃밭이 넉넉해서 텃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 하기에도 편리한 집인데요. 수돗물은 샘물 마시고요. 야산이 있어서 산나물도 많다고 합니다. 구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 집인데요. 138-9433-3616번 이용하셔서 상세하게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그램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정보를 또 결여하실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보도 결여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모르시죠. 네, 그래서 혹시 수중에 또 중고 3륜 전동차 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냉장고를 또 중고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냉장고가 필요하시면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집인데요. 6층 집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집도 파는가 하면은 중고 냉장고도 팔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탐뿐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예,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0: 중고 선풍금?
4: 예, 예. 예, 성인용, 학생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몇 배수죠?
4: 예, 60배수도 있고 80배수 있고 16배수 다 있습니다.
0: 다 있습니까? 네.
4: 예, 학습반 하던 겁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처리를 하려고 그랬나?
0: 네.
4: 예. 그 밖에 관악기를 팔렵니다.
0: 관악기?
4: 예, 예, 예, 관악기. 네. 따호, 중호, 네. 상호, 네.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처분 다 처리하네요.
4: 예, 네. 따호, 중호, 상호, 네.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4: 예, 연계전화.
0: 네.
4: 요삼파.
0: 138.
4: 예, 4339.
0: 4339.
4: 4748.
0: 4748?
4: 예,
0: 맞습니까? 138-4339-4748번.
4: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4: 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풍금 중고로 된 성인용인데요. 그 성인용 60배수부터 시작하면은 뭐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린이, 성인 다 가능한 예, 선풍금 중고로 지금 팔려고 하고요. 관악기도 있습니다. 뭐 다호, 중호, 장호라고 했는데 이 관악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138-4339-4748번 138

0: 1588-4339-4748번 이용하셔서 가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자,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1: 저기 집을 좀 새로 주려고 합니다.
0: 집을 새로 주려는 예, 정보. 네.
1: 예.
0: 어디 위치했습니까?
1: 그 시법원에서 내려서의 지상쇼치라고.
0: 길상구역.
1: 지상쇼치.
0: 네. 길상구역에 예. 그러면 시법원?
1: 예, 거기서 내립니다.
0: 네.
1: 딴데.
0: 예?
1: 딴데리라 시법원 딴데를 내리는데.
0: 아, 시법원. 시법원도 네. 옛날 그 시법원이에요? 아니면 지금 새로 선 시법원이에요? 두 개잖아요?
1: 아니, 이 지난해라면 그냥 거기서 시법원이라고 간판을 그려고 내리는데.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죠.
1: 136.
0: 136. 네.
1: 8970.
0: 8970.
1: 0955.
0: 0955번. 136-8970. 0955번 맞죠?
1: 예.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집은 새로 주려고 하는 집 면적은 얼마예요?
1: 40평. 40평 다운입니다.
0: 아, 작은 면적이네요.
1: 예. 거기 집 안에 들어가면 2층이 있습니다.
0: 아, 집 안으로 또 들어 올라가면.
1: 예, 집 안에 예, 한 층이 또 있습니다. 들어가면.
0: 들어가서. 아.
1: 그래, 집은 쓸기, 쓴쓰기 뒀어요.
0: 네, 좋습니까? 엘리베이터 집인가요?
1: 예, 댄티.
0: 엘리베이터 집이니까 괜찮죠?
1: 예.
0: 알겠습니다.
1: 수고해 주세요.
0: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자, 집을 새 주려는 정보입니다. 시법원 역에서 내리면 길상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길상 아파트죠. 거기에서 위치한 집인데 집은 40평 좌우인데 안으로 또 2층 집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집이고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새를 맡고 싶으신 분들은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 이용하셔서 상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을 세 주려는 정보였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이 4시까지 진행되므로 그 사이에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입니까?
2: 모양로원에서 여자 허리 모집하려고요.
0: 모양로원에서 여성 허리

0: 단호하실 분의
1: 예,
0: 도움이.
1: 맞아요.
0: 네.
1: 예, 연락번호는요?
0: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1: 연령 제한이 없어요.
0: 없어요. 네.
1: 네네.
0: 네. 연락번호 주십시오.
1: 159
0: 159
1: 4433
0: 4433
1: 2100
0: 2100 네. 159 4433 2100번이죠?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모양로원에서 여성 간호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고요. 네, 가족처럼 뭐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분이면 되겠죠. 연락번호는 159 4433 2100번. 159 4433 210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받은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층 부근의 북원 아파트 58평방 되는 집인데요. 소학교, 중학교, 시장까지 가까워서 아주 편리한 집이라고 합니다. 의향에 있으시면은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팔려는 정보, 두 번째 정보입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에 위치한 집인데요. 평방수는 92평방이고요. 남북으로 잘 통한 집이고 고급으로 장식된 집이라고 합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죠. 네, 이 집에 대해서 이항이 있으시면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남 아파트의 집을 또 팔려는 정보인데요. 여기는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병원, 그리고 강도 가까워서 주변의 공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집 대해서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정보 주셨습니다. 네, 연령은 70세 이상 괜찮다고 합니다.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으로 이용해

0: 주셔서 상세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만 하는 도움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농촌에 있는 집, 벽돌집 팔려고 하는 정보였어요. 그 벽돌집인데요. 이 집은 아주 내용이 풍부합니다. 령성과수농장이에요. 더문시 령성과수농장의 가족주택 벽돌집. 줄집인데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입니다. 선풍금을 팔려고 하는데요. 이 선풍금은 중고입니다. 학원을 하시다가 지금 다 철회하시려는 분인데요. 성인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선풍금은 60배스부터 시작해서 80배스, 120배스까지 다 있습니다. 가격은 문의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권악기도 있는데요. 따호, 중호, 장호 다 있거든요.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으로 이용하셔서 가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를 주려는 정보인데요. 시법원 역에서 내리시면 길상 아파트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내리시면 되는데요. 집은 40평 좌우이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2층 집으로 되어 있는 구소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으로 이용하셔서 상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집을 세우다가 거래입니다.
0: 집 세주려고요? 예.
1: 연길시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우다가 거래입니다.
0: 시당교 서쪽에 위치.
1: 면적은 41평방이고 네. 2층 집입니다.
0: 네.
1: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중간집이고
0: 네.
1: 집이 아주 알뜰합니다. 그래, 의향기님 분들은 188
0: 네. 188
1: 4439
0: 4339
1: 4439
0: 네. 4439 네.
1: 네. 0061번입니다.
0: 0061번 188-4439에 0061 맞죠?
1: 1번
0: 0061번
1: 예.
0: 네.
1: 대범소 부탁드립니다.
0: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집을 세주려는 광고입니다. 시당교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요. 2층 집이라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아주 위치가 이 중간집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알뜰하게 잘 꾸며진 집이라고 합니다. 뭐 이향이 있으시면은 188에 4439-0061 여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세주려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네, 면적도 거의 다 비슷하죠.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평방수가 아주 딱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양로원에서 여성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령은 상관없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집을 세주려는 정보였었는데요. 시법원역에서 내리시면은 길상아파트 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40평 좌우이고요. 집안 1층으로 해서 올라가면 2층이 있다고 합니다.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으로 이용하셔서 가격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풍금 중고로 된 것 팔려고 하는 정보였습니다. 어린이용, 성인용 다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60배스부터 80배스, 120배스 있고요. 관악기도 있는데요. 관악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중고로 된 관악기 따허부터 시작해서 장허까지 다 있습니다. 중허, 장허 다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밥만 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연령은 70세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이 있으시면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6층 집, 92평 되는 집인데요. 팔려고 하는 정보입니다.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인데요. 이 집에서 66층 집이고요. 92평방이라고 합니다. 의향에 있으시면은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정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또 다음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약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대 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0: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액 얻어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나 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흥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좀 흥합되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나는 그냥 우울하더라만
0: 근데 어,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또로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 그래.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다리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렸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요새는 옷은 자꾸 맥도 난다, 맥였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아지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도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0: 그렇죠.
2: 예, 어서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었어도 그 운동 늦게 생긴다.
0: 아,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예. 인삼녹용이 5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강 치료 이겨준다 하지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아이 남았다가 내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다, 야, 그.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또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세요.
0: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무료로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 천이 박사께서 이따기니까 사지원액도 쓰고,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 넘어서 많이 넘어먹었는데, 사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명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더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로 작아가야 하고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0: 그렇죠. 인삼 녹용이 다수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 녹용이 다수에서 빼효과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 아주 부작용

0: 마늘에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이게 누구 많이 무스터를 때 미용하지 미용은 또 얼마 들어가는가 것들이 예 그래 와늘 10년 더 먹는다고 다 날린다 와늘
1: 그렇죠
0: 이거 뭐 사실 원래 먹으라까 그랬까나 그거 그렇게 한 병살 지금 아이병살 됐고 뭡니까 한
1: 그렇죠 예예 예. 예. 지금 대단히 싸게 돼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는데
0: 어 그러니까 절반도 아이디 지금 선생님
1: 아 그렇죠
0: 어 그러니까 언제 좋거나 이번에 우리 학생 이거 호남을 기계를 전제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이력이기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겠다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1: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 도와줘.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이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예.
0: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1: 예.
0: 예. 그 만약에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1: 그런 부분에 딱 거저 이런 그 광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네. 강, 약, 중 이렇게 그거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이 그것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편리하구나.
1: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라디오네, 근데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에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에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던 게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1: 그래서
3: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에게 소변이가 그러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에 없으니까 잠을 잘 잔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더니 몇 년을 좀 먹었는데 이 사지원에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1: 그렇죠. 좋습니다.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어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제 완전 이렇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제 완전 이롭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문 눈병 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일신에서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격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에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졸이고 아파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그걸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세연제를 먹고 했는데, 그냥 저기 조금만 참으면 자도 좀 발작한단 말인데.
0: 예.
3: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이 소변이 자서 게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프고 졸이고 같은 증세가 지금 내려없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다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3: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기름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나 좀 오늘 얼마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그래도 그게 안 났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깍대기로 없습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 자도 나는 좀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3: 네, 만나 어떻게든 자지 못해 잠밤 잘 때만 했는데 잠을 영잘 잠다 지금.
0: 그렇죠.
3: 그러니까 나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냄새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지불로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다. 대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0: 예.
3: 그래든지 지금 이준사에 지금 많이 났답니다.
0: 이게 명사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너무 편안하다니까.
0: 예, 그렇죠. 그거 절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자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3: 대내장도 이전보다 많이 맑아졌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자수 때다.
0: 예, 특히 이번에 그 홍남강 치료 이기라는 걸 이거 물어서 주게 되는데 이 이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다 설이 딱 세포에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전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좀 뭐 할 때 잘 쓰게 우리 드실서 약 다 배달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내어놓을 수 없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기인데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쉽게 답을 얻는 세상일수록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질문은 지혜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 질문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입에 맴돌던 질문을 결국 삼켜버리죠. 사실 학습과 성장은 언제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대담하게 질문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바꿔줍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 방식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평소 친구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캐무는 아이는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 탐구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고 끝까지 파고드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작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는 아이는 깊은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남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부모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심어주세요.

다음 주제는 모든 가정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입니다. 요즘 중학생,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숨겨진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제56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네티즌 규모는 11억 23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10세에서 19세 사이의 네티즌은 1억 4,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A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친구와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추천과 짧은 영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의 블랙홀이 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 정보입니다. 숙제를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조속한 내용, 폭력적인 말투,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글들이 아이들의 미성숙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 정말 일부 아이들은 인터넷 은어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우울한 콘텐츠에 몰입해 학습 혐오감까지 느끼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성장의 함정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린이 건강 수칙을 발표해 너무 어린 아이가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함께 디지털 교양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한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숙제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루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정하다 보면 아마 이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환경은 정말 중요하죠.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은 아이에게 힘을 주지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아이의 마음과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네, 아래 가정에서 아이의 기력을 가장 크게 소진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소한 일이 대한 지나친 질책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죠. 밖에서 놀다 옷을 더럽히거나 밥을 흘리거나 문제 풀 때 작은 실수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고 꾸시는다면 가정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위축되고 겁이 많아지며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부모의 잦은 다툼입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부모 서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가정 분위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면 아이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살게 되고 성장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른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말입니다. 생활의 스트레스, 일의 고충으로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무심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심어주고 어른의 감정 속에 아이를 가두게 만듭니다. 어른의 고통과 부담은 어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부터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이야말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실 법한 양육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학부모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올해 4학년인데 숙제를 할 때 항상 느리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해 모를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짜증을 내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아예 모르겠다며 내팽개쳐버립니다.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해답합니다. 자제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자제력이 갖추어지면 아이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성장 환경을 정리해 방해 요소와 유혹을 줄여주세요. 자제력이 약한 아이는 주변 작은 것에도 쉽게 시선이 끌립니다. 아무리 자제력이 좋은 아이도 지속적인 유혹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하루 일과표를 함께 작성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충동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거부할 때 무작정 안 돼라고 제시만 하면 아이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학습만 강요해 아이의 흥미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쳤다면 적절히 쉬고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아이의 자제력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고 부드러운 지도를 이어가세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제력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번에 변화를 바라며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때리고 욕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세요. 체벌과 질책은 아이에게 반항심만 키울 뿐 자제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꾸준히 알려주고 격려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면 아이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집중력과 자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양육은 느리지만 꾸준한 여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답이 없고 매 순간 고민이 따르지만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가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

0: 자연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한 곽을 더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썩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자방 구복액은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0: 이게 되어있거든.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은 12일간 복용하니까 10각이게 되면 기본으로서 1배 20일 그리고 여기에 30각 그 정도게 되면 1배 20에 360일 좌우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더 해서 1년 남짓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백처방 구박액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그 효과성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단순 한 가지 약을 써서 해결 그 한 가지 그 병만 해결되는 거지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약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는 지금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며 특수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백근이 천년 약재를 농축해서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성분들은 제하수어, 윈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순, 단삼 이런 성분 자체로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점차적으로 허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이 나지 않고 흐릿허분하고 특히 불면증이 심각합니다. 건망증이 심각하고 내가 노인침에 오지 않나 이 정도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런 건망증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때문에 힘든 이런 분들 눈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 콩팥이 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백자방 어제 몇 달 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동맥경화가 심한 것 같더래요. 그러길래 머리가 그저에 싸하고 소리 나고 예, 눈알이 빠진 것 같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냥 항상 맥이 없어서 예,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서 누벅고 불던 차에 선생님 감히 듣고 백자방 썼는데 예, 먹기도 편리하고 할 날에 한 번씩 먹고 전화하고 먹고는 그저 반시간 두고 서리 그저 약을 먹고는 한번 먹고는 예 뭐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섭에 그렇게 잤던 게 섭엔도 아예 못 잤고 예 또 한 번 해서 두 번 보고 그 엄마도 생각 기억력이도 상실되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 투골페노 야 아예 분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에 다 싸나고 그래서 친구는 얼마하고 교수는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투골페노는 위를 자극 아이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예.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한 게 몸이 헷갈아진다.
0: 그렇죠.
2: 다리 그리 무겁던 게 천구만 거 되던 게 아까봐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이게.
0: 그럼요.
2: 예, 예. 그래 고마 활동하고 술 끓여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배합 잘 돼 그런지 영 좋습니다. 정신 나고 예,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더랍니다.
0: 예 그렇죠. 견제 석복용하시면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 치료 역병의 바로 투골태가 아니겠습니까.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저기 이 백자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 백자방은 어쨌습니까? 나는 이 위드 아이도 좋고 어쨌든지 몸에가 여름에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3: 근데 이

0: 한 가지 가지고서 이게 일일 다스린데 이거 안 생각해서 보니까네 아 또 소변도 좋아지더라고.
1: 아 건밭이 든든해집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이래 다툼 몇 달 수 있으니까 또

0: 그렇죠.
1: 네. 예, 이때까지 이러냐 하면 처음 봐.
0: 예.
1: 그래서 내가 하루 도우니까 뒷사람 같이 지금 쓴다만 돼.
0: 예.
1: 예. 이, 다, 논의들가 사적이 비, 안 한다만.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지금 둘 다 다 지금 허가 보자니까.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디는 매달 없는데, 이번에 1월 할 때 좀 참가하자겠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예.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0: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방액은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을 동치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화신과학기술집단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인류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은 한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위가 당연하게 어렵고 기타 장기의 손상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 후유증으로 해서 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노인성 질병 치료해주는 데는 아주 신심 있게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예, 두 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네, 저는 예, 무릎도 아프고 경추도 아프고 그래서 예, 이 약을 지금 쓰기 전에는 예, 아, 그런 부수성 관절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예, 쓰기 전에는 예, 풍축이 있으니까 비오나 바람이 불을 때에 날이 흐릴 때에 더 아파서 바깥으로 별로 못 나갔습니다.
0: 예.
3: 집에서 예, 걸는 게 예, 그것만 안전걸음 했습니다. 그래 예, 약이라는 약은 저는 강고약이라 많이 썼습니다. 그래, 그래도 예, 어느 의사가 안전해야 되겠다던 게 지금 안전해지고 예. 예, 그래도 예, 근처랑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예. 그리고 이 경추가 아파서 뭐고 돌리자 뭐 뚜룩뚜룩 소리도 나면 소리 몸까지 돌렸습니다. 그랬던 게 이런 증상이 이렇고 뭐고 마음대로 돌리고 예. 그다음에 올리 줄이 또 치면서 골까지 아프고 혈압 또 나가던 게 이것도 지금 이렇고 예. 오른팔을 들 수 없던 게 오른팔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3: 완전하진 않지만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럼요.
3: 그래서 예. 이 두볼텐 예. 정말 예. 간절약이니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저는 예. 이걸로 소리에 끝까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0: 예.
3: 여기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오면 소리 앞으로 나갈 때 다리 맥이 없어서 또 타운세 나고 대구 움직이던 게 지금은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내는 것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전보다
0: 많이 나서졌다 그렇죠. 예, 예.
3: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저는 이걸로 예, 계속 치료를 마감까지 하려고 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반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반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조로 되는 백자반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우리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은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본 제품 백자방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본 제품 가운데서 특히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간은 모두 우리가 위를 통해서 흡수한 이 성분들을 간에서 재합성해서 내가 소고기 먹었다면 이 소고기가 간에 들어가서 다시 아미노산을 해리돼서 새로운 아미노산으로서 우리 그 모든 근육과 골격과 이런 걸 조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500여 가지 화학반응 같은 이것은 간에서만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하소화란 성분이 간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콩팥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콩팥이 든든해서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심장혈은 콩팥이 서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콩팥 자체가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신주수,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진을 벌어서 신주골, 골격,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모로서 콩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제품 자체가 제하소화란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두어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어쨌었는가 하면 이 연장무릎 피가 할 말이 와서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거 무려 온 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래 뺐는데 그 후에 또 더 서너 번씩 없대다.
0: 예. 그렇죠. 자, 빼면 예.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근본 예, 치료가 아닙니다. 빼는 건. 예.
2: 예, 예. 그래 눈이 뚜무뚜래서 뚜무뚜까지 아예 없대다. 예.
0: 예.
2: 그래도 용 기차게 아파서 예. 많은 약 썼습니다. 그런데 어째 쓸 때에 조금 나는 것처럼 하다도 알았으면 또 그렇고 그렇고 합대다. 예.
0: 그럼요.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발 어깨가 또 경주염이 있어서 예. 머리를 갈 때도 바쁘고 뭐 수고 둘 때도 바쁘고 영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패를 쓰기 시작한 게 예. 먹고 바르고 안마하고 예. 이래까예 이 저 경주염은 인상하고 바쁘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그리고 무릎도 예. 이거 바르고 먹고 약 먹고 마사지라고 예, 하루에 서너 번씩 이랬까요. 이 무릎이 무슨 게 내릴때다.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콩팥이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돼 있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아픈 것도 낫고 중계를 오르내리기 다리가 좀 가벼워지면 이선 먹 많이 허랍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이 두고패를 계속 아무래도 이거 계속 치료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중간에서 그만둡니까?
0: 그렇죠. 네. 이 제품 자체를 네. 견지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지금까지 나온 관절 뭐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 그렇을 때다.
0: 예, 그렇죠.
2: 다른 약은 그렇고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0: 효과성이 아주 빠르고 확실하죠.
2: 빠릅대다.
0: 그렇죠.
2: 예, 다른
0: 예,
2: 약
0: 예,
2: 보고
0: 예, 예.
2: 그래서 시심이 간다.
0: 그렇습니다.
2: 이번에 활동이 얼마 또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싸서 계속 치료를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참관해 싸겠습니다.
0: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그 고가약 숨겨 얻으니 넉 달 봐야 된다.
0: 두 골대를 쓴 시간이 넉 달 반 된다.
3: 예, 그한테 예. 예, 그게 바르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0: 예.
3: 예,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젓가락이 넉 달 반 얻어서 이제 젓가락이 전에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깨가 손가락 뿌러나게 다 내려가고.
1: 그게 보통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네. 겁니다.
0: 아침에 예. 일어나면 손가락 꽉꽉해지지 못하지.
1: 그렇죠.
0: 먹여야 그다음에 칼이라 진다 말이야. 예. 굉장히 이렇습니다. 저는 완전히 좋습니다. 바로 먹고 하니까.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국가반에 특허 받은 예. 약이 됐고 뭐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약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우리 친구도 또 싸겠다 하는데 같이 좀 조금 더 싸도 됩니다. 그거 약을 먹고 바르고.
1: 아, 친구분하고 이번 활동 같이 이용하는 게 그게 기회일 겁니다.
0: 예, 예.
1: 12각 싸면 15각을 줍니다.
0: 예, 이런 그게 참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예. 연락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약가견에 이런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 관건의 관건은 활락 캡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경락이 수통되지 않아서 지금 동통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락이 다 잘 수통된다면 동통도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이 특점이 바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흑개미가 여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에 속합니다.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데는 빠릅니다. 흑개미. 그리고 부선종양이 했습니다. 콩팥을 도와주고 그리고 침간 역할은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흑개미라는 이 특수 성분을 해서 흑개미는 모두 다리가 6개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기본으로서 보통 복에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해도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흑개미는 다리가 매개 다리가 몇 백 개,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당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흑개미 이런 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흑개미는 그리고 양쪽에 이빨이 딱 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이빨 자체도 얼마나 관절이 힘이 세고 골격이 센지 오징가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개미가 여기에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의 역할 자체는 이렇게 튼튼한 관절과 그리고 이 흑개미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든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개미 성분 자체로 인해서 지금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은 신주골입니다. 콩팥은 그리고 또 신주수입니다. 골격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콩팥이 든든해짐으로 인해서 기도 잘 들리게 되는데 황차 여기에서 어지간한 골격통의 기본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흑개미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 또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소변이 잘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통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칭펑통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절 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든 한기가 내 몸에 다 내 관절에 내 무릎에 내 어깨에 내 허리에 오는 같은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몰아내는 성분이 바로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귀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관절통은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은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무릎 관절이 아프다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거나 이런 건 물혹이 있게 되면 다리를 뒤로 굽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붙여주니까. 그런데 본 제품 방귀가 바로 쇼중에도 부중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숲을 빼주면서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관절통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무균성 염증이라는 것은 소염제로 되는 것 아닙니다. 관절통은 염증은 염증인데 특수한 염증입니다.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보통 염증은 그 항균소가 폐렴 같은 게 왔다면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지만 해도 관절통은 항균소를 줘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의 방귀란 성분 자체는 충분하게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친주란

0: 성분 자체가 관절통을 풀어주게 되었고 습열을 빼서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뭐 경추로부터 어깨로부터 그리고 뭐 허리 요추간 발탈출 포함해서 그리고 고관절 괴사가 있는 분들 고관절 동통이 있는 분들 그의 무릎관절 동통으로서 정말 뭐 안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차소점에 갔다 와야 어쩌다 되나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분들 그리고 여러모로서 손목, 발목, 어느 관절마디마다 아파나지 않는 부분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통 관절 치료약품은 위를 상해서 모두 길게 복용하기 힘들다지만 해도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끼셨겠지만 해도 오히려 위를 보호해주면서 위를 해치는 이런 절대 이런 작용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은 근육을 만듭니다. 우리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할지라도 근육이 서지 못하게 되면 걷기 힘들어지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은 꼭 일정한 비례돼서 배합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콩팥에서는 많은 그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배합이 너무 잘 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완전히 오랜 관절통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를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화는 골격의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골격이 노화로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자반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천년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약전에 올랐고 액체고 하루에 한 번 드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이 세니까 일단 하루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세 번 그 이상으로 드는 이런 약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이니까 노인성 질병은 백자반 구복액이다. 관절 치료는 투골테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괴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공부도 하고 각종 활동도 참여하며 여러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처음부터 열정을 쏟고 힘껏 노력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거나 방심해서 아까운 결과를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노력이 마지막 매 순간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연변의 꽃망울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막술에 목이 맨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막술은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으로 드는 숟가락을 가리키는데요. 이 속담은 밥을 잘 먹다가 마지막 숟가락 밥에 목이 맨다라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만 탈이 남을 비호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앞과장은 수월하게 잘 마쳤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대충 넘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마지막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느슨해지면 아까운 점수와 승리를 놓치게 되겠죠. 한순간의 방심이 지금껏 애써온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공들여 쌓은 탑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힘을 들여서 애써한 노력과 성과도 마지막에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몽땅 보람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 시합, 도전도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탑을 쌓듯 꾸준히 노력했다면 끝까지 단단하게 지켜내야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닿는데 발 내민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이 속담은 뛰어가는데 곁에서 발을 내밀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방해를 끼치면 전체 흐름이 깨지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죠. 특히 일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갈수록 작은 방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끝까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단체 활동에 임할 때 함부로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겠죠. 모두 함께 올바른 태도로 마지막까지 일을 착실히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다 된 밥에 재뿌리기라는 속담을 볼까요? 맛있게 다 지어진 밥에 아무렇지 않게 재를 뿌리면 온 밥이 못쓰게 되듯이 잘 돼가는 일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기거나 쓸데없는 행동이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이라도 마지막에 작은 부주의 하나가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한송이 꽃으로 되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손구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린덕 한 차에 띄우러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찍으려 할 때 도끼를 잃어버린다라는 말로 딱 써야 할 때 쓸 수 없게 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시험 당일 필기구를 잃어버리거나 발표 직전에 준비물을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준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되니 미리미리 챙겨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前到事上丢了牛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례까지 끌고 간 소를 잃어버렸다 라는 말로 일이 다 성사되는 순간에 사고를 일으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준비한 학급 행사가 마지막 순간의 부주의로 흐트러지거나 어쩌다 다가온 기회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일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잘 들여 노력해야 소중한 결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前功尽弃라는 성구를 볼게요.

선, 공, 공, 다할 진, 버릴 기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지금까지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공든 탑이 무너져 헛수고임을 비교 이르는 성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방심하는 바람에 좋은 성적을 놓치거나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마지막 경기의 실수로 모든 성과를 잃는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꽁코이이코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공공, 지지러질 휴, 한일, 삼치기, 괴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아홉 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쌓지 못한다는 말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거나 거의 다 된 일을 막판에 실수로 그르침을 비겨 이르는 성구입니다. 숙제를 거의 다 작성했지만 검사를 소홀히 해서 오류가 생겨 다시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성구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결실을 맺지 못하니 꼭 끝까지 꼼꼼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변함없는 친구야를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공부든 활동이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이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을 마지막 방심으로 망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이어가고 작은 실수도 조심하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속담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모든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 잎을 들고 닭을 사러 나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안이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태똥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래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레,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서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태똥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모태똥은 이렇게 말을 하며 조울래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닭을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위병이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 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조울래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선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조울래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조울래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계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건서, 설악, 주훈을 어리운거리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청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의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주울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 둔 것이 분명했다. 조울래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이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었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대를 귀주로 돌리기 위해 조울래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려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점멸된 것이다. 홍군은 영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동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둘레에는 바나나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군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동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이었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동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 태통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주울레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주울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주울레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주울레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울레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덕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조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주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주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주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화를 낼 때면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 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도우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여평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주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동지를 뵙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주울레가 말했다. 보위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 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 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걸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주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

0: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송두루마기 옷습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주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어? 통지드렸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황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주울레는 검은 솜조구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의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오늘은 이 다년간 교원 창작원으로 사업하시면서 극작품과 우화시를 창작해 오신 허두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허두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허두남 시인은 이 아동문학 작가이자 극작가입니다. 1950년에 화룡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교원 기자 문화관 창작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리사를 지냈고 연변 조선족 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이 우화시집

0: 개미와 코끼리를 출판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그 외에 쳐주는 바람이 등 7권의 우화시집을 출판했고 희곡 작품집 뽀뽀 그리고 삼형제 작품집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 등 2권이 있습니다. 허씨 삼형제라면 문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허충남, 허봉남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허두남 이 세 분은 친형제인데 모두 다 작가이고 시인입니다. 큰형 허충남으로부터 시작된 문학창작은 아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큰형도 많은 작품 발표했고 둘째 형은 허봉남 작가인데 허두남 시인보다 5살 우이고 전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장편소설 엄마 찾는 아이를 비롯해서 성인시랑 아동소설이랑 많이 썼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지금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세 분의 그 작품들을 잘 정리 편집해서 막내 동생인 허두남 선생이 2권으로 출판했습니다. 허두남 선생의 또 동료 나는 꿈에 울었답니다. 우화시 자세의 계획 희극 소품 감주 등 작품으로 주급 성급상 20여차 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소설 보배야 보배야로 한국개명사 아동문학특별상도 수상받았습니다.
1: 네, 그럼 이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시들을 감상하기 전에 우선 그 우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0: 예,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회의 문제나 교훈을 비유적으로 닮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도덕적, 사회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화도 현대적인 관념에 따라 현대우화로 등극하는데 현대우화에서는 재래의 비유와 동물의 의인화를 넘어 인간 그대로의 행동을 풍자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화 속에 동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이 직접 등장하고 인간들의 행동이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 면에서 레브 똘스토이는 여러 편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화는 또 어린이들만 읽는 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성인, 노년까지 다 읽을 수 있니 이런 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아마 그 교양적인 의미라는 면에서는 뭐 어린이나 또 성인들도 사실은 또 어떤 그 뭐 도리를 터득하는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0: 그렇죠. 예. 예. 아주 그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1: 네. 예. 그럼 이제부터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우화시는 제목이 축구선수입니다.
2: 축구선수 허두남 까지 축구 냅다 차면 되지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 슛 동동 날아간 공 그물에 절렁 허허 자기 골문에 골 넣었어요.
0: 예, 이 우화에서도 인간만 등장하는데 모두의 그 축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 아이가 있다가 까지 축구 하면서 냅다 차면 되지 그렇게 졸졸거리면서 멋지게 골문에 대고 차 넣으려고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으로 슛 한 것이 보기 좋게 골문 때 그물에 철렁 걸렸습니다. 골이다 막 환호하는데 아 옆에서 찬이 본 게 아 호호 자기 골문에 골 넣었다 아마도 몸 돌릴 때 방향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주 멋지게 몸 탁 돌리며 찬 게 제문대다 였다. 이 우화에서는 무슨 일이든 쉽게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실수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모든 일에 손댈 때는 기필코 잘 연구하고 연찬한 다음 살선을 떼야 한다. 아주 쉽게 보고 쉽게 처리하면 실패한다. 이런 도를 알기 쉬운 그 자기 골문에 골 넣는 장면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묘한 우화입니다.
1: 네. 바로 그 교사만을 삼가하고, 예, 겸손해
0: 경솔하, 하는. 경솔함을 삼가하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우화시는 제목이, 너 참 웃긴다야입니다.
2: 너 참 웃긴다야. 허두남. 지각대

0: 일상 별명 벗어던지려 남먼저 등교한 아이. 책척 펼쳐들고 앉아 아이들 들어오나 출입문 흘끔흘끔. 아이참, 그렇게 폼잡고 앉아있으면 뭐래. 오늘이 빨간 일요일인데 누가 학교에 나오겠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되지.
1: 예, 이 우화는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시인은 이 우화시에서 자주 지각해서 비평받던 애가 이날만은 제일 먼저 등교해서 지금 책을 착 펼쳐들고 폼 잡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 문길을 흘끔끔 보는데 하나도 등교하지 않는다 말이야. 너무 이상해서 얼렁해 앉아있죠. 근데 여기서 비전이 일어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오늘이 바로 일요일인 겁니다.
2: 예.
1: 그만에 벌쩍 정신이 돌아온 아이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우화의 가장 본질적인 그 교훈적인 말도 마지막 부분에 필요했습니다. 즉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이 직접 이 우화에 대한 직접 마지막 부분에 쓰였습니다.
2: 네.
1: 읽어보고 웃지 않을 독자가 없을 겁니다. 이 우화는 한 가지 일에만 골몰하면서 다른 일은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평소부터 제때 등과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잘 말해줘 학생들이 이로부터 시간관념을 배우게 되죠. 너무 재미난 우화입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화 시는 제목이 가위바위보입니다.
0: 가위바위보 허도남. 우리 집 세 식구는 가위바위보.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고 엄마의 잔소리에 아빠는 쩔쩔 아빠의 우격다짐에 나는 부들부들 나의 생떼질에 엄마는 도손 바짝 우리 집 세 식구는 우습고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1: 예, 이 우화도 아주 재미있는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이기는 일이 없습니다. 가위는 보를 이기지만 또 보는 가위를 이기고 바위는 또 가위를 이깁니다. 서로서로에 아주 평등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유도 아주 재밌게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앞에서 아빠는 쩔쩔맵니다. 아빠가 또 나를 이긴 이유는 이 우격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빠가 우격다짐으로 윽박 지를 때 나는 부들부들 떱니다. 나는 또 엄마를 이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떼질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생떼질을 쓸 때면 엄마는 두 손 바짝 듭니다. 오 됐다 됐다 그렇게 하자 등식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평등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우리 집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원칙이란 없습니다. 잔소리나 우격다짐이나 생떼질은 모두 원칙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또 한 가정이죠. 가정에는 원칙보다 정이 더 중요하니까.

0: 네, 이어서 감상할 오아시 제목은 부러워입니다.
1: 부러워, 허도남. 허, 부러워. 애꾸러기 호골이 복덩이 됐네. 장난을 치다가 발목 다친 호골이 선생님께 엎여 병원 가는 길. 나도야 한 번만 호골이 같은 복동이 되어봤으면, 따스한 저등에 엎여봤으면,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콧방아 볼싹 머리가 깨어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등에 엎일 수만 있다면.
2: 예, 이 우화시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선생님 따스한 등이 호구리라는 우리 반 애가 발목을 다쳐서 엎이는 장면을 했었습니다. 호구리가 선생님 등이 엎이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나, 그걸 부러워하는 나, 나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자기도 선생님 등이 엎인 호구리가 부러워서 일부러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라고 속공대합니다. 그게 더 웃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콧방아 폴싹 머리가 깨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 등이 엎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쁜 여선생이라면 그 욕구가 더 하겠죠. 선생님 등이 엎여 보고 싶어 콧방아 찧어 머리가 터져도 기쁘겠다는 그 마음. 참, 동심에도 잘 맞고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시인이 자기 동시에서 내 선생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엄마라고 불러보고 얼굴을 붉히는 그 장면과 딱 맞먹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징금다리입니다.
1: 징검다리, 허도남. 소나기 피하여 달려가던 차돌이 소나기 피하여 뛰어가던 미숙이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네. 길 비켜라, 네 비켜라. 제가 먼저 건너겠다 버티고 서서 두 장의 소론과 노려보는 둘. 아이구나, 둘 다 물병아리 되었네. 수평아리 부들부들, 암평아리 부들부들. 둘이 함께 아취.
2: 예, 이 우화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달려가던 차돌이라는 애와 미숙이라는 애가 그만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제갈 길이 급하다며 상대방을 비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서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빗속에서 둘은 다 물병아리 됐습니다.

병아리와 암병아리가 된 두른이 소낙비를 맞고 아취 하면서 감기 걸 준비로 재차기를 합니다. 참이 재미있는 순간을 딱 이런지에 담았습니다. 서로서로의 감누군 자존심과 양보 안한 때문에 욕보았지요. 시인은 이 우화를 통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오지만 서로 한치 양보도 없다면 서로 욕본다는 도리를 쉽게 풀이해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펭귄새입니다.
1: 펭귄새, 허도남. 뒤뚱뒤뚱 뚱뚱보새라고 함부로 깔보지 마. 날지 못하는 새라고 이름만 새라고 하지 마. 여느 새들보다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난단다. 물속에서.
2: 예, 이 우한이 뚱보센 그 펭귄새가 겉보기보다 물속에서는 난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나는 이야기를 썼어. 이 우화로서의 시인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 시인이 이 점을 이 우화를 통해서 딱 일침을 질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는 또 육지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고 물에서는 또 물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2: 있고 그렇죠.
0: 예, 염치는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기절로 그 자기 환경에 맞는 특점에 예, 처한 다음에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 겉만 보고 그 뭐 경솔하게 그 판단하지 말라는 예, 그런 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펭귄새가 저 육지에서는 뜬기적하고 예. 예,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일단 그 댄스의 사람 보면 일단 그 물에만 들어간 것도 쫙 꺼져서만 그 거기 못지않게 빠르단 말이에요.
0: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꼬마 요리사입니다.
1: 꼬마 요리사, 허도남. 나는 야채간동이 꼬마 요리사. 만난 요리 솜씨 있게 척척. 오늘도 새끼 향기로운 반찬.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살짝 섞어.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 살짝 섞어.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 똑같이 함께 볶아.
2: 예, 사실 이 작중 주인공은 이 우화시에서 쓰다시피 한 가지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꼬마 요리사입니다. 하루 세끼 요리는 모두 소고기에 감자볶음입니다.
0: 예.

0: 하지만 말하기에 달라해 하루에 세 가지 요리를 끼니마다 한 것처럼 됐습니다.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섞어서 했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를 살짝 섞어 했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를 똑같이 볶았습니다. 듣기에는 네 세 가지 요리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밖에 안 한 겁니다. 우리말에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하면 다른 내용인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요리뿐입니다.
1: 예. 예, 계속해서 감상할 오아시 제목은 빵순이 다이어트입니다.
2: 빵순이 다이어트 허둔함 얼굴도 빵 빵순이 몸매도 빵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연필 들어잡고 또박또박 다이어트 계획 한 끼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 다이어트 1주 만에 식은 땀 뚝뚝 보는 것마다 빵으로 보이네 빵 3개씩이라고 했으니 죽을 더 먹어야지 한 사발씩 먹던 족 세 사발 먹었건만 먹고 돌아앉으면 또다시 허기지는 요 놈의 배 하루 3끼라 밝히지 않았으니 5끼 먹어야지 어제도 오늘도 그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0: 예, 역시 그 아주 재미나고 우습게 엮은 예, 우화십니다. 뜸뽀 빵순이가의 다이어트 계획서에서는 한 끼에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고 써놓고 그 대신 죽을 한 사발 먹던 것을 세 사발씩 먹고
1: 예.
0: 하루에 한 끼 먹던 것을 또 하루에 5개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몇 사발 먹는 건 계획에 안 써였기 때문에
1: 예.
0: 결국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이나 다이어트 한 후에나 계속해서 몸매는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은 것처럼 똥똥해서 걸을 때면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계획은 저리 가라 하고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계획을 파탄시키는 그런 아이들한테 일침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우화서의 뚱뽀인 빵순이 몸매를 묘사하니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아 걸어간다는 게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라는 이 표현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도 빵순이, 먹는 음식도 빵, 몸매도 두 개의 빵. 이는 시인이 일부러 시어를 고를 때 그 선택한 그 기술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독자들의 인상 속에 빵순이는 뚱보이고 빵처럼 생긴 것으로 그 인상이 깊게 배기도록 해서 그 형상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예, 다음도 아주 그 재밌는 일을 시제로 다루는데요. 제목은 화재 났나봐입니다.
1: 화재 났나봐. 허도남. 술 끊겠다더니 마른 나무가지 꺾듯 딱. 대단한 나의 아빠. 물로 된 술 끊어 몸속에 화재 났나봐. 하루 한갑 피우던 담배 두 갑씩 피우니 집안은 24시간 칙칙폭폭 기관차. 연기 복묘 지난 텐날 속. 화재 났나봐. 화재 났나봐. 아빠 몸속에 화재 났나봐.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술을 끊겠다고 말씀하곤 진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 담배는 원래보다 더욱 많이 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갑이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두 갑이나 피운다. 그래서 아들은 혹시 아빠 가슴에선 물로 된 술이 없어 화재가 났는가 의심하는 걸로 아주 유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아빠가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는 갑절 더 피우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잘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요구하길 바라는 그런 그 인생 교훈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허드람 시인의 재미있는 우아시들을 인상 깊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거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지속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 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사비평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 기구를 도입해 일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 협조, 가사 청소, 만성 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양생 경영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시설을 1층 완선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의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특점에 알맞은 건강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주 양로봉사 체계를 1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원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곤란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성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0: 미리 결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 양생 기업, 유명 양로 봉사 기구 및 의료 건강 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조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 양생 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 양생, 중약 건강 양생, 향촌 건강 양생, 온천 건강 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 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 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회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 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 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보를 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전선 무단 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입각해 홍수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련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조안전생산위원회, 조홍수방지 가뭄대처지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조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민은 동만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당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동만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 영량과 연합해 유격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추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공,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의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변경 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0: 주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 간부 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룡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조선족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조 로간부 대학 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 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0: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존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0: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영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2026년 중소학교 및 유치원 여름방학 안전사업에 관한 통지가 일전 인쇄 발부됐습니다. 통지에서는 각 지역과 학교는 여름방학 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휴대폰으로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하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채점하도록 요구하는 현상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및 방학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성 학교 간 통일시험이나 평가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름 캠프, 현장 학습 등 명목으로 시험이나 테스트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통지 요구에 따라 각 지역과 학교는 학생 모집 및 학교 운영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초교육 규범관리 강화 연간 활동과 중소학교 양광 입학 특별행동에 관련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방학 중 학생 집단 수업 및 보충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시험 없는 링근 학교 배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일반 고중 관할 지역 내 모집 및 공립 사립 동시 모집 등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간 우수 학생 스카우트, 규정 위반 조기 모집, 정원 초과 모집을 금지하고 거주지, 학적 분리, 유령 학적을 금지하며 학생 모집을 기부금 지원, 교육기금 등 각종 명목과 연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허 선생님과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시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소비신고와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오늘 방송 내용에 앞서 최근에는 연결시 소비신고 접수중심에서는 어떤 분교들을 주로 접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여름철이 들어와서 우리 신고 접수 중심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복장류라든가 네. 또 신발류에 대한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택배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복장류 같은 것은 계절이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알다시피 상가들이 반송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름철에 옷을 겨울에 쓴다든가
0: 네.
1: 이래서 사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중에서 복장에 대한 이런 질량 문제나 하면 이런 우리가 많이 생각이 담보하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0: 네.
1: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 얘기를 보면 도리는 맞습니다. 내 여름철 옷을 여름철 입지 않고 어떻게 다들이 있는가.
0: 그렇죠.
1: 그렇지만
0: 네.
1: 알다시피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0: 네.
1: 특히 법률법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절을 따라서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무슨 이런 상품을 산 그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0: 네.
1: 우리가 백화점을 우리 영시 백화점을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복장류 같은 것은 보통 3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복장들은 우리가 제가 말한 모든 복장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런 절대로 복장은 그렇습니다. 신발류도 보통 보게 되면 석 달을 되고 있습니다.
0: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이란 어떤 내용들이 3개월입니까?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수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복장 같은 거랑 신발류 같은 것 이런 일단 질량 문제가 실제는 그러니까 이 3개월간에는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탓으로 한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질량 문제라면 이 3개월간에는 예를 들면 수리해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환불할 수도 있었다.
0: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좋기는 알다시피 이런 복장류라든가 신발류 같은 것은 소비품이 아닙니까?
0: 그렇죠.
1: 이래서 특수한 상황을 해놓고는 이런 겨울철이 그러니까 여름 옷을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계절을 따라서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0: 저도 최근에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 계절을 반해서 판다는 가격이 뭐 겨울철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우세가 있긴 합니다.

0: 입니다만은 현재의 뭐 겨울 패딩을 판다던가 겨울 신발을 판다던가 네. 이런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를 덜해야 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1: 네. 지금 보게 되면 계절에 따라 계절마다 이런 판매하는 상품도 우리가 말하는 단속 활동마다 그러니까 유효 가격이 모두 비슷합니다.
0: 네, 네. 네.
1: 그리고 알다시피 계절 따라 그건 새 상품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내시가에는 이런 많은 소비자분들은 특수한 정원되는 곳은 우리 집이라 장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지금 택배에 대한 소비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어떤 문제인가요? 예,
1: 알다시피 택배, 지금 보게 되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 군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소비 군체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도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택배를 이용해서 지금 약도산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0: 네.
1: 기타 먼저 택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콰이디라든가
0: 네네.
1: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메이투아라든가
0: 네.
1: 이래서 한 소비자분은 그러니까 택배를 통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0: 네.
1: 약을 샀는데 약을 먹는 후에 우리 그 소비자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1: 부작용이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 당시 소비자는 자기 절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다 댄딜 하고
0: 네.
1: 또 자기 절로 기타 약을 사 먹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이래서 다시 그 약, 그러니까 그 약방, 그 택배를 통해서 약방을 가서 이것을 제출했는데 그 약방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 당시 그 약방의 얘기는 우리 소비자의 요구대로 약을 판매했다.
0: 네.
1: 학습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소비자가 이런 걸림병은 그러니까 곧 보통 감기인 것이 아니라 병도식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약이 효과를 보지 않고 이런 기타 부작용을 이렇게 했는데 또 엄중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우리만 마이토아라든가 포토라든가
0: 네.
1: 이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단 이런 약 같은 것은 좋기는 약 사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소비자들이 신체가 해롭고
0: 네,
1: 신체가
0: 그렇죠.
1: 건강
0: 네.
1: 좋지 않으니까 좋긴 이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약을 사서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그렇군요.
1: 아무 편리해도 건강에 해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 또 청취자분들 또 특히 젊은 분들은 조작을 다 잘하시겠습니다만 뭐 러인 분들은 거기에 또 약방마다 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먼저 뭐 전화로 자문을 하신 다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약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집 동네나 뭐 한 2분 정도 걸어가면 거의 약방 한 개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드는데요.
1: 네. 좋기는 집에 좀 약 같은 건 모두 지금 다 장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좋기는 미리 장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네. 미리 직접 약방에 방문을 하셔서 약사의 건의와 의견을 들어보신 뒤에 약물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식품과 관련된 소비분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1: 방금 얘기하다시피 특히 여름철 들어와서 이런 식품에 대한 소비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야말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 방금 말하시피 무슨 메이트화라도
0: 하고 네.
1: 지금 보게 되면 집어보게 되면 많은 근 매집마다
0: 네.
1: 이런 우리야말로 포트라든가 메이트화를 이용해서 이런 식품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0: 네, 그렇죠.
1: 한 소비자는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우리말 마라탕을 샀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소비자는 점심을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집을 하는 거 했는데 기타 원인에서 그렇게 정심의 그 식사를 못했습니다.
0: 네.
1: 에, 이래서 자기 원인에서 전화기 가서 에, 그걸 다시 들었는데 에,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 당시 에, 좀 이상한 냄새 났습니다.
0: 오, 네. 에,
1: 그렇지만 자기 젊으니까
0: 예, 네.
1: 자기 소비자 이야기로는 자기 신체가 좋으니까 에, 대수롭지 않고 이것을 에, 음식을 에, 드셨습니다.
0: 네.
1: 든 것이가 예, 그러니까 저녁 모두 아, 그러니까 예, 소개가 나고 열이 나고 해서
0: 네. 예,
1: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다음 예, 자기 돈을 예, 약을 배달 먹고 낫게는 예, 예, 낫지만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계속 응당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예, 한, 예, 한 2, 3일 지나니까 예, 그러니까 병은 나사졌지만
0: 네.
1: 소비자는 말하는 신체에 큰 해로움도 왔습니다.
0: 그렇죠.
1: 예, 출근 많은 출근도 하지 못하고 예, 또 그리고 예, 신체에도 아주 허약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소비자 얘기는 확실히 예, 긍정한 것은 이 그러니까 이마 이 돈이 예, 그러니까 음식물로 했다.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많은 평택 무슨 연안사의 뭐 평택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도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0: 네.
1: 메이토알이 확실히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형바이마에
0: 네.
1: 이걸 했는데 에, 조사를 통해서 에, 확실히 에, 식품이 변질됐습니다. 그렇지만
0: 아, 네.
1: 에, 그 그러니까 그 상가 이야기로는 응당 정심이 들어야 할 에, 이런 그러니까 식품을 전하게 된 것으로 해서 조약 원인이다.
0: 네.
1: 큰건 없지만
0: 네.
1: 확실히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0: 네네. 네. 가능성이 있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네.
1: 소비자 얘기라도 그 당시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자기가 하도 좋아하니까 전하기가 됐다지만 알다시피 지금 여름철에 날씨가 아주 무덥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런 걸 이런 현상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은 대소로 봐지 않는데 일단 이런 일이 봉사할 때 우선 먼저는 증거를 대놓고 그리고 이런 상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정기적 병원을 가야 합니다.
0: 네.
1: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일단 확실히 이런 식품제라든가 상가들이 원인으로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신고를 하는데 증거물이 없었습니다.
0: 아, 예, 네.
1: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줘야 된다. 일단 이런 이런 일이 봉사기에서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예. 정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소비신고 접수중심이라든가
0: 네.
1: 열활산역 열활산수
0: 네.
1: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0: 네. 예. 아픈 당시에 바로 신고를
1: 그렇습니다.
0: 해야겠죠. 네.
1: 예. 거기에 증거를 해서야만 우리가 말하는 응당 받아야 할 이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 이 식품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것인 만큼
1: 그렇습니다.
0: 특히 이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 식품과 관련된 소비 분규들은 어떤 법률 법규를 따르게 됩니까?
1: 예. 식품과 관련된 이런 소비 분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게 됩니다.
0: 네.
1: 식품안전법 제 1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소비자와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 경영자는 먼저 배상을 해줘야 하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0: 네.
1: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 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경영했을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위에 경영자에게 지불한 가격이 10배 혹은 입은 손실이 3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추가로 배상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계산하십니다.
0: 네.
1: 그래도 하지만 식품이 상표 설명서에 흠이 있지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0: 네.
1: 제가 이거 간단히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
0: 네.
1: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안건처럼 만약 시에 우리 소비자가 방금 마라탕을 먹지 않습니까?
0: 네.
1: 이래서 그것은 확실히 이런 그러니까 상가의 원인에서 그러니까 식품이 변질해서 우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0: 네.
1: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배상 가격은 예수께는 20원을 하시오.
1: 네.
0: 그럼 10뱀 200원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상품 가격이 20원일 때 예, 10뱀
0: 초과는 네. 예, 200원입니다. 그렇지만 네. 200원을 예,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 네.
0: 1,000원입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1,000원 예, 1,000원이 아이들 지금 1,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1: 네.
0: 일단 그렇지만 만약 우리 소비자가 10배가 1,000원 이상이지는 그 원래 가격으로 받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1: 네.
0: 경영할 경우
1: 네.
0: 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했는가. 예, 그러니까 식품이, 예,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예, 이런, 생산하거나,
1: 네.
0: 또 판매하는 식품이가 식품 안전의 표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어떤 조항에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슈퍼에서, 예,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샀습니다.
1: 네네.
0: 아, 이것은, 예, 그러니까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뭐 때문인 것은, 예,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응당 이것을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1: 아, 네. 예,
0: 자기 상품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도착하고 어떤 것이, 예, 거의 도착한 이것을 장악해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장악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는 일단 이런 상품을 살 때는, 예, 그러니까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라서 10배라는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는가?
1: 네.
0: 예, 예를 들면, 예, 이,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꽌토, 통조림, 예, 그러니까 통조림을 우리 소비자가 안에 변질된 상품을 샀다 하시죠.
1: 네.
0: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는데.
1: 아, 네. 유효기간은 네. 지나지 않았지만 안에 상품만 변질된 경우.
0: 네. 그렇지만 네. 이 상품은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된 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확히 이런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밀봉된 상품이니까요. 네.
0: 이런 것은 그런가 고의적으로 가는 알면서도. 법 표준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위에 도착하는 거, 아지 않은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품 안전법에 부합되는 상품을 살 때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제외하고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것은 신고를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기가 산 이것을 화물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 네 여름철이면 이 고온의 날씨로 인해서 음식물이 쉽게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상가의 책임인지 또 소비자의 책임인지 주로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0: 예. 방금 제가 또 다시 그 이제 안건을 예를 들겠는데
1: 네.
0: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품을 그러니까 이것을 산 후에
1: 네.
0: 이런 식품에 우리가 말은 제공한 상품이라든가 아무래도 무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수에서 한 이런 슈퍼에서 한 이런 위보장 수품 보장 네. 상품을 살 때는 일단 우리 소비자들은 자기에게는 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책임을 알지는 이건 상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
1: 네.
0: 방금 얘기하시피 그 우리 이 소비자가 마라탕을 샀지 않습니까?
1: 네.
0: 응당 그것은 정심의 식사를 들어야 된다.
1: 네.
0: 정심 이것은 자궁 상품을 해 그렇지.
1: 네.
0: 특히 여름철이 아닌 수가 이러면 그러니까 시간 지난다면 우리 소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이 상품을 그러니까 마라탕을 샀는데 그 당시 집에 계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택배 앞에서 이것을 뜯어보고 보니까 안에 그러니까 잡지를 썼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 소비자를 이런 책임과 아니라 이런 상가의 책임을 두겠습니다.
1: 네.
0: 예, 한마디로 말해서 꼭 우리 말하는 예.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1: 네네네. 예,
0: 성과가 증명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 자질이 아니고 예, 상가들이 이런 관리라든가 또 기타 이런 예, 상품에 대한 이런 예, 질량 문제라서 이런.

0: 식물이가 변질되지은 상가가 책임져집니다. 예, 지금 이런 예, 안건을 보게 되면 절대 다수는 모두 이런 상가들 못이라도 된 거였습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후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합니까?
0: 네, 방금 얘기하다시피 예, 이런 배상을 받자면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1: 네.
0: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알다시피 모두 지금 우리가는 예, 수능 속이 있었지
1: 네,
0: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리고 아, 이게 방금 이런 상 이런 상품 구매할 때는 모두 이런 외신을 하다든가
1: 네, 네.
0: 제투를 하다든가
1: 네.
0: 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후 이상한 것일 때는 우선 먼저 제가 말한 사실 지금 제일 또 제투라고
1: 네.
0: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영생쓰려
1: 네, 네.
0: 한 후에 에, 이 상가하고 에, 상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로 일단 이런 확실히 둘, 에, 상방위가 합의를 봤을 때는
1: 에, 네.
0: 우리가 말하는 에, 이 안건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소비자가 자기 응답받아야 할 이런 배상을 받을 때는 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상가가 뻔히 자기 자신을 알지만 우리 소비자가 배상을 할지 알지 않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꼭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우리 소비시고 접수 중심이라든가 그러면 123요 123쪽으로
1: 네.
0: 신고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방금 얘기하시기 꼭 증거를 남겨야 된다.
1: 네.
0: 증거라는 것이 알지만 지금 보게 되면 에, 제일 좋은 이용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智能 소지
1: 네.
0: 에, 스마트폰 그래서 레오티알 진로라든가 또 이런 외신 전장 진로라든가
1: 네.
0: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영상 자료를 꼭 예, 장화해. 지금 보게 되면 예, 우리 소비 신고 중심이 와서 신고하는 소비자들을 보면 우리 많은 내세가 있는 소비분들 소비자들도 이런 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증거를 아주 잘 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소비 권익 보호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네.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를 배운다든가
1: 네.
0: 또 이런 제투를 배운다든가
1: 네.
0: 아, 야, 지금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아주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식품을 구매할 때 뭐 보장이나 상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생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또 뭐 식품 첨가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0: 네. 네 일단 에, 응당 식품으로 보게 되면 꼭 이 보장이나 상표에 우리가 말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1: 네네.
0: 꼭 이런 그러니까 생산 날짜라든가 생산 그리고 생산지라든가
1: 네.
0: 또 이런 우리가 규격이라든가
1: 네.
0: 그리고 또 무슨 우리가 이런 한량 청포이라든가
1: 네네.
0: 다 이렇게 뚜렷이 꼭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보게 되면 어떤 상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생산 날짜가 그것도 유효기간이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은 고의적으로 이 표시를 바꾼 행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 네.
0: 이런 걸 접수해봤는데 특히
1: 네.
0: 우리가 지금 여름철 들어가면 맥주
1: 네.
0: 맥주를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무슨 6개월이라든가
1: 네.
0: 이런 그리고 또 이런 요기간이라면 그것을 날짜를 두 달이라든가 심지어는 석 달을 고친 형상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소비자들이 운대와 신고를 그 맥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레인웨이다
1: 네.
0: 고위의 사람이 레인웨이다 이것을 날짜를 그러니까 표시를 또 아주 그러니까 흐지게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확실히 예를 들면 무슨 입자냐 상자나
1: 네. 네, 네.
0: 이것을 고쳤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배상이 방금 식품 안전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일단 고의적을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신고도 우리도 많이 접수해봤습니다. 한 소비자가 이것은 그러니까 생산 날짜가 예를 들면 앞당기 행사였어요.
1: 네네.
0: 아주 그 날짜가 안 됐는데.
1: 아 그렇군요.
0: 이래서 그것을
1: 황당한 경우겠군요.
0: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확실히.

0: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자식을 얻은 것이죠.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1: 네네.
0: 그렇지만 제가 이것이 이해한 것은 고의적으로 아니라도 일단 경영자의 자식을 받은 때문에 이것을 모두 우리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0: 예.
1: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 많은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뭐 생산 날짜나 유통 기한을 보지 않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통 기한이 길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볼 때는 사실 에이 뭐 오늘 먹을 거니까 괜찮겠지 뭐 상가들에 대한 믿음
0: 맞습니다.
1: 같은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보게 되면 절대다수는 소비자들은 아예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특히 우리 인식이 많은 소비자들은 또 이것을 관심하지 않은 거죠.
1: 네네 또
0: 지금 보게 되면 젊은 소비자들은 막 이것을 이런 데 대해 아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예.
1: 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일부 슈퍼마켓에 보면 그 비빔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비빔면을 포장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면도 따로 있고 양념도 따로 포장해서 그냥 일회용 용기에 넣어서 파는 경우. 하지만 그 위에는 뭐 유통기한이라거나 어디에서 제작을 했다는 표식, 뭐 브랜드 표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0: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현상 확실히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얼마 특히 우리 조선족 음식들
1: 네.
0: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음식을 파는 우리 예를 들면 수상수상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포장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꼭 이것을 우리 이것을 발표할 때는 우리 경영자들은 조금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식품물은 우리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우리 판매사가 자기 전로 이것을 가공한 상품이다.
1: 네.
0: 공장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유효기간은 이럴 때면 좋게 이틀이나 당날이라든가.
1: 네.
0: 꼭 알려둬야 된다.
1: 아.
0: 이래서 이런 소비 신공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지금 많은 우리 연결 진행을 보게 되면 외지 손님들.
1: 네네네.
0: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시장에 나가서 산 후에 보니까 우리가 말한 로종
1: 네. 예,
0: 포장물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 화해를 시행을 했는데 확실히 이것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판매자는 꼭 이런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이 식품이라든가 이 상품은 어떤 정황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제작했다.
1: 네.
0: 어떻게 이것을 드셔야 되는가 꼭 알아야 된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과일을 미리 썰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썰어서 파는 경우에 이 과일이 뭐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는 만약 상했을 경우 뭐 상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0: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가 상품 이런 과일 같은 것은 널어놓고 또 썰어놓고
1: 네.
0: 이걸 할 때는 그 당시 우리 소비자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했다든가
1: 네.
0: 또 이거 심지어는 이런 곰태있겠다든가
1: 네네네.
0: 이런 과일을 받았지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특히
1: 네.
0: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고음 대기했다든가 확실히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이 과일 소비자가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경우에는
1: 네.
0: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이것이
1: 그렇군요.
0: 안전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통으로 된 과일을 샀을 때 안에 속에 상했을 때는 또 다른
0: 그렇습니다.
1: 상황이겠죠.
0: 예.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수입고
1: 네.
0: 수입 과일도 지금 포장 잘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예 물러줄 때는 확실히 이런 그 당시에 응당 좋게 뜯어보면 좋지만
1: 네네.
0: 그런 건 또 아닙니다.
1: 그렇죠. 또 뜯으면 또 기스가 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은 호상간에 좋긴 경영자도 이것을 꼭 책임을 자기 응당들 책임지고 우리 소비자도 호상리해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할인이나 또 행사 상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상가 제품과 동일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0: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1: 예. 그러니까 할인 또는 행사하는 상품으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지는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는 그러니까 무슨 가격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했는가
0: 네.
1: 이 가격에 따라 되는 거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구매 가격.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구매. 예, 네, 네, 네. 구매 가격으로.
0: 네.
1: 예, 그래서 구매 가격에 따라서 응당 받을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 이 식품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 원재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 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 네 일단 이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우리 소비자가 이것을 반응이 상용 반응 일지는
0: 네.
1: 꼭 이것은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건 식품 같은 것은 우리 소비자에게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0: 네.
1: 그러니까 이 응당 알려드려야 할 이런 신실 알려드지 않은
0: 해서
1: 이것은 우리 소비자 알 권리 침해한 걸 두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이래서는 이거는 꼭 이것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0: 네. 소비자가 식품 품귀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또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 네 일단 우리 소비자가 식품 품귀를 접수해서 좋기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식품을 그렇게 예를 들면 오늘 접수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봉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그 즉시로 신고를 해야 된다.
0: 아, 네.
1: 그렇지만 응당 신고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선 먼저 상가하고 이것을 합의를 보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합의가 안 되면 기타 이런 기능 이런 지능 부문에 신고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또 많은 상가들에서도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1: 네. 그리고 처리 기간 보게 되면 우리 소비시법 중심이라든가.
0: 네.
1: 그리고 우리 열산여부라든가 열산도 조기간 보통 그러니까 지역분을.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런 길면. 그러니까 수습 뒤에
0: 네.
1: 모두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10배의 배상 외에도 뭐 병원비가 나왔다거나 뭐 기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1: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기타 손실 3배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우리 소비자가 그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0: 네.
1: 확실히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 상가에 원인해서 우리 소비자가 입원했습니다.
0: 네네.
1: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무슨 5천 들었습니다. 이러면 네. 확실히 이런 상가에 원인을 하면 우리 소비자는 3배란 15,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렇지만 이건 10배는 그건 받지 않은 걸로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병원비를 3배를 받으실
1: 그렇습니다.
0: 경우에는 네. 또 10배의 배상은 그냥 네. 다른 추가 비용이 없이 그냥
1: 맞습니다.
0: 제품에 네. 대한 배상으로
1: 그렇습니다.
0: 되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해 소비할 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1: 네. 제가 방금은 식품은 우리 소비자들은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은
0: 그렇죠.
1: 아주 중요한 일로 되겠습니다.
0: 네.
1: 정말 중도수중
0: 네.
1: 수피안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좋게는 식품 같은 것은 할 적에는 꼭 정기적인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런 슈퍼가 지금 꼭 제가 보게 꼭 이런 유효 기간 지나는가 안 지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0: 네.
1: 특히 여름철 들어와서 지금 많은 상가들이 차 판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식품 같은 건 절대 우리것을 유효 가격이 아주 싸다 해서 많이 싸는 것이 저는 좋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0: 네.
1: 식품 같은 것은 집에다 장만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황에 따라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이런 가정 행편에 따라서 우리 말은 시엔스시엔마이
0: 네.
1: 좋게 좋다고 합니다. 절대 집에서 장만하지 말고 오늘 들 것은 오늘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량을 탐하지 말고
1: 그렇습니다.
0: 먹을 만큼만

0: 안내를 하시라 아주 네.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규시 서비신고 접수중심의 신고 전화를 말씀해 주시죠. 네,
1: 우리 영규시 서비신고 접수 이런 열선 전화는 2710315입니다. 2710315입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12315 혹은 12345 두 부의 열선 전화로도 또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물론 평소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어 소비 분규가 발생을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상황이겠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재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셔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결시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조선족의 전통 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1: 국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락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 오늘 오신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주신 분?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1: 저기 마음 잘 안 들립니다. 난 지금 핸드폰 책상 위에 놓고 하고 이번에 해보려고 그랬나. 들리네요?
0: 네, 들리세요? 들리죠. 잘 들리죠. 그리고 라디오를 끄고 해보세요.
1: 예, 이런 놓고 해보겠습니다.
0: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1: 12알이랑 부르래요.
0: 그, 제 얘기 들어보시고. 라디오를 꺼주세요. 라디오를 꺼주세요. 라디오를 꺼주시고.
1: 라디오 안 켰어요?
0: 안 켰죠, 예? 네, 네.
1: 예, 이제 핸드폰 지금 멀리 놨습니다. 멀리 놓고.
0: 네, 네, 불러보세요. 자,
1: 12알이랑.
0: 예. 네, 12알이랑.
1: 12알이랑.
0: 네.
1: 안
0: 네, 들립니다. 이, 말이 네, 잘 들리니까 네. 하시면 돼요.
1: 주사한 거에?
0: 네. 하세요. 하십시오.
1: 방당 울리는 열두들 다하야금 진진동인 아가씨

0: 아, 그 이상하게 그 노래 고음이 올라가실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리죠?
1: 잘 안 되네요.
0: 네,
1: 고음. 핸드폰 이상한다 어쩌든지.
0: 그러게요. 그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듯. 현재는
1: 로금 켜놓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0: 로금.
1: 로금 켜는 누구 하면?
0: 로금 하신 걸 튼다는 얘기예요?
1: 예, 로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로금.
0: 어, 해보세요. 이제 다음에는.
1: 네, 로금 켜는 보세요.
0: 네.
1: 아니, 이런가?
0: 전화 그 신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특히 후렴 올라갈 때는.
1: 어떻게 하는지.
0: 예. 그걸 이제 천천히 하시고요. 다음에 해보세요. 네. 지금 인침 됩니까? 안 되죠?
1: 동이 당당 울리는.
0: 네, 신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훈춘과 안도에 계시는 분들이 신호가 잘 안 진다. 예,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1: 안 들려요?
0: 아까보다도 더 안 들립니다. 네. 제 얘기. 예. 지금 얘기하는 말이 안 들려요?
1: 예?
0: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들립니까? 안 예?
1: 거기 말도 잘 안 들려요, 이게.
0: 이상하네요. 네.
1: 난 노래는 영 높게 했는데 잘 안 됩니다.
0: 높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신호가 잘 안 잡히면은 소리가 뭐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1: 높은 걸로 나는 게
0: 현재는 북경입니까 아니면 연길입니까?
1: 예, 이거는 어제 여긴데 이렇습니까?
0: 연길입니까?
1: 예, 연길입니다 지금.
0: 알겠습니다.
1: 예, 이전에 핸드폰을 분실해가지고 새거 바꿨는데 이렇습니다. 이 핸드폰을
0: 좋은 핸드폰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반번이는데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0: 그럼요. 혹시 다음 시험에 다른 분 핸드폰 갖고 또 해보세요.
1: 예, 다른 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노래 부르시는데, 들립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이 틱톡으로도, 노인, 예, 틱톡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인에서는 잘 들리는데, 왜 지금, 전화하신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 번씩 또 다른 폰을 사용하시면서 해보시도록 하면은 또 저희가 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919333번으로 부르고 싶은 민요가 있으신 분들 또 민요가락 차차차에서 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919333번입니다.
2: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네, 틱톡으로도 저희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연변 문의 생활 방송 연변 원인 생활 광고에 주목해 주시면 이걸 또 제가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더는 귀로만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네, 방금 여기에 문자를 남기신 분, 네, 댓글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또 코너를 통해서 민요를 배우시거나 판소리를 배우시거나 우리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일려진 코너입니다. 민요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그러게요. 이 연길, 같은 연길인데 이렇게 신호가 완전히 다르네요.
3: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도 좋지 않습니까?
2: 아, 그래요? 현재 선생님의 위치는?
3: 난 전남이지.
2: 전남. 네. 아까 그분 어딘지 여쭤못 봤네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답답해서요. 네, 오늘 정 선생님은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어요?
3: 둥글둥글 살아보세.
2: 둥글둥글 살아보세.
3: 이 노래, 선생님 만든 노래 아닙니까?
2: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네.
3: 재밌는 가수입니다.
2: 그래요. 반주곡 네. 있어요?
3: 없습니다.
2: 아, 또 반주곡을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3: 반주곡이 없습니다.
2: 지지, 이거.
3: 네.
2: 네.
3: 죄송합니다.
2: 그래요. 괜찮아요. 반주곡이 없어도 제가 장단을 쳐드리니까요. 자.

0: 바라보네. 즐거워 사는 인생살이 동글동글 살아보세.
1: 아유, 마무리까지. 예, 열심히 배우셨네요.
0: 예, 노력은 하는 게 잘해야 됩니다.
1: 아이, 괜찮아요. 그냥 정 선생님은 이미 반주곡에 아주 몸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주곡이 없으면 오히려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0: 예.
1: 그럼요.
0: 원래 선생님 노래 더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1: 다음에 또 열심히 연습하시고 나서 또 선생님 마음이 드실 때까지 열심히 또 부르세요.
0: 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그 아마 전화기를 들면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시다가 또 실력 발휘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천천히 찾고 부르시다 보면은 노래도 이렇게 언젠간 또 잘 부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너는 월요일이면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가 민요가락 차차차에서는 이미 저희 다양한 코너에서 배우셨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는 오늘의 노래 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 주머니 코너에서는 국가급 판소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 하면은 참 어렵겠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잘 배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코너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역시 아리랑은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또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또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코너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정말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뭐 연변에 창작된 노래도 배우시고 판소리도 배우시고 아리랑도 배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리에 앉아서도 정말 전승인 그리고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선생님들로부터 또 노래를 배우신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배우셨던 노래들을 또 오늘은 부르고 싶으면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어미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제 얘기는 잘 듣습니까?
0: 아주 잘 들려요.
1: 예, 네. 그렇습니까? 예.
0: 네.
1: 어미나 선생님 그 말씀도 잘 듣습니다.
0: 그러게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1: 예. 근데 내요, 예, 한마디 이야기 하겠는데.
0: 네.
1: 이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그 어미나 선생님 이게 좋은 거 바꿔라 하지 그 뭔가 예?
0: 그 농담이에요.
1: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
0: 아,
1: 어제 전에
0: 간
1: 내 경험입니다. 예. 이 아이 내 경험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지당합니다. 네 이렇게 뭡니까 이짤 핸드폰이 좀 이렇게 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거 해볼까 아이들께다 그래네 조금 예 좋은 거 좀 비싼 거 샀습니다. 게 비싼 게란 게 한국 계지 한국 물가에 사는 게 아주 예, 이게 조금 해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누가 이렇게 오가는 얘기를 해도 예,
0: 네.
1: 참 말이 잘 듣긴다고 그랬겠다. 그래서 네, 어머니 선생님 자꾸 핸드폰 그 문제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네, 핸드폰 그렇지. 바꾸러 하면은 또 그 제가 좀 아까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 드렸는데
1: 아니,
0: 아니에요?
1: 그거는 예.
0: 아 그래요?
1: 아, 뭡니까 이 방송 수요일에는
0: 네.
1: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제 그러니까 어머니 선생님께 어미나 선생님 원래 존중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기분 좋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불러서 재미있게 듣게 하는 이런 시간이지 그러니까
0: 네네
1: 예 지금 아래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꽃차를 다 들었습니다 예.
0: 네.
1: 시간이 예 시간이 이렇게 네. 그 예 부른 사람 없을 때는
0: 네.
1: 그 민요풍이 노래를 예, 이렇게 잘 부른 이렇게 피아노에 누구나 다 듣기 좋고 다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아버지 환영합니다
0: 네
1: 예, 오늘은
0: 네.
1: 영천 아리랑이 부르겠는데 이거는 양산도 장단이 대단히 영어를 배워서 한 번도 불러 못 봤습니다.
0: 양산도 장단도 있고 엄머리 장단도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네.
1: 알았습니다. 예,
0: 네.
1: 근데 내요 오늘이
0: 네.
1: 양산도 장단 부릅시다. 한 번도
0: 아,
1: 불러
0: 그래요.
1: 못 봤습니다.
0: 불러보세요. 네.
1: 예, 부른다.
0: 네.

0: 정말 끝이 났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절까지.
0: 예, 한 네. 번도 부르지 않아서요. 조금 이렇게 이상합니다.
1: 하나, 둘, 셋, 바로, 바로, 바로 가시면 돼요. 조금 예.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0: 알았습니다.
1: 예, 아라링가.
0: 그렇습니다.
1: 스라링가.
0: 스카이 돼서 어쩜 거치가 갓잼다.
1: 근데 음역대가 굉장히 높아서 괜찮습니다. 네. 네. 장단을 잘 지키시면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0: 알겠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많이 하셨습니다. 네.
1: 영천아리랑도 잊지 않고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기억 너무 잘하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앞뒤도 만나고, 두뒤도 만나고,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또 남의 집에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2: 예, 너무 재밌게 마지막 인사를 하자 했는데, 네. 여섯 번째 문제 언제나 나오겠는게 안 나옵니다.
1: 그러게요. 예. 여섯 번째 문제인데 우리 PD 선생님이 다섯 문제만 했더라고요.
2: 예. 우리 노래를 그리고 재밌는 노래 보내주셔서 노래도 잘 듣고
1: 그래요?
2: 예, 오늘이 네. 그 타령을 예,
1: 하세요.
2: 부르자 했는데 이제도 오늘 해도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1: 안 되는 부분은
2: 도라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니 벚꽃 타령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가사가 마침 있습니다.
2: 아직 저기 뭡니까 그 벚꽃 타령이
1: 네
2: 그럼 제 일절만 부르는 선생님 네. 얼씨고 그게 왜 잘 안 됩니다.
1: 아, 그걸 안 되는 걸 하셔야죠. 그래야 그 배워내시잖아요. 예 하세요. 네. 네.

0: 네.
1: 아, 그러니까.
0: 예.
1: 다음 월요일 시간에 한번 우리가 뱉고 타령 더 할 거니까요. 그때도 또. 예. 들어보세요.
0: 예. 이 노래가, 예, 네, 제일 처음에 목뼈 와서부터, 예, 어제 제일 처음에 목뼈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예, 다리비 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7월에 꽃무지개 병강벌을 물들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병강벌을 뻘을 흘 넣어서 들이는 그다음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그다음 박자를 한 박자 쉬셔야 됩니다. 콩 우리의 소망도 함께 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아리랑 쓰리랑 쿵 또 반 박자 했습니다. 한 박자 했습니다. 아, 예. 아리랑 쓰리랑 쿵 흥겨운 멜로디 어헐 올라 안 가고 어헐 시구 절 시구 맞습니다. 절 시구 그리고 또 한 박자 쉬세요. 콩 행복에 밀리리 그다음 박자.
0: 이런 바쁜 노래는 못 배우겠습니다.
1: 안 바쁜데요 이게.
0: 아니 별로 예, 이게 한 박자면 허란데 박자가 예.
1: 중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쉬는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가시는데 그 이럴 테면 여기 한 박자 쉬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0: 예.
1: 네. 그냥 쉬면 돼요. 호흡해야 예. 되잖아요. 행복 쿵 행복 쿵 행

0: 리릿. 박자는 또 뒤에 또 있습니다. 딴따쿵따끼 딴따. 그 다음 아하리랑 스으리랑 벽꽃 타령이 절로 나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헐시구 후철시구. 네.
1: 야, 이 노래가 예형 재밌습니다. 엄이란 선생님이 부를 때는 박수 맞췄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선생님이 월요일날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0: 어, 예. 들었어요, 저도.
1: 네. 어떤 어쨌든 새 노래 좀 뭐니 해랑거리 풍년이 왔네. 그 거기에 어쨌든 그 처음에 아이디어 계속 안 됐대다.
0: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쉬는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다들 무난하겠는데 여기서 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네. 어려워하시니까
1: 예.
0: 쉬는 부분을 생각 밖으로 예.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어째 그런지 열심히 뭐랄까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못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배우느라 해도 머리가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안 됩니다.
0: 아니에요. 근데 해란벌이 풍년이 왔냐는 쉬는 부분이 없거든요.
1: 예, 어쨌든 그 노래도 이제 내 제대로 빼가지고 한번 부르고
0: 네
1: 예
0: 불러보세요.
1: 예, 뒤에 분이 계십니까?
0: 안 계세요. 또라지 타령 부르세요.
1: 또라지로 예. 지금 있어만 그냥 부를게요.
0: 그럼요, 부르세요.
1: 예.

0: 오! 이절도 있습니까?
1: 이런 삼박자는 얘기해도 박자가 들리지 않고 선생님이 정말 내 입으로 우리 집 불이 난 지가 8년이 나는데 네. 그전부터 빼앗을까 10년도 오. 선생님이 거의 야, 이 박자를 맞추는데
0: 네.
1: 선생님이 장고가 장 선생님이 정말 그, 그 힘에 맞춰서 나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탈탈 칩니다. 아~ 이름이 많이 되었습니다.
0: 예.
1: 예. 다 선생님 덕분이고.
0: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녀 장단은 너무 잘 맞추세요. 그러니까, 예, 보통 보면은 예. 우리 연변의 노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다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쉬는 부분에 가서 굉장히 호흡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1: 예.
0: 네.
1: 쿵.
0: 이런 부분. 쿵. 쿵. 행복의 일일이 쿵. 네, 이런 부분을
1: 예.
0: 쿵. 행복. 쿵. 행복할 때도 일단 처음에 안 될 때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쿵 했다가 적응이 되면은 여기서 소리를 안 내고 아 여기서 쉬는 부분이구나. 행복 아니면 행복.
1: 행복.
0: 예, 쿵. 행복의 그걸 잘 실감이 안 날 때는 일단은 쿵. 행복의 일일이 이러다가 쿵을 빼면 돼요. 처음에 그렇게
1: 일일이가 내가 여기다 다섯 박자를 했는데 한 여섯 박자 되지입니까?
0: 아니죠. 다섯 박자가 아니고 쿵. 행복의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 이게 네 박자가 아니고요. 하나, 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열두 박자예요.
1: 열두 박자나
0: 이게 열두 박자인 걸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하거든요. 이 네 개가 사실은 안에 세 박자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여섯 박자입니다. 예?
0: 여섯 박자 아니고요. 한 장단. 그래서 이걸 총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장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이러면 쿵 행복에 그다음 니리리 여기까지 하나에 갔잖아요. 그다음 두에 이어서 한 장단에 더 갑니다. 땅딱 쿵딱기 땅딱 하나 둘 셋 넷 더 간다는 뜻입니다.
1: 예. 예. 예 선생님 저희 번마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셔서 고맙고.
0: 네.

0: 예, 두 분이 안 계시면 미안하지 네. 않고.
1: 그럼요.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월요 코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수요 코너를 통해서 아, 그 배웠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알아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이 예. 어려운지를 또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0: 선생님 시간이 좀 저기 되시면 선생님께서 네. 이 배꼽 타령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1: 한 번만요?
0: 네, 한 번만
1: 알겠습니다.
0: 불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0: 예.
1: 네. 자, 벽꽃 타령을 우리 월요 코너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벽꽃 타령은 8분의 12박자. 자진머리 장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요. 그 쉽게 가는 지름길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7월에 꽃무지개 천천히 가면 병강보를 여기서 보를 바로 붙여야 됩니다. 병강보를 몰드는 이게 아니고 병강보를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될 때는 저는 만약 여러분께서 기억을 못 하시면은 뽀르흘 넣으세요. 그럼 뽀르흘 뽀르흘 바로 가잖아요. 병강보를 물들이는 이렇게 물들이는 이게 꼬리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장단이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여사님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벽꽃 타령.

네, 이러면 1절이 끝났고요. 자,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이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2절 사설은 좀 다르죠. 바안 가운 번님네들 해랑강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랑강을 을 빨리 붙여주면 됩니다. 해랑강을 마 찾아오는 정다운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피요. 여기서 음을 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쁨도 함께 피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의 기쁨 기쁨도 같은 음으로 함께 피요. 아리랑 스리랑 스리랑 이 부분도 음을 잘못 조절하면 다른 음으로 가죠. 흥겨운 멜로디 어헐, 여기서 어헐 엿거지 갑니다. 음이 어헐 아니고 어헐 시구 절 시구 쿵 행복의 닐리리 덩닥 덩닥기 덩닥 이렇게 가시고 후렴은 아리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민혁아라 차차차 여기에서 여러분과 작별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야 한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조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호위병은 싱글벙글해서 은전 한 잎을 들고 닭을 사러 나갔다. 이윽고 그는 닭 세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삶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방을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무안이 때가 됐어. 때가 됐지. 호위병들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금방 삶기 시작했는데 벌써 되다니요? 아직 모르십니다. 아니야. 멀지 않았어. 금방 될 거네. 우리 추석 동지는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못 드셔서 엄청 출출하신가 봐요. 호위병들의 입을 오므리고 가만히 웃었다. 좀 지나자 아래에서 호위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뭐? 누가 왔다고? 모태똥이 아래층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조울려는 벌써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조울래 손을 잡고 말했다. 흘레 어쩌다 시간이 났습니까? 모조셔 당신한테 계책을 들으러 왔지요. 모태똥은 여전히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이지만은 군사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적었다. 박고 같은 이들은 모동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울래는 달랐다. 모태똥이 군사 일을 볼 때나 세력을 잃은 뒤나 여전히 모주석이라고 불렀다. 계책은 무슨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이나 합시다. 못해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졸레를 화로 곁에 끌어다 앉히었다. 정말 먹을 보고 타고났네. 마침 달걀 삶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화로 곁에 앉아 호이병에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방 안에 온기가 퍼지었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었다. 이번 상강전투에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졸레가 말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모태동이 물었다. 아마 반은 넘겠지요. 8군단과 9군단의 신병이 많은데 그마저 반나마 흩어졌습니다. 34사에서는 소식이 왔습니까? 날마다 무전전으로 불러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졸레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강서를 떠날 때는 86,800명쯤 되는데 지금은 겨우 3만 명 남짓 남았습니다. 모태똥은 놀랐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왔다는 건 아주 큰 승리라고 봐요. 그 말에 졸레는 마음이 따뜻해지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임필시와 하룡, 소국이 이끄는 부대와 합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계석의 호남 서부에 수십만 군대를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건서, 설악, 주훈을 리운걸이 이끄는 16개 사가 이미 성보, 순영, 홍강, 금양, 청년 일대에 도치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제 한밤중까지 고민해봤지만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계획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황이 변했으니까요. 만약 그 계획을 고집한다면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미는 격이 되지요. 상강 싸움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도 상강에서 싸울 때는 적들의 병력을 갑자기 끌어모으는 데다가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한테 틈이 있었지요. 졸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귀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적의 힘이 가장 약한 곳 같아 보이네요. 모태동은 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대책까지 생각해둔 것이 분명했다. 졸레는 한참 생각해보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동지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막았었다. 이러면 안 되죠. 해포도 못 풀었는데. 그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을 불렀다. 심호위병, 이젠 익었겠지요? 호위병이 솥을 열자 흰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더니 소리를 쳤다. 다 익었습니다. 푹 익었습니다. 그럼 주부주석의 호위병도 불러오지. 모태똥이 주인답게 이것저것 챙기었다. 닭을 건져내고 조심스레 군용 물통에 남아있던 술을 따랐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작은 층집에 모여 오래간만에 홀가분하게 웃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서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0: 군대를 귀주로 돌리기 위해 조울레는 처음으로 리덕과 얼굴을 붉힌다. 상강 동쪽 기슭에서 보려온 뒤늦은 소식 또한 그의 가슴을 찢는다. 영웅인 사장과 그의 부대가 점멸된 것이다. 홍군은 용승연을 떠나 북쪽으로 행진했다. 이 일대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였다. 아스라리 높은 벼랑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고 숲속에는 나무로 만든 뚱족들의 층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집들 내에는 바나나 나무가 빼곡했다. 완벽한 남국의 경치였다. 홍굴이 규례를 잘 지키며 지낸 덕분에 산으로 몸을 숨겼던 뚱족들이 너도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나서면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짐을 지고 오가는 아낙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해 보이었고 무거운 짐을 메고도 가볍게 걷는 모습이 물 흐르는듯 자연스러웠다. 홍군 전사들의 눈에는 모두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서 공중에서 오는 위협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찰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대는 이제 광서를 지나 호남 변방으로 가는 통로인 쌍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쌍강진 남쪽에는 꼭 복숭아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고 두 줄기 맑은 강이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마을이 잡고 있었다. 그리고 뚱족의 독특한 품격을 갖춘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고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북방의 그 어떤 다리와도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긴 복도가 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뚱족 처녀 종각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쌍강진에 있는 옛 절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홍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로 되었다. 이번에는 모태똥도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과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모태똥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박고와 리덕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리덕은 모태똥이 발언을 시작을 하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조울레는 그동안 리덕이 줄곧 오만하고 난폭하게 굴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리덕은 평소에 누구보다 박고와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로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리덕은 조울레에게는 그런대로 레이를 지켰지만은 주덕이나 모태똥, 류백성 같은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울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리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다. 회의가 끝나자 조울레는 리덕이 묵고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리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통육관은 자리에 없었다. 조울레는 애써 화를 누르며 영어로 말을 건넸다. 리덕 동지, 회의를 하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던데 어디 편찮았습니까?
1: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0: 리덕은 일어서지도 않고 영어로 거칠게 대답했다. 제3국제당 대표인 내 건의를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울레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리덕의 맞은편에 앉아서 반박을 했다. 이건 그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야죠. 적이 수십만 군대를 호남 서부에 집결을 시켰는데도 우리 홍군을 호랑이 아가리에 들이밀어야 한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아까 내 뜻을 똑똑히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이덕이 있죠.

짜증을 내며 소리를 쳤다. 내 얘기는 추격하는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는 말이에요. 적을 앞으로 보낸 다음 적의 뒤를 돌아 다시 북으로 진군하자 이 말입니다. 졸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적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우리 앞으로 보낸다. 적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건데 뭐하러 우리를 버리고 앞으로 가겠습니까? 리덕은 졸레가 웃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졸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졸레 동지, 나는 이런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는데, 나는 제3국당에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군사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군사를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졸레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은 화를 낼 때면은 역시 매서웠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책상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다. 이덕동지, 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중국혁명을 도움하는 친구라면 모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혁명은 구세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기분 없이 헤어지었다. 이튿날 대우는 머리를 돌려 서쪽 퀴즈로 길을 떠났다. 지도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번 일도 다른 문제들처럼 역사가 평가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홍군은 여러 날 행군하여 귀주에 들어섰다. 바로 앞은 엽형이었다. 이날 점심을 먹은 뒤에 졸레가 길가 큰 바위에 기대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쉬고 있는데 보위대장이 달려왔다. 도착가가 여러 날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호미부대에서 오늘 잡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어코 동지를 뵙겠다고 합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졸레가 말했다. 보위대장이 대오 뒤로 가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앞에 선 사람은 비단으로 지은 얇은 솜두루마기에 은회색 저고리를 입은 품새가 꼭 장사꾼 같았다. 낯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뒤에 선 사람은 검은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몹시 여윈 얼굴이 구리빛으로 긁려 있었다. 보위대장이 졸레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이분한테 하세요. 장사꾼 차림을 한 사람이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솜두루마기 옷섭을 찢더니 종이 쪽지를 꺼내 공손하게 건넸다. 졸레는 쪽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동지들이었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사람이 싹싹하게 말을 하더니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34사 연장 고추님 동지입니다. 우리 전주 현위에서는 34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서 주왕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고동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길에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졸레는 검은 솜조고리를 입은 사람이 34사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착평에서 마지막 전보를 보낸 뒤로 34사와는 소식이 아주 끊겼다. 그는 34사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려 무전실에 계속 무전을 쳐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4사 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이, 34사라고? 그래, 지금 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고추님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자자자자자, 진정하세요. 진정을 하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사회

0: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 저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0: 고추님이 울면서 말했다. 뭐? 혼자?

장편 소설 대장정 여덟 번째 시간에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가 우리 월초면이 월초면 아주 좋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조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쌌다가 내데 맞지 않으면 어쩔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각사도 한각을 드리고 네각사면 시각을 드립니다. 월 초만 우대활동합니다. 때문에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는 보통 큰 우대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월초에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기사도 우대받을 수 있는 활동 이용하셔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 이 제약공장에서 만든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큰 제약공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큰 제약공장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약 관리가 엄합니다. 특히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녹용하면 녹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 제일 좋은 녹용으로 좋고 홍삼하면은 홍삼도 그렇습니다. 그 질량이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 외에도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조인도 우리 이 왕상으로도 싸보면 가격이 엄청 뭐 차가 많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 질량을 보존하는 게 제일 그 생명입니다. 만약에 약이 나가서 부작용이 난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데 아주 그 중점을 두죠. 이래서 산동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큰 기업의 제약공장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 환원을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화 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시 환원은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소개드립니다. 아마 여지껏 방송한 가운데서 이렇게 뚱어 어조제약공장의 약을 소개드린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질량 효능 효과를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 지금 MRI를 한다거나 CT를 한다거나 이 머리를 한두 번씩 검사해본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서 내가 이게 중풍이 오지 않을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많이 찍어보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막혔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 혈관들이 막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바이스 빙변 하얀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노바이스 빙변 60대 이상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 머리인지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상학으로는 그 MRI나 CT나 여기에서는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하는데 기실 모세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제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그 증상입니다. 완전히 중풍이 와서 펜탄이 왔다는 거는 우리 큰 혈관이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지그재길로 이렇게 좀 비틀댄다거나 다리 힘이 풀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게 우리 그 치매나 중풍 조기 진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늙어서 그렇겠지 뭐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림상에서는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봤대서 약이 좀 있고

0: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머리 혈관을 통하고 머리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노바이드 빙변이든 치매든 뇌경색이든 생기는 원인이가 머리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 와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째 침전이 이렇게 머리에 와서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 머리는 대뇌는 그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혈을 하고 혈액이 20%가 우리 몸의 20% 혈액이 머리에 올라갑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많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그 대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대뇌 2%밖에 안 되는 대뇌가 20%나 되는 피를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대뇌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그 쓰레기가 바로 이런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죠. 이래서 이런 쓰레기를 빨리 배출해버려야 됩니다. 배출하는 것이 우리 제일 그 중요한 건 혈액순환하고 뇌수입니다. 뇌수가 순환하면서 뇌수는 순환한다 했습니다. 뇌수는 척수를 통해서 골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그 뇌수가 빨리 순환하고 혈액이 많이 깨끗한 혈액이 순환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해줘야 되죠. 그러자면은 거기에 상응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건뇌보시화 그것도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화는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1: 네.
0: 저도 보면 알깁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건뇌보신화를 좀 먹고 소리야. 이 기억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 동안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무거운 쌓아놓고는 지방에다가 오다 날리지 말아서 구석 뒤베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기억력이 없을까네. 워낙 귀에서 소리도 어떻게 그리 나올까? 귀에서 소리 나지 저는 이게 잡으려면 그 다음에 난 또 허리다리를 세게 아프다 그랬나? 허리다리 아프면서 아빠님이가 해가 병원에 가서 체인도 해보고 안무도 해보고 그래서 친구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허리다리가 아프고 모르겠는데
0: 맞습니다. 복합병은 따라서 맞아준다 이야기입니다.
2: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허리다리 아파서 몇 년 얼마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복합병에 대한 것까지도 주를 한데 이거 먹었을 요즘에 허리다리 아예 아프지 그냥 요소감에 살짝 미리 졸이고 그리고 이게 다 써늘러 이 사람 만약에 써늘러 그런 거 장소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 써니 이리 좋은 거 들었는데 그래서
0: 저는 이야기 원인 그 현웅에다 밝혔습니다. 고가병에 쓰라고 예. 뇌가 건강하지 못하고 뇌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 바로 우리 콩팥하고 관계되고 간하고 관계되고 비장하고 관계되는데 이 약이 그걸 다 치료하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소화계통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지면 대뇌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2: 혹시 요즘에 또 위염 나빴는데 위도 좋아졌으면 위가 살짝 다 아프고서 쓰리고 사비 구등살 지금 이거 먹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구등살을 아주 밥을 여기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2: 나기를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약은 정말 그 제약 공장이 원래 그 어제 저의 공장이라 이름 있는 공장에서 나왔길래 야 이런 약 먹어 이런 약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이놈의 효과가 없거나 다리 아파 그리고 하더라도 약을 먹고서 나 계속 먹길래 해서 오늘은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얼마가?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에?
1: 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학도리에 큰 걸 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뇌보신환입니다. 아마 이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진단 나오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방콸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방콸이 있다. 방콸도 그렇습니다. 경동맥이 이렇게 방콸이 있다고 우리

0: 그 도플러 탈처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대뇌 혈관이나 보이지 않는 관상동맥이나 이게 다 더 심합니다. 한 3배, 5배 더 심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담전화 받습니다.

0: 모르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만 자꾸 한다. 이 중에 한다 이상한다. 자꾸 그저 바깥으로만 나가다고 자꾸 애쓴다. 문을 그렇게 쳐놔도 자꾸 나가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네. 부정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그래 왜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자기 물건이 있으면 누구를 자꾸 의심하고 영 그랜다. 돈이라도 어디다 놓으면 자기 남이 자꾸 가져갔다. 영 의심합니다. 굉장히 부정상이 네, 사라집니다. 야, 용이 이하고 저도 중간에서 정말 좋다며 제일 선택 용 잘했습니다. 그래 이 약이 지금 두 가지 싸도 두 가지 수가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래 두 가게 한 각, 네 가게 세 각입니다. 예?
0: 아, 네 가게 세 각. 그래 놓고 용 좋지. 그래 이번에 저 활동이 좋을 때 이 약을 아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좀 많이 써야겠다. 예.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랬잖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건예보시와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효능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압니다. 예.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 팔고 써서 효과를 봐야 되죠. 예. 자꾸 그 무서워서 뭐 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그거는 걱정 마시오. 이 약이 그런 약이 부작용을 없이는 성분 것은 음기면 음기, 양기면 양기, 요거 딱 평형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네 보신화는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네.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 감이, 저도 이렇게 전화제 이렇게 민감 자주 소변이 잦아서 소변 볼라 자꾸 다닌다 말입니다.
1: 네.
3: 네. 그리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 뭔가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예, 정신 안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것도 네. 다 본다.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3: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자꾸만 어지럼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 네.
3: 예. 그런데 이 건예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숱한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예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정신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맑아지고
3: 살것같 예.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예, 잘 되고 괜찮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소화되는 것도. 예, 그다음에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전에 5번, 6번 댕기던 게 지금 것도 한 2번이나 다닙니다.
1: 예.
3: 예. 그래 나니 건네보신화는 확실히 이 뭔가 뭐 특히 이 심내 혈관에도 좋고 위도 좋고 그다음에 이 쓰는 보한 데도 용 좋다고 봅니다.
1: 예, 원래 이 효능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예, 눈이 네. 부옇게 안 보이고 심혈란, 심지에 계속 심장이 두근다 그 누군지 쫓긴 것 같거나 올레니스, 올레니스, 오버, 팡창에 이거 다 심지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 때문에 쓰라고 적극히 썼습니다.
3: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언니도 또 싸겠단다.
1: 네,
3: 우리 언니도 내 좋다가에 가투리 네. 여러 가지 병 치료한데 최고라고 언니도 같이 건네어 보신환 싸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사자고 그랬다.
1: 예, 열곽 예. 싸면 열곽 드리고, 네곽 싸도 세곽 드리고, 예, 그대로 씁니다, 예.
3: 예.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아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십몇 년을 강의했습니다. 이 건강강의마 방송에서, 예, 많은 약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 이렇게 황제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라고 딱 기록되어 있느냐 모두 이 약을 발견해서 뭐 이 약도 황제 써서 저 약도 황제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약입니다. 건륙 황제 1771년도 이 쭉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또 제약공장을 우리 믿어줘야 되죠. 예, 또 제약공장이 믿을 만한 제약공장인가 이거 꼭 따져야 됩니다. 뭐 설명서에도 나는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들어갔다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먹어봐도 효과는 별로란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제약공장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0: 공장이 우리 중앙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 그다음에 올해 이 산동 동화학교 공장 하면은 그 약재 질량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는 아주 이름 있는 믿을만한 제약 공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오늘부터 하는 우대 활동은 우리 적게 네 곽, 사도, 세 곽, 두 곽에 한 곽들이지 않습니까? 열 곽에 열 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그게 지방 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

0: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1: 예.
0: 그러다 이 성장광이 뜯고 이제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가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썩 그래도 이정사 좀 이렇습니다.
1: 예.
0: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은
1: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0: 오, 그래도 구마약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줌마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자들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해.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1: 그게
0: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리고 나는 그 이번에도 또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두한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일단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만에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환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분이 개선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지금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네.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영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예야 선생님 정말 이 소양의 아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함에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출입...

가상장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몽원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70통증 못지않은 백씨의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씨의 인생을 류령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갇혀있던 일상의 틀을 벗어나서 세상의 넓음을 느끼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잊고 살았던 감성이나 멈춰서서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들, 마음속에 묻혀있던 평온함을 선물 받게 되거든요. 굳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쉬게 하고 자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행,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관광 정보 시간입니다. 연길시를 대표하는 도시 명함으로 자리매김한 소상시장은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와 토속적인 특색 음식, 들끓는 시장 분위기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에 오면 필수로 찾는 인터넷 유명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관광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고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기 위해서 새 수상시장은 1년간의 긴장된 공사를 거쳐 모든 시공 내용을 마무리하고 건축물 본관 구조가 예비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입지 조건이 천부적으로 우수한 바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 이동하기 매우 좋습니다. 연길시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문화관광 민생편의 공사로 이 사업은 2025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 부지 면적 1.2만 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 1.2만 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계획을 거쳐 낡은 시장의 부족한 점들을 모두 보완했습니다.

6월 30일 기자가 새 수상시장 공장 현상을 찾아가 보니 정문은 웅장하고 3층 본관 건물 인면은 우아하며 곳곳에 조선족 민속 장식으로 꾸며져 식별성이 강하고 깔끔하며 규격화된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기능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1, 2층은 특색 상점과 민생 편의 매대로 구성되어 옛 수상시장의 고유업종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특히 1층 특색 매대 구역은 기존 수상시장의 목조 낮은 벽을 그대로 복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쇼핑과 휴식을 즐기며 몰입감 있게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층은 새롭게 문예적 분위기의 서적 카페, 휴게소를 꾸며 휴식, 독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과 관광객들의 촬영 수요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길림성 성투흥성건설유한회사 왕효박 부총경리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 단계의 소방시

시스템 시 운전, 경관 조명 설치, 주변 환경 정리 등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다하여 공사가 기한 내에 준공되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도시기능,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민생공사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시발전에 동력을 주입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길의 도시 풍모를 보여주고 지역 특색을 부각하는 창구가 될 것이며 연길의 경제 번영, 민생 수준 향상,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지속적인 추진력을 주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진행되는 중소학교와 고급 중학교 운동대회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줄 당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금내기로 합창하는 영차 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메아리 치곤 하는데요. 이 줄 당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1: 네, 그 역사 문헌 기재에서는 줄 당기기를 색전, 갈전, 조리희, 고삼 놀라고 했으며 줄당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줄당기기는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선족은 농경민족으로서 먼 옛날부터 농사와 관련되는 행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땅은 농사를 짓는 기본 바탕으로서 지모신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기었고 용은 하늘이 비와 구름을 좌우지하는 신으로서 성기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0: 네.
1: 이래하여 천체의 혜택으로 자란 자연의 곡식과 풀, 나무 등을 이용하여 줄을 만들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줄 당기기 민속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줄 당기기는 점차 대중적인 민속놀이로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면중 행사 중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민속놀이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에 따라서 5월 단오, 7월 백종절, 8월 추석에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0: 네, 학교에서 흔히 진행되는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도 오래전부터 줄 당기기 놀이가 전승되었습니다. 그 우리 연변 안도현 장흥향 신촌에서는 경상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삼선일대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백지포로 핵기를 모아서 용줄을 만들고 줄 당기기 노래를 그대로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0: 그렇군요. 이 안도 이외 기타 지역에서도 줄당기기 시합이나 놀이를 해오는 건가요?
1: 예. 그리고 또 그 화령연 남평진 부동천 마을 사람들은 두만강 남한의 무상에서 진행하는 줄당기기 시합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0: 정수를 사용했습니다. 또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인 전통적인 줄당기 노래는 활성화되면서 안도, 용정 등 지역이 부분적 농촌에서 정월보름이나 백종절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줄당기기는 새학교와 중학교 겨울의 운동대회의 줄곧 인기 경기 종목으로 되었으며 민속 체육 종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 줄당기기 경기 방식은 어떠한가요?
0: 네, 우선 그 줄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줄이 재질인데 그런 재질은 여러 가지 지방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줄을 들이는데 배집을 많이 이용하지만 간혹 갈이나 농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0: 하룡시 남평진 일대에서는 해방전에 참나무로 줄을 만들어 줄 당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배집으로 줄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번잡하고 일손이 많이 들었기에 삼으로 붉은 밧줄을 꼬아서 잡아 당기기를 하였으며 오락적이고 힘을 드는 운동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줄을 들인 일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줄이 구도로서 줄에는 머리줄, 줄목, 원줄, 동줄, 꼬리줄로 구성되었습니다. 줄을 들일 때는 마을에서 힘센 장정 수십 명이 동원되어 우선 줄을 들이는데 필요한 배치비나 농구를 풍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로 든든하고 질 좋게 여러 개의 작은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1: 네, 줄의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얼핏 보면 그냥 밧줄로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볕집, 침농쿨이며 삶을 이용해서 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구비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0: 네, 원줄을 들이는 방법을 보면 줄을 높은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짚을 세 갈래로 단단하게 비벼서 세 가닥으로 꼬여진 대머리처럼 만든 다음 다시 그것을 세 개 합쳐서 굵은 세 가닥으로 엮어진 줄로 들이는 데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세줄처럼 단단한 직경이 20여지 30cm 되는 줄로 만듭니다.
1: 네.
0: 예, 그것들을 그 세네에게 합해서 그 후를 든든한 집줄이나 칡줄로 여러 개 묶어 놓는 데 직경이 50여지 60cm, 길이가 몇십미터, 지연은 300여지 400미터로 되게 합니다. 그러나, 굵은 원줄을 직접 당기지 못하게 원줄에다 간격을 3m 정도로 하여 굵기가 9 내지 10cm, 길이가 2 내지 3m 되는 동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1: 네, 이 줄도 엄격한 규격이 정해져 있네요.
0: 예,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줄도 숫줄과 암줄로 구분되거든요. 고리 모양으로 만든 그 머리줄로 구별합니다. 즉, 고리 원이 작고 길쭉한 것이 숫줄이고 고리 원이 더 크고 둥근 것이 암줄이랍니다. 줄 당기기를 할 때는 숫줄 머리를 암줄 머리에 매어서 긴 나무 빗장을 질러 두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줄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붉은 대머리 모양으로 앞뒤 끝이 굵기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앞머리가 굵고 뒷줄이 가늘게 만들어진 그런 줄도 또 있습니다.
1: 네, 줄은 다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르네요. 그렇다면 옛날 민간의 줄당기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줄당기기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줄당기기는 보통 마을이 길이나 강을 사이 둔 그 아래 마을과 운마을, 북풍과 남풍 등으로 편을 갈라서 진행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앞서 말할 것은 예, 우리 한어로 바흐라고 합니다. 바흐에 그렇죠? 바흐란 그 물 당기기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사이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보통 정월 차로나부터 줄 당기가 시작되는 게 먼저 이 12세, 13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애기 줄 당기가 시작됩니다. 두 마을이 어린 아이들은 각기 자기 마을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배집을 거두어 줄을 들입니다. 이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각기 숫줄이나 암줄을 선택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애기 줄 당기기

0: 경우에는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로 어른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 성부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전반 줄당기 경기에서 서막이기에 마지막에 진행된 어른들이 줄당기기에 심리적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자기 동네 아이들이 이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응원에 더욱 신이 나서 전 없던 힘까지 다 했습니다. 애기 줄을 당기기에는 이긴 마을 어린이들은 자기네들이 원줄각 이겨서 빼앗은 상대편의 줄을 합쳐서 어깨에 메고 자기 그 동네를 빙빙 돌면서 승리를 경축하기도 했습니다. 줄 당기기 시합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정월 12일,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 진 동네에서는 여러모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동원되는 인원수로 점점 늘어났으며 불도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동원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줄의 이 굵기도 굵어지는 셈이네요. 다음 이어지는 줄 당기기는 뭐라고 하는지요?
0: 네, 그 다음은 큰 줄 당기기라고 합니다. 애기 줄 당기기가 끝난 정월 13일 혹은 14일에 어른들이 큰 줄 당기기를 진행합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두 마을에서는 남녀로서를 방문하고 모두 동원되는지 선수로 뽑힌 인원의 사람들도 공원대로 조직됩니다. 그 시합을 하는 날 아침부터 농악대를 앞세우고 시합 장소에 모여드는데 둘 당기기 장소는 보통 두 마을이 경계점에 있는 평평한 풀밭이나 마당으로 선택합니다. 농가 천하지대본 다시 말해서 하늘을 농저 대지었다 수답이라는 그런 농지를 앞세우고 그 뒤로 오색 명령한 농악복 차림에 견과리, 진, 체납, 장국, 흥북, 소고로 연주하는 농악대와 무동들을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정된 시간에 시합이 시작되는데 우선 줄을 메고 입장하여 줄을 연결합니다. 줄은 각 편에서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둘 후에는 선주꾼과 몇 명이 신 장수들이 올라타고 있으며 총책임을 맡은 대장이 소리를 매기면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지휘합니다.
1: 네.
0: 양편에서 2m 내지 3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서로 버티고 서서 전진하지 않는 뒤 이는 자기 편이 사기와 기세를 돋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간 지속된 후에 서로 양보하면서 두들이 서로 맞물리게 합니다. 소수를 암질에 깨워 나무 장자로 질러서 고정해 놓은 후 그 위에 섰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경기에 대기합니다.
1: 네, 그냥 힘 겨루기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줄 당기기 시합에도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었네요.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0: 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양편은 서로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깁니다. 줄 당기기는 전체의 힘이 한데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도록 편장이라 불리는 지휘자가 기를 휘두르면서 지휘하며 이때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우역사 하는 먹이는 소리로 힘을 맞추기로 합니다. 응원자나 농악대는 풍물연주의 박자를 맞춰 춤추고 외치면서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줄을 당겨서 둘이 중심점이 처세해 놓은 결승선까지 이르면 시합이 계속됩니다.
1: 네.
0: 이긴 편에서는 진 편이 저까지 함께 걸어가고 내고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다닙니다.
1: 네.
0: 이러한 줄 당기 경기는 옛날에는 수술적인 의미도 내포되었는데 이기는 마을의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줄 당기기가 끝난 후 줄을 칼이나 그런 톱으로 베어다가 자기 논에 던져두면 풍년에 든다는 속설도 있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줄을 잡아서 너무 물을 마시면 아기를 낳게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이 전통적인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듯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줄 당기기 근본 목적은 서로 힘을 겨루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이는 한 해가 시작된 때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줄을 꼬고 당기는 가운데서 신과 마음을 한데

0: 먹고 세우고 또 한 해 농사에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이 안녕을 바라는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당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결음하는 집단적인 종목인 만큼 단합과 응집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힘 대결에 앞서 지혜를 겨루고 자존심을 겨루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불 당기기는 당 학교 운동대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경기 종목이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 놀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성을 띈 인기 체육 경기 종목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랜 전통 민속 놀이로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된 조선족 줄 당기기 놀이. 경기 전후로 장구춤 또는 농락놀이를 함께 펼치며 민속축제 형식으로 이어지고 또 현재 연변갓지 민속축제나 소수민족체육대회의 핵심 종목으로도 보존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가 할머니의 따뜻한 장난 이야기입니다. 해안마을로 여행 갔을 때 길가에서 해초를 말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나가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내 사진 찍을 거면 내가 만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뜨끈한 국을 내주시고 자식들이 도시에서 살아서 혼자 산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한테 과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떠날 때 할머니가 주머니 속 미역 한 봉지를 꺼내주시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어라. 여행 온 손님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낯선 곳인데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차 안에 웃긴 동반자 이야기인데요. 산간마을로 가는 완행 열차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 안에 과일, 떡, 막걸리까지 가득 넣고 다니셨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떡을 꺼내주시며 같이 나눠 먹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약초캐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길가에서 본 토끼, 멧돼지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셨는데요. 역에 도착하기 전 다음에 또 이쪽 놀러와라, 내가 산나물 따서 줄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짧은 한 시간인데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할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월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뭐 열기와 땀으로 번지어 내리는 화장,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 그리고 또 강한 이 자외선까지 여성분들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맞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로 맞춤형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 혹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육아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만 3세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 12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에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에 직접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이나 주민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기만 하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입원 분만, 이 출산 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죠. 자연 분만이든 뭐 제왕절개 분만이든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증정 정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은요, 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수당을 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을 위한 출산복지인데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설경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세부터 3세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을 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요,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면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은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달 2,000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아빠들을 위한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수당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요,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한데요.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 서비스 홀에 방문을 하여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요, 특별 출산 장려금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그 현지 호주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1차상 현금이나 매달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님들을 위한 7가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정보는 없으십니까?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건강하고 예쁘게 가꿀 수 있을지 그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20대 초중반부터 20대 후반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잘 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분들은요 유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분이 많다고 무조건 세안을 자주 한다거나 이 자극적인 클렌징으로 팍팍 닦아보게 되면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더 번지르르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이나 약산성 펌클렌징으로 가볍게 또 저녁에는 오일 클렌지 플러스 펌클렌징 더블 세안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세안 후 1분 내에 수분 크림이나 젤 타입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만일 선크림을 바르지 않을 경우에 자외선이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을 만들어서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은 어떻게 할까요? 20대 직장인 출근 메이크업은 커버력보다 가벼움이 생명이랍니다. 추천 루틴 알려드릴게요. 네,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봅니다. 다음 수분 선젤로 자외선 차단 겸 보습을 해주죠. 그리고 이 커버력 낮은 쿠션 또는 비비크림을 얇게 펴 바르는데요. 이때 땀나는 이마, 코에는요. 로즈 프레시오 파우더를 살짝 해줍니다. 나중에는요.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 음영, 마스카라보다도 컬링 플러스 속눈썹을 고정하면서 화장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피부 건강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숙성된 아름다움을 갖고는요,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30대 분들이나 육아로 바쁜 주부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30대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고민이라면은 바로 피부 염증과 초기 주름, 광대 부위에 기미 일거라고 이제 보아지는데요. 무더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을 계속 쐬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는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또 땀이 나면은 유분도 많아지고 복합성 피부 특징이 도드라지는 등 트러블이 있게 됩니다. 30대는 수분과 유분 밸런스가 깨지면은 탄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특히 자외선이 주름과 기미의 주범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선크림 SPF 50, 네, PA 플러스 4개 이 제품으로도 꼭 막아주고, 저에게는요 비타민C나 레티놀 성분 세럼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해요. 육아 중인 주부들은요, 잠이 부족한데요. 잠이 부족하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 장벽 회복이 안 돼서 트러블 뭐 잘 나고, 뭐 주름도 깊어지기가 쉽상이죠. 되도록이면은요,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정 바쁘다면은요, 저녁 시한 후에 수면 팩 하나 발라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이 30대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에어컨 건조함 잡는 4단계 메이크업 갑니다. 세안 후에 수분 가득 에센스 토너를 3번 이상 발라줍니다. 다음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요, 아이크림을 꼭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플러스 보습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혼합을 발라서 피부톤을 보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커버력이 좋은 쿠션 파운데이션은요, 피지 조절되는 제품으로 땀나는 부위만 파운더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은요, 각질이 생기면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습력이 좋은 립스틱이나 컬러밤이 좋습니다. 광대 부위에 잡티가 나서 더 신경 쓰인다면 잡티에 바르는 컨실러를 꼭 한두 톤 밝은 걸로 점만 찍듯이 발라주면 되고요.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건강 상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50대 뭐 이상 그리고 또 중년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연령대를 보게 되면요, 팔자주름과 처짐 그리고 기미와 검버섯이 큰 고민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보게 되면 40대, 50대에서 잘 관리를 하다 보게 되면 쭉 잘 되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뭐 소홀할 수도 있는데, 무더위 때문에 또 피부가 더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든가 기미가 짙어 보이기까지 해서 속상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이 40대 이상 피부는요,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영양 공급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제품을 바르기보다 저자극 고효능 위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필수 성분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름, 미백, 탄력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은요, 어느 연령대나 다 필수사항인데요, 2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 7월의 불볕 더위에는요, 이 두꺼운 크림을 바르기 힘들므로 세럼, 로션, 선크림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고요, 밤에는요, 영양크림으로 충분히 적셔주는 습관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 수분 마스크팩을 꼭 해야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급도한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번들거림보다는요, 은은한 광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한 파우더는 오히려 주름을 도드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메이크업 전에는요, 수분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톤업 크림이나 광채 베이스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죠. 그 다음은요, 이 커버력이 좋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은요, 적은 양만 스펀지로 두드리듯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요, 파우더를 바르지 말고 잔주름 크림 살짝 펴발라주면 좋습니다. 볼터치는요, 크림 타입으로 광대뼈 위에 톡톡 쳐주고, 하이라이터는요, 눈 안쪽과 턱선만 은은하게 해줍니다. 40대 이상 여성들은요, 입술 윤곽이 흐려지기 쉬운 연령대이므로 입술선을 살짝 잡아준 후에 립스틱을 발라주면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라면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광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각 연령대에 따른 피부 관리와 화장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종합해 보게 되면은요, 모든 연령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면은 바로 자외선 차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 자외선은요,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는요,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할까요? 아래 몇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요, 선크림은 외출 20분 전에 미리 발라줘야 합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한 번 발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출 중에도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하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에 외출하게 되면은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발라줘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을 보게 되면요,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실내에 있을 때는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보게 되면요, 실내에서도 이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요 그냥 뭐 우리가 봐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홀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 여성들의 맞춤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삶이 다채롭고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 나 자신에게 엔돌핀이 도는 그런 하루가 되셨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시가 다시 인사드리죠.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150분 이상 중, 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보건기관이 권고하는 주 15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추려면 현재 권고 기준보다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며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문 폴리텍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참여한 평균 연령 57세 성인 17,08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 7일 연속 평소 운동량을 측정했으며 사이클 테스트를 통해 심폐 체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심폐 체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격렬한 운동 중 몸이 산소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심장과 폐, 근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연구진은 심폐체력이 낮을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7, 8년의 추적기간 심방세동 874건, 심근경색 156건, 심부전 111건, 뇌졸중 92건 등 총 1233건의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8%에서 9%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위험을 30% 이상 줄이려면 주당 560에서 61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 90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운동량을 실천한 사람은 전체 참가자의 12%에 불과합니다.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동일한 수준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그룹보다 일주일에 30분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했습니다. 네컨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추기 위해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주당 약 370분의 중 고강도 운동이 필요했지만 체력이 가장 좋은 그룹은 3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연구진은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같은 건강에서 리점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심폐 체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 만큼 운동량 증가가 심혈관 질환 감소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이 비교적 건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나 저강도 활동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현재 운동 지침이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최적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운동 권고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추려면 중 고강도 운동을 560에서 610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약 8, 90분 수준입니다. 현재 권고되는 주 150분 운동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8,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더 큰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이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체력이 낮은 사람은 같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주당 30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할까요? 피부 관리에서의 세 가지 잘못된 인식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북경대학 재활병원 피부병 주임의사 오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인식 1. 빈번한 각질 제거. 많이 청결할수록 더 깨끗하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2. 고농도 제품 효과가 더 좋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3.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로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로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얼얼하고 매콤한 감칠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이 맛있는 음식 뒤에는 위염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제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위장장애, 알레르기, 식중독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재는 주로 수심이 얕은 진흙 환경에서 자라며 머리, 가재황, 내장, 아가미 등

부위에 중금속, 세균, 독소, 기생충이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런 부위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육하는 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위의 오염물질 농도가 소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재는 폐 흡충을 쉽게 옮기므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복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되면 가슴 통증, 기침, 객혈, 폐손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는 반드시 철저히 익히고 적어도 10분 이상 고온에서 삶아야 하며 덜 익힌 가재나 절인 가재 등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전 한도가 있을까요? 가재는 고단백 식품으로 일반적인 조리법은 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과 뇨산 수치 상승, 통풍 유발, 위장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섭취 시 5마리에서 10마리, 총량은 25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한도는 15마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등 위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회 3마리에서 5마리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25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살다 보면 가끔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옛자리로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 낯익은 골목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반겨주던 바람 같은 기억들. 고향이라는 그 자리에 온전히 몸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움을 넘어 살갗으로 느끼는 고향의 온기. 오늘은 민년촌의 수필, 고향의 몸을 담다와 함께 그 정겨운 고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향의 몸을 담다, 민년춘. 컴퓨터를 보다가 우연히 고향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고향이, 아니 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은 고향이 눈앞에 환상처럼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10대에 떠났던 고향이, 30대에 찾아온 고향이 익숙하기도 생소하기도 하다. 그렇게 고향은 폐부 속으로 안겨온다. 순간 사무치게, 못 견디게, 이상하리만치 온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반응을 해오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나의 고향, 너무나 정답기도 또한 낯설기도 한 곳에서 나만의 럭셔리하면서도 환상적인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저도 모르게 두 귀를 감싸주었다. 시골의 낮디 낮은 데시벨에 두 귀는 물론 온몸이 습관되지 않아 반응을 해오고 있다. 어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세상에 이런 정적이 다 있을 수 있다니. 세상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이 고향을 진하게 물들이고 있다. 어느덧 도시가 더 익숙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정적이 흐르고 있다. 고향에 온근 몸을 담그면서 몸속까지 파고드는 고요함 때문에 온몸이 격하게 반응을 해온다. 고요함이라. 이런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다. 오랜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고향만의 정취가 이 순간 조금은 생소하게,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고 있다. 고즈넉하다 못해 그 어떤 소리라도 내서 데시벨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싶어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한다. 아니, 이 고요함이 벅적임과 분주함에 지친 두 귀를 간만에 호강시켜주는 감각이 들기도 한다. 아, 그러고 보니 고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꿈에도 여러 번 가보았던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급한 발걸음과 함께 가슴까지 눈치 없이 벌렁대며 두근거리고 있다. 졸졸졸, 찰랑찰랑. 고향의 강이다. 강과 가까워질수록 물 흐르는 잔잔한 소리와 함께 약간은 비릿하면서도 청신한 물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자극해온다. 햇빛이 물 위에 내려앉으며 잔잔한 파도에 산산이 부서진다. 이 강이 그 강이었던가. 내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강, 우리 조물애기들의 유년의 추억이 담긴 강, 언제나 우리들의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강. 맞아, 이 정겨운 냄새, 온몸이 힘을 다해 숨을 한껏 들이마신다. 몸속의 공기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곳의 공기로 몸속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싶다. 이곳의 공기를 내 몸속에 담아, 내 마음속에 담아 몸의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싶다. 그래, 다 담아보자. 지금이 영원했으면 싶은 순간으로 될 것이다. 하늘과 강과 풀과 어느새 걸터앉아 있는 이 돌까지 너무나 그리웠던 것들이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심각했다가 웃었다가.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감정 변화를 한꺼번에 겪는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내가 이렇게 표정이 다양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던가.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굴곡이 그려진 감정 변화를 느껴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표정도 지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감정이 담긴 표정과 마음을 읽지 못했을 뿐더러 나 또한 그들한테 잘 표현하지 못했다. 목석처럼, 기계처럼 감정이

대한 존재 자체를 잊고 산 듯하다. 자기 생활에만 빠져 묵묵히 그런 대로 거칠게 잔잔하게 살아온 때문이리라. 도루에 닿을까 말까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던 나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제 집 안방이

흐르는 고향의 강이 이 순간 더 없는 그리움에 잠겼던 나의 마음을 매만져주고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은 즐겁거나 기쁜 순간보다도 힘든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설친 순간에 눈앞에 환상처럼 더 자주 떠올랐다. 그곳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다못해 고향의 작은 골목까지 그 골목에 자랐을 작은 풀들과 이름 모를 꽃들까지 그리움으로 떠오를 때가 많았다. 아마 그렇게 떠오르면 상상 속의 고향의 모습이 잠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를 끌어올려주는 동아줄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고향에 몸을 담을 순간을 꿈꾸며 영혼이 먼저 고향에 와 있을 때가 많았다. 저기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줄로 나란히 줄을 지어 뒤뚱뒤뚱 다가오는 오리떼가 보인다. 물가에 닿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 둘 물속에 자유롭게 몸을 담근다. 유유히 그리고 여유롭게 물 위에서 떠다니며 조금은 길고 뭉툭한 주둥이를 물속에 담궜다 뺐다 하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가른 곳을 긁기 위해 몸을 옹송거리기도 한다. 저 오리들이야말로 흉금이 넓은 고향의 품속에서 자유자재로 근심 걱정 없이 노니는 참으로 행복하고 귀여운 녀석들일 것이다. 이 순간 나도 고향의 품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어느새 모르게 강가 언덕이 풀밭에 그대로 누워버린다. 고향의 푸른 하늘에서 내리쬐는 눈부신 햇빛이 나의 온몸에 쏟아져 내렸고 나는 눈부심에 눈을 바로 뜰 수가 없다. 부드러운 바람의 오르만짐과 비릿함이 섞여는 향기로움과 그림 같은 평화로움이 녹아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어 부드러운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다. 살며시 눈을 감고 그것을 천천히 느껴본다.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눈앞에 그려보며 고향의 몸을 담고 있는 나는 더없는 행복감을 머금은 채 새롭게 태어난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 고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산과 강가, 골목골목 피어있는 꽃과 풀들, 자유롭게 고향을 거닐던 유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오랜만에 고향을 몸에 담으며 어린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나름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작품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허명훈의 고향 단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를 묻고 자란 고향이 있다. 동년 시절 고향에서 동년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과 포부를 품고 자라면서 고향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과 향수가 늘 마음 한구석에 짙게 깔려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숨겨놓은 짝사랑에 황홀한 가슴을 태웠고 첫사랑에 빠져 행복에 도취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자의 또는 타의로 고향을 떠나 이국이나 타향에서 몇 년, 지어 몇십 년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고향이 자리 잡고 있어 항상 고향을 그리며 살게 된다. 나는 지난 90년대 말 아내와 함께 외국에 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지금은 연애도시 청도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며 살고 있는 나는 대양을 누비다 휴게하는 연어처럼 아내와 함께 25년 만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찾아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편으로 또는 풍문으로 고향이 어찌어찌 변했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오랜 세월만큼 고향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도 커졌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마음이 먼저 맨발로 고향으로 달려가 추억을 더듬는다. 세상 만물이 멈춘 듯 고요한 밤, 벽에 걸린 벽식의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에 생각이 꼬리를 자르려고 똑딱똑딱 따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혼곤한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았다.
약간은 흥분된 듯한 마음을 가라앉혀 아침을 챙겨 먹고 일찌감치 청도 공항에 도착해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몸은 비록 아직 비행기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유년 시절 짜게바지 친구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미역 감고 고기 잡이를 하던 고향의 버들방찬을 누비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청도에서 고향으로 가자면 기차로 2박 3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이면 감옥사시 공항에 도착하고 고속열차를 타도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감옥사 공항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1시간 풍이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4시간 만에 고향의 동구밖에 내려 25년 만에 고향 마을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은 100여 호가 되나마나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마을과 70리 되는 곳에 흑룡강에서 세 번째로 큰 향양산 저수지가 있어 그 물을 받았으며 벼농사를 지었는데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가뭄 걱정 없이 물을 흔하게 쓰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게다가 토지가 많고 사질 땅이어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쌀맛 또한 현에서도 으뜸이라 시장에 가서도 우리 마을 쌀은 다른 마을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도 불티나게 팔렸다. 깨끗하고 맑은 저수지 물이 마을 가운데로 흘러지나 여름이면 강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방치 소리가 그칠 수 없었고 미역 감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다. 강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 우리 개구쟁이들은 하학 중에 울리기 바쁘게 숙제는 뒷전으로 하고 강가에 나가 미역을 감았는데 그때마다 손바닥만한 붕어가 발에 밟혀 꿈틀거렸고 풀이 우거진 곳에 손을 넣어 더듬으면 발동만한 잉어와 붕어, 메기가 욱실거렸다. 한참을 잡으면 버들까지 한 게임을 잡을 수 있었는데 날마다 밥상에 생선 반찬이 올라오르는 것은 물론 말리웠다가 겨울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또 생선을 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농장 시장에 갖고 가 팔아서 생활비에 많이 보태기도 했다. 내 고향은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인심과 인정이 넘쳐나서 링근에 살기 좋은 동네라 소문이나 원래 한 개 소대였던 마을이 네 개 생산대로 불어났고 학생 수가 150명이 넘어 마을에 고중학년까지 있었다. 그 후 개혁개방과 더불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향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연해 도시와 외국 진출 행렬에 떨쳐나섰고 고향은 급기야 160여 호의 900여 명의 인구가 마치 쌀물 빠지듯 빠져나가면서 마을에는 50여 호의 100여 명 인구도 채 남지 못했다. 마을은 졸지에 주인 없는 빈집들이 구석구석 옹성거리고 앉아 지나가는 길손을 흘겨보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빗겨 있었다. 마을은 점점 한적해졌고 혹시나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이 잠잘 자리가 없어 이웃 농장 료관을 찾을 정도로 한여름 밤에도 마음이 쌀쌀하고 허허로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고향 마을에는 외국 붐에 휘말려 들지 않고 고향에 남아 고향을 지키고 고향 마을을 건설하려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명촌의 간판을 내세워 현과 감옥사시, 성을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200만 원의 자금을 끌어와 마을 건설에 앞장섰다. 숲과 불이 우거지고 먼지가 불썩이며 비만 오면 마을길이 진흙으로 묵사발이 되어 여자 없이 살아도 장어 없이 못 산다던 마을길을 모두 세멘트길로 포장하고 길 양옆에는 모두 가로수를 일매지게 심어서 마을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길마다 가로등을 설치해 밤길을 다니기 편해졌다. 그리고 잡초로 우거진 1헥타르 되는 학교 운동장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고 사과나무, 오얏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수양보들, 은행나무를 다양하게 심었으며 여러가지 운동기구와 4개의 정자의 벤치까지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2010년에는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몽땅 허물고 그 자리에 84가구가 살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 2동과 5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짜리 아파트 2동을 건축해 100여 호가 안락하게 살고 있다. 200여 평의 로인정에는 매일 1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취향에 따라 장기, 탁구, 화투, 노래와 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후의 삶을 다채롭게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날 고향을 떠나 연해 도시로 외국으로 돈 벌러 날아갔던 철새들이 돈을 벌어와 고향 마을에 도시 아파트 못지않게 장식해놓고 살고 있고 보금자리가 포근하니 타지방 농호 10호가 철새처럼 날아와 아파트를 사고 포근한 자기들의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강산이 두 번 변한다.

지나고도 남을 25년 만에 몰라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한 고향의 모습을 보니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타향에서 살면서 마음속으로만 고향을 담아두고 그리며 살았지 언제 한번 고향의 발전과 건설에 관심과 눈길을 돌리고 자그마한 도움과 힘을 실어주지 못한 린색한 자신이 못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몸을 숨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침 나처럼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은 친구들 20여 명도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모아 마을 건설에 쓰라고 기부했다. 그렇다. 고향은 영원한...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철 류허원의 작은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그 꿈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이어서 활락적인 가요입니다. 뒤결사 작사 김봉어 작곡의 장고야 올려라.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너와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피워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마음 따뜻한 보금자리,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어연 작사 정근포 작곡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약동적이면서도 활기찬 정서의 가요 준비했는데요. 유용호 작사, 황기욱 작곡의 천리병강 천리노래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두남 작사, 리룡순 작곡의 나의 행복. 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다움이 묻어있는 추억의 어설길, 걷고 싶은 내 고향 어설길이죠. 어릴 적 뛰놀던 어설길,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장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감사와 배려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연희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비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종다리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감사하는 토끼 루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토끼 루루가 살았어요. 엄마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루루에게 만들어주고 친구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나눠주며 종달새 친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줬지만 루루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며 그냥 받기만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세게 내려서 숲이 물에 잠겼어요. 루루의 집도 잠겨서 갈 곳도 없고 루루는

배도 고파서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젖어있는 루루를 안아주고 친구들은 마른 옷을 루루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종달새 친구들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높은 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때 루루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다음날 비가 그친 뒤 루루는 엄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으며 종달새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열매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루루는 매일 감사할 일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죠. 그렇게 루루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받기만 하는 것보다 서로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고마움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눈이 보이니까 세상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너무 오래 보지 말아야 해요. 20분 동안 시청한 뒤에는 멀리 있는 풀이나 나무를 20초 동안 쳐다보면서 눈을 쉬어줘야 합니다. 이를 20-20 교칙이라고 해요. 둘째, 책을 읽을 때는 눈과 책 사이에 30cm에서 40c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누워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눈이 마르지 않아요. 매일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을 감고 두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눈을 마사지해 주세요. 혹은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줘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눈이 항상 맑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인데요. 20분 동안 보면 20초 동안 멀리 있는 것을 쳐다보는 이 규칙을 뭐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사랑의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본 뒤 눈을 쉬게 하는 규칙은 바로 20-20 규칙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연희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연희예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학원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쉴 시간이 거의 없어요.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힘들어서 가끔 짜증이 나고 지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연희 친구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계속 공부만 해서 지쳤죠? 아이들은 적절한 휴식과 놀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연희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진솔한 기분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하루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모님께 부드럽게 부탁해보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쉬어야 다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아요.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연희 친구 힘내세요. 별연이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연놀이.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비밀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왜 나무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사실 나무에서 잎은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소중한 부분이지만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땅 속에 물도 얼어붙어서 수분을 빨아올리기 힘들어합니다. 만약 잎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많은 수분이 잎을 통해서 모두 날아가 버려 나무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잎의 영양 공급을 끊고 잎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끼며 추운 겨울을 힘껏 버텨내는 거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낙엽들은 썩으면서 흙에 좋은 양분이 돼 다음 해 봄에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자연이 가진 신기한 원리랍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이제 겨울이 되면 주변 나뭇잎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가급 통증 전문가 조정국 선생의 특별 요청에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원장님하고 같이 환자들을 진찰해 드립니다.
0: 네.
1: 이 조정국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한은후웨이라는데 보기료법, 척추교정료법, 칼침에 조낙한 혈의주사료법 이러한 기술을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이런 기술을 말이죠. 도입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경주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 족근통, 풍습성 관절염, 뉴머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환자분들이 늘상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저리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조정국 선생이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경근

0: 친구료법을 말전에 잘 사용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경금개통이나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하게 들어 못 보겠는데 조약에는 인체의 내부하고 근육의 근막 이러한 조직을 말전에 연계시켜주는 이런 개통입니다. 이 경금신구료법이라 할 때는 말이죠. 이 계통에 있는 말이죠. 특정된 혈의에 따라서 작을 줍니다. 이 특정된 혈이라 하게 되면 오수혈이라든가 원혈, 락혈, 극혈, 하합혈, 수혈, 모혈, 팔회혈, 팔매교회혈, 교회혈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 이 혈이라 할 때는 장부하고 경락기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이런 말이죠. 특수한 말이죠. 부입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말초가 비교적 밀집됐거나 비교적 굵은 말이죠. 신경섬유가 말이죠. 지나가는 이러한 말이죠. 곳입니다. 이런 곳에다 자극을 줌으로써 제때에 말이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기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음양을 평형시켜줌으로써 말이죠. 치료 효과를 말이죠. 독특히 나타냅니다. 이 경근진구료법을 우리 말이죠. 림상에서 관찰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조작하기 비교적 편리합니다. 간편하단 말입니다. 아울러 말이죠. 치료 효과가 현저하고 또한 말이죠. 부작용이 적은 이러한 말이죠. 우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골관절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하늘로의 구두정성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말로 말하게 되면 골질증식에 혹시 우리 환자분들 속에서 한국에라 갔다 온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란 말 들어봤습니까?
1: 네, 들어봤죠.
0: 그 뜻입니다. 골질증식에 일명도 퇴행성 관절염의 일종에 속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40세 내지 70세 사이의 분들이 말이죠. 이 골질증식 현상이 많은데 당연히 연령하고 성별, 직업, 생활습관 이러한 말에 인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질증식이 말이죠.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 표현이 있는가? 그 골질 증식이 생긴 말이죠. 그 부위에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말이죠. 요추에 말이죠. 골질 증식이 왔다 하게 되면 허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나고.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한다면 꿋꿋해 난다. 뻣뻣해 난다. 그러면 활동 저하를 받습니다. 허리에 말이죠. 골질증식이 생기면 허리를 쓰기 바쁘단 말입니다.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종창 현상이. 이러므로서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혈관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자극을 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의 증상 표현이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비된다. 절에 난다. 냉해진다. 쓰기 바쁘다. 무력하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우리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관절이 변형이 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눈에 확 띄게 말이죠. 지형으로 발전합니다. 예, 지형.

0: 비중이 이름으로서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이죠. 생활 질량이 현저히 말이죠. 떨어집니다. 통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활동을 할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 때, 이 통증이가 더 명약해집니다. 특히, 요추에 말이죠. 골절 증식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더 명확합니다. 조금 휴식하게 되면 이 증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 말이죠. 골절 증상이 증식이 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승계를 오르내리거나 활동이 다 말이죠. 저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쪼그리고 앉거나 앉았다 서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요추에 말이죠. 골절 증식이 왔을 때는 말이죠. 오래 앉았다가 말이죠. 일어나기 아주 바빠합니다. 허리가 꿋꿋해지고 아파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마비되고 저리고 냉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원장님 보이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2: 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보이던 게 좀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예.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예. 저는 예, 오랜 이 고집이 경추로 인해서 많은 저기 너무 뭐 허리 아프고 그리고 이거 뭐니까 미스겁고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0: 와, 심하구만요.
3: 네, 그리고 이 두 손을 뻗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0: 아, 심하구만.
3: 예, 이래가지고, 예, 저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아보고 이래, 그냥 낫지 않고 있다가, 이 기태중이 진료관에 이 방송 광고를 듣고 있다니까.
0: 예.
3: 강철수 선생님을 며칠 전에 찾아가서 한번 되었습니다.
0: 예, 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침도 맞고, 약도 가져다, 다려 먹고 이러니까, 아유, 엄청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금.
0: 예, 예, 예.
3: 네, 예, 네. 예. 예. 치료하던 바에 그냥 뭐 잘 하려고 오늘 또 한 번 더 가서 배우려고 이렇게 전화를 한 길입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예, 다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는 예. 다리 이렇게 아픈데 주약에 무릎이 사발때 많이 불어나면 이렇게 부수매설이 머리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막 때리치고 재고 걸는데 길태병원에 그 원장 선생님 가보니까 무릎이 물이 찼다 합니다.
0: 예예예. 예,
4: 예. 예, 그래 물이 찼다 해서 주사기를 들어 무릎 빼고 침도 맞고 중약도 쓰고 하는데 두 번 갔다 온 게 효과 많이 이 부승이 많이 내렸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 조금 더 치료하다고 가다 그랍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되었습니다.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예.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요즘에 허리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예, 예,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엄청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다리가 이제 저리고 해서 예, 오늘 그 길태에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보이려고 예약 부탁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 주시죠.
0: 또 경관절에 말이죠. 예. 증시 현상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말이죠. 예. 어깨를 말이죠. 놀리기 바쁘고 예? 예, 특히 말이죠. 예? 팔을 들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생활 질량이 현저히 말이죠. 내려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태중일 원에다서 전화 문의하려 합니다.
0: 예.
6: 원장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예, 저는 다리, 허리 이래 아프고 저리 납니다. 그래서 수차례 치료해서 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6: 그래서 지금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6: 예, 감사합니다.
0: 됩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7: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째 뒤 앞뒤 꼬리는 영 무겁고 그다음에 술을 먹은 것처럼 항상 허리멍텅한 게 너무 별났습니다.
0: 예예.
7: 그러고 양쪽 눈짝이 자꾸 눈 낮에 살 땡기는 것 같은 게 영 그 별나서 저 원장 선생님은 보일러 오게 된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7: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떤 분들은 또, 예,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하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손가락 관절에 또 말이죠. 예, 증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주먹을 쥐기 바쁘고, 예, 물건은 말이죠. 아, 쥐기 바쁘고, 예, 무력해지고, 예,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족근통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족근에 말죠. 예, 증시 현상이 생깁니다. 예, 하늘로의 구출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1: 네, 네.
0: 예, 상당히 아픕니다. 네. 예, 길을 걸을 때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예, 어떤 분들은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물어보겠죠. 어째서 우리 인체에 이런 말죠 증시 현상이 생기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이 냉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체의 말이죠. 골격 조직이가, 예, 냄새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 자연이 말이죠. 노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퇴화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학에서는, 예, 골질 증식 같아서 증식성 관절염, 예, 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아,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8: 예, 저는 예, 그, 머리 자꾸 아프고, 예, 이만해서 머리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8: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머리 심란데.
0: 예.
8: 그래서 지금 등통한 곳에 아픈 것을 한번 먹고 다니고 있고 이랬는데.
0: 예.
8: 시간이 가니까 모두 막 위 쓰리고, 밥도 막 못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하고 넣으시는 게 옳겠다고 소리. 그래도 이 박윤덕 주임 이사에 중요하고 썼습니다.
0: 예, 예, 예.
8: 예. 김계 선생님은 어찌 그, 침략도 잘 하시고,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이 증상도 또 빈비도 있고 이 혈압도 높고 이 증상들을 너무 자주 전해주셔서 예, 우선 세하고 우선 세 번 채웠습니다.
0: 예예.
8: 이렇게 두 번 채웠을 때까지는 별로 잘 안 하게 된 게 세 번 채까지는 많은 효과 이런 잘 봅니다. 주는 질량도 많이 써가지고 예, 결국 좀 통통 우선 운영도 됩니다.
0: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8: 예. 예. 잠도 잘하고.
0: 예.
8: 그래서 효과 있을 때 지금 어머니 와서 또 하고 이번 책도 쓰자고 그런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박윤덕 주임 이사를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그 팔이, 머리, 이렇게, 시끌라 하면은 좀, 팔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0: 예.
9: 팔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영희 주임한테 친구 치료를 며칠 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9: 그래서는, 오늘 또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9: 예,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이 경추가 아파가지고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한 개를

0: 여성 그 치무 맞고 얘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서래 얘 지금 막 이 다리 저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냥 어디나 다 아예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 얘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관계를 좀 더 치무 맞으라고 예약하자 그랬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저 오늘 마중동 선생님 좀 예약하기쇼.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아, 전번에 예, 우리 집에 아바의 권파치 써니 영 나쁜다. 그래서 예, 그 선생님한테 가서 예, 한 달 약 썼는데 야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섭냐고 또 가실라 가려고 그래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됐습니다. 예. 연기.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전번에 그 박선생 그 주임한테서 그 첨약도 쓰고 댄디도 맞고 맥이 너무 없고 밤맛이 뭐냐 없어서
1: 예.
4: 그래서 한 게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박창호 선생을 보였습니까?
4: 예예예.
1: 예,
4: 예.
1: 예, 예.
4: 예, 그래서 한번 약 더 쓰자고
1: 예.
4: 예약을 했어요.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골질 증시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아까도 교대를 드렸지만, 냄새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삐조지기가, 로아 현상이 생김으로써, 이런 말죠. 병증이 오게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어느 게 어느 게인가?
2: 네, 말씀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6: 예, 예. 전화 맞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6: 어느 게인지 몰라 그랬네.
1: 예, 듣고 아, 있습니다.
6: 예. 예, 저는 저기 박인덕 주인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아, 치료받습니까?
6: 제가 혈압이 210 막 이렇게 올라가서 박 주인이 저기 약을 쓰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안정되고 어제는 혈압이 그치 아이 먹은 지 한 두 달 됐는데 계속 혈압이 정상이 돼서 내 저기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연길에서 좋은 병원 뭐 좋은 의사한테 다 다녀도 효과 없다 해서 내 근데 한번 가보라 했더니 가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윤덕 주임한테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6: 네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또 예, 환자분들이 예, 직업 상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 골질 증시가 예.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예, 에, 물건을 말죠, 예, 나르는 분들, 예, 빵인 공조자, 예, 그리고, 예, 쭈그리고 앉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 예, 허리를 구부리고, 예, 앉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이죠, 예, 관절이가 퇴화되는 현상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 냉랭이 말이죠, 지내마는 거는 아닌데 일찍이 말이죠. 이 골칠증시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데 활막염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2: 네.
1: 관절낭에 있는 말이죠. 안에 있는 이런 말이죠. 층인데 활막이란다 할 때는 우리 인체에서의 활약을 말이죠. 제조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말이죠. 功능이 있습니다. 이 활막을 놓고 보게 되면 생리해부에서 말이죠. 힘줄이라든가 인대를 말이죠. 에둘러 쌓는데 저약에는 말이죠.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툰스라 합니다. 던시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활막에 무균성 염증이 오게 되는데 이러게 되면 말이죠. 이 적약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내 연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무릎 관절에 말이죠. 물이 찬다. 이런 말씀합니다. 적약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합니다. 정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말이죠. 널리기 바쁩니다. 특히 말이죠. 무릎 관절에 이런 말이죠. 활막염이 오게 되면 무릎을 말이죠. 구부리고 패고 이 길을 걷고 하는 게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2: 네.
1: 이 활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비교적 경한데 심할 때에는 아예 말이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중약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늘의 조약에는 말이죠. 우리가 특별 요청하는 말이죠. 주전국 선생 통증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당연히 환자를 본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도대체 견주염인가, 퇴행성 관절염인가, 활막염인가, 골치증식인가, 진단을 한 다음에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은 경근신구요법을 사용하겠는가, 혈위주사료법을 사용하겠는가, 혹은 칼침을 쓰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결정해 드립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구라 하는데 선천지번은 신장이가 뼈를 주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7: 저는 그 위가 아파가지고 장도도 터치한 채 해서 그 기리태 중의병원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번 치료했는데 위 쓰리고 막 이렇게 아프던 게 좀 나사졌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고. 그런데 두 번 치료하니까 나이 그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쓰린 증상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위가 탁 아린 데다가 또 설사도 나가고 장도도 아니고 다 말입니다. 그런 게 기본상 좋아져가지고 오늘 좀 더 건강히 하려고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7: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우리 골관절 교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조근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조근통을 보게 되면, 하늘로의 구츠라 하는데, 역시 말이죠. 골질 증시 현상입니다. 근골이 결절 주위에 말이죠. 연조직이 있는데,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상이 오게 되면 말이죠. 이 발 뒤꿈치에 접근에 말이죠. 통증이 오고 심할 때에는 말이죠. 서거 있거나 길을 걷거나 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곤란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약의 골관절교통의 질병에서 골질 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선주구라고 평소에 선천지변의 신장을 자양해야 말이죠. 이런 골치증식 현상을 미연에 말이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0: 예약 전화는 2761-5000번, 2761-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8일 연결해서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양로 봉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성신을 깊이 학습관찰하고 연변의 지역 특점,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를 입각해 다원화, 고품질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량질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연변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강 양생 복지, 양로 승지로 힘써 조성함으로써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와서 질 높은 생활을 누리고 행복한 만년을 즐기도록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길시 천일경심 양로원을 찾아 회복구역 활동실에 들어가 입주규모, 비용구성, 일상운영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양로원에서 지능감호설비를 보급한 방법을 긍정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혜화 봉사 수준을 1층 제고하고 지능 설비가 돌봄에서 보조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조기 경보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리고 가족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현장에서 소방시설 배치, 대피통로 설치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돈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 삽입형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은 주간 돌봄, 식사 및 목욕 방조, 회복 간호 등을 일체화한 건강 양생 결합형 양로봉사 중심입니다. 호가복은 중심의 각 구역에 들어가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사 영양 배합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봉사 중심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 모식을 취하고 전문기구를 도입해 일상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장화, 전문화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주간 위탁관리, 단기 위탁 양로, 회복 물리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에서 의료 간호협조, 가사 청소, 만성질병 방문 관리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관할구역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로하고 편리하게 양로하며 질 높은 양로 봉사를 누리려는 현실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경영 모식 발전을 탐색하고 부대 시설을 1층 완산하며 돌봄 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 특색이 짙은 건강 양생 특색 체험 대상을 더 많이 내놓아 더욱 많은 외지로인들이 피서 객거 양로를 위해 찾아오도록 끌어야 합니다. 연계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이미 주체 공사 건설을 완수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상세히

0: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하에 내부 장식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들어주고 량질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하며 양로 플러스 의료, 양로 플러스 문화관광 등 새 경영 모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심신 특점에 알맞은 건강 양생 제품과 레저 대상을 더 많이 개발해 단일 양로에서 의료 양로 융합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연변 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일 배치 등 전망 회보를 참잡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건설은 우리주 양로봉사 체계를 일층 완성하고 양로봉사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렬 추진 방식을 취해 전 단계 요건 처리를 다그치고 막힌 부분을 제때 해결하며 사회자본 유치 강도를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보건도 연변사회복리원 제3부는 연길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주거환경, 식사조건,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침상공급, 인원입주, 일상돌봄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곤란인원은 처지가 특수하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세심히 돌보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일상 돌봄, 음식 기거, 건강 관리 보호 등 봉사를 세분화 완산하며 안심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화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특별 곤란 인원들이 모두 타당하게 안치되고 정성껏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는 천문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대사이자 제도 우세를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구현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양로 걱정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국가 동질감을 부단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에 살기 좋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인구 집결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연변에서의 편안한 노후생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지의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하며 봉사지를 제고하고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의 융합발전을 추동해 객거 건강양생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장성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지지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신청 방향과 신청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돌파구와 창력점을 정확히 찾아 일련의 중대 대상을 연구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면서 선두 문화관광 건강양생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자주 연결하고 연변의 지역 위치, 자원, 정책 등면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추천해 일련의 전략 투자자를 다그쳐 유치함으로써 객거 건강양생산업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소비 정경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피서, 삼림, 온천, 중약, 민속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 의료기구, 변경, 촌툰 등이 양로기구와 연동하도록 주동하고 피서 건강양생, 중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일련의 제품을 개발해 객거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중점 고객 원천지를 정확히 겨냥하고 현지 로인 관련 사회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며 삼림 건강양생, 민속 완행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노인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며 연변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끌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7일 조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체 확대회의 및 홍수방지 사업회의가 수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안전생산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종특대사고 발생을 견결히 경계 억제하고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대국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주응급관리국, 기상국, 수리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에서 부문직책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사업회보를 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홍수방지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각 현시에서는 고층 주택 건축물 소방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문제와 우환에 대해 일일이 정돈 시정 방안을 제정하며 정돈 시정 시한과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 대중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동자전거 전선 무단연결 충전 문제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재발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가스 주입, 운송, 저장, 사용 전사슬 책임을 다지고 매 고리마다 지켜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 위험화학품, 꽃불 폭죽, 도로교통, 건축시공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분야 안전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교정위반 지휘, 교정위반 작업, 노동규율 위반 등 행위를 깊이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는 데 입각해 홍수방지 조동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일선에 심입해 관건 고리를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대피 책임 분공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실시해 매 한 명 대피 책임자 담당량이 실전 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산홍수 중점촌, 강기슭 저지대촌, 양로복지기구, 물 관련 풍경구에서는 빠짐없이 홍수방지 대피 훈련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복귀해 모든 간부와 대숭이 전체 절차에 익숙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보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신 테스트를 해 위성 전화 보관, 사용 인원이 설비 조작 절차를 능숙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조, 홍수방지 책임장부, 10가구 연합방어 명세, 특수인원 1대1 방조장부를 전면 갱신하고 대피 임무를 과학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내 매개 급별이 부동한 정황에서 자신의 직책과 대응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물자장비 부족점을 보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달, 운송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소경량, 호복군, 문금철,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안전생산위원회,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 관련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의 건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12월 3일 중공 만주성민은 동만 당, 단 및 유격대 내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만 당, 단, 특위 및 유격대에 왕청, 연길, 훈춘, 활용 4개 현의 현유 유격대를 토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를 건립할 임무를 제기하고 인민혁명군을 동만 지역 반일 무장 중 유일한 영도령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34년 3월 하순 중공 동만 특위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형에서 특위와 각 현 유격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독립사를 정식 건립하고 항일 투쟁 강령을 채택했으며 4개 현 유격대를 4개 탄으로 개편했습니다. 후에 독립탄을 증설해 전사 병력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대는 건립된 후 일본군과 괴뢰군의 포위 토벌에 직면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지에서 전전하며 유격전을 벌이고 여러 항일연대과 연합해 유격구역을 확장했습니다. 193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만 항일 무장은 도합 100여 차 출격했는데 그중 독립사가 50여 차 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일본군, 괴뢰군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제2군 독립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무장 반일 통일 전선의 건립을 주동하고 안도와 왕청 변계 여러 곳에 새 유격구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미술 서예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문예 역량을 모아 붓과 카메라로 백년 역정을 찬양하고 변강지능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미술가협회, 서예가협회, 촬영가협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미술관, 연변노동자문화궁, 령정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강국 부흥에 내가 있으리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주를 대상으로 미술, 서예, 촬영작품 629점을 공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307점 작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작품은 연변 홍색 옥토에 립박해 동북 항일연군의 홍색 기억을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변경 발전, 조선족 민속문화 등 소재에 초점을 맞췄으며 붓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카메라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순회 전시도 펼쳐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촌, 비암산 등 중점 풍경구에 우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량질 문예 자원을 기층에 전달하고 문예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주당이 로 간부국에서 조직하고 전주 각급 로 간부대학에서 적극 참여한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이 근일 전주 각 현시에서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로인 문예 룡량으로 문화관광산업 융합발전에 기여해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짙은 민속문화 운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계열 활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붉은 7월 홍색 교양 주제와 여름철 문화관광 소비 성수기에 맞춰 무대를 연길서역, 연길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등 인기 관광지와 도시 지표로 확장했습니다. 활동은 주 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 문예단체 및 퇴직 문예골간들로 공연팀을 구성했으며 전주 인기관광지와 도시지표에서 공연을 펼쳐 홍색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체험 플러스 민족단결 플러스 로인 공연의 몰입형 공연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로인대학학원 원평입니다.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훈춘은 물론 연변주 문화관광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광서 관광객 가옥화 장몽문입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조선족 인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서 남영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움 문화관광의 은발에 힘기어 공연 활동은 7월 30일까지 지속되며 전주에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조당이 로 간부국 부국장 지준입니다. 활동은 광범한 로동지들의 변함없는 당사랑 정감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만년에도 배우고 즐기며 기여하는 로인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문예 공연과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이번 활동은 대중 정신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규정 위반, 금지 농약 사용, 불법 첨가물 사용 등 식용 농축산물 품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1층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근일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대중이 제보하는 단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전화는 260216번입니다.
1: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변주 334 국도 룡동도로 계산툰 성관시작점 구간, 신건 송강진 북출구 구간, 관경대 삼도림산 작업소 구간과 삼형사 성도 송로도로 송강 이도백화 구간에서 로면 질제고 공

공사가 진행돼 도로 전면이 봉쇄됩니다. 공사기간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겠고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현 단계의 사과배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영길시 삼도 만진 동구촌에서는 동북인민 혁명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라는 이 독특한 홍색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색교양 및 연수, 홍색견학 등 관련 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교양 플러스 향촌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동북 항일령군 제2군 독립사 창립지, 항일령군 미령 등 홍색 유적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항일령군 역사 전시 관람, 항일령군 행군로 체험, 항일령군 전사들이 식사 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몰입형 홍색 교양 기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 천만의 항일령군 홍색 문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촌에서는 홍색 관광의 매력과 감동을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관 학교 등에서 홍색 선전 강령원을 선발하고 양성해 삼도 만진 항일 유격 근거지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에서는 이 홍색 문화를 적극 전승하면서 산업 발전에도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당지 기호 특점과 자원 우세 이거해 모기버섯 양식 등 특산물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전 령정시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룡정시 계산톤진에서 여름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 초빙회를 열고 농촌 노동력과 초빙단위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름철 농한기를 충분히 이용해 농촌 노동력이 취업난 문제를 완화하여 우리 촌민들이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 위해 전개된 이번 전문 초빙회는 다양한 일터 정보를 촌민들이 집 앞까지 배달해줬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초빙회에는 모두 21개 우수한 기업이 참가해 제조업, 가공업, 료식업 등 여러 업종의 농촌 노동력에 적합한 61개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자급장 노동자 전공 농기계 조작원 민속식품종사인은 화물차 운전수

기업에서 제공한 일터는 항력 요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터는 무료 기능 양성 숙박과 식사 제공, 농번기 휴가 신청 가능 등 농촌 노동력에 딱 맞는 복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집 앞에서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영등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련 사업일권은 향후 향진전문초빙회, 장터초빙회, 일터정보를 촌마다에 배달, 집 앞에서의 기술 양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농한계의 관건적인 시점을 잘 활용해 더욱 많은 농촌 노동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화룡시에서는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 서서히 합류하면서 리마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연변대학 산업유한회사입니다. 연변대학 산업에서는 인삼 재배 시범기제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성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의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 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산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대양 산업에서는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질을 핵심으로 하고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군집을 단기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 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네,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산업을 발전시켜 부민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도문시 수남촌에 적착한 연변 림천 흑과식품유한회사에서는 흑과제품 아로니아 제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시종식품안전 최우선, 봉사 최우선, 고객만족, 성실신용 근본의 경영리념을 견지하고 무첨과 고품질의 생산존 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매년 연변 현지의 우수한 품질의 흙과 생과를 약 1000톤 수매해 전문 냉장 창고에 항원으로 저장하고 있고 연간 3g 포장용 흙과 과일차 1000만 봉지 30ml 포장용 흙과 원액 1200만 봉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식물 음료, 흙과주, 기능성 식수, 포장 식수 등 계열 제품을 규모화 생산하며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전역 판매 모식을 통해 연변 본토의 량질 흙과 제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훈춘시에서 농촌도로 수복 복구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이번 농촌도로 수해 복구 공사는 교통기반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들이 출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총 투자액은 2,446만 원이고 로선이 총 길이는 22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공사는 훈춘시 주변의 밀강향, 영안진, 반석 진, 양포 만족향, 경신진 등 5대 향진을 망라합니다. 현재 훈춘시 영안진에는 농촌도로 수해복구 일기 공사는 공사량이 40%를 완성했고 7월 말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안도현의 민생공사인 승문진 북산천 버스 정류

요소 건설이 질서 있게 추진돼서 우리 천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북산촌 천민들이 출행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 데 대비해 송문진에서는 주동적으로 안도현 교통운수국과 소통해 안도무학 대중교통선로의 운행 재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회복된 버스 선로와 이 참신한 정류소 외에도 전력망 개조, 기계 경장로 보수, 수로 수리, 장애인 무장애 개조가 계속 완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성문진은 우리 대중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이어 30가지 민생조치를 착지해 실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대상은 향촌의 행복한 바탕색을 빛내면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향촌의 화폭이 일상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심는 일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는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이 시기의 과원 관리는 올가을 과일 바구니의 무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명년 수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올해 사과배의 자람새가 곧 명년의 생산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시고 현 단계 사과배 과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소장님, 우선 올해 우리 이 기후 조건에서 그 우리주 사과배 전반 자람새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1: 예, 그 올해는 그 개학기부터 기온이 낮고 흐린 날씨가 많으면서
0: 네.
1: 그 개학기도 길고
0: 네.
1: 그 착과도 좀 예년 비하면 좀 덜 됐습니다.
0: 네.
1: 그래 지금까지 보면 그 작과를 났다 보니까나 저가 작업이 끝나 거의 다 끝나갔고
0: 네.
1: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에는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다 보니까나 지금 이 비 오는 기

0: 수요가 네.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많은 농가에서 백해 때문에 걱정 많이 그렇죠. 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 예방 퇴치부터 근심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착과율이 낮다. 그만큼 우리 과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적게 뜯어내니까요. 아마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데는 또 유리한 조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반적인 그 착과를 낮다 보니까 네. 그 단계 그 과실이 크기는 네. 못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네. 좀 네. 낮다고 할 수도 있고.
1: 네.
0: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그 적과 작업이.
1: 그렇죠.
0: 많이 줄었습니다.
1: 맞죠. 네. 예.
0: 그 보통 한 과총에 세 개, 네 개 달렸는데 올해는 한 개, 두 개짜리가 많다 보니까. 아.
1: 그렇네요.
0: 적과 작업이 빨리 끝났습니다.
1: 그렇네요. 적과 작업도 빠르고 과일도 크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과배 생산에서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정황에서 병충해 발생 정황 어떠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중점적으로 예방 퇴치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0: 그러니까 올해 그 개화기 때도 비가 내렸고 또 중시로 많이 돌렸습니다.
1: 네.
0: 저희도 많이 강조해갖고
1: 네.
0: 그리고 그 후에 감은 저 비가 내린다해도 그 내린 시간이 길지 않고
1: 네.
0: 내린 다음에는 금방 그 좀 감은 현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병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비가 좀 강우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나. 지금 그 걱정이 되는데
1: 네.
0: 지금 어떤 부분 저 지역에서는 네. 농약제도 살포한데는 거의 발생이 안 됐습니다.
1: 아 그런데
0: 근데 혹시 그 좀 그나 그 농사를 경험하면서 한 분들은
1: 그렇죠.
0: 그때 살포하지 못해 갖고
1: 네.
0: 피해가 그 발생했다고 전화 와서. 저희들도 그 처방해줘 갖고
1: 네.
0: 지료는 다 됐습니다. 거기
1: 네.
0: 가보니까.
1: 네. 일손이 딸리는 농가들에서 미처 조치를 대지 못하다 보니 다행히 그래도 처방을 내준 덕에 치료는 되고 있다. 참 좋은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방 퇴치들이 따라서야 합니까 지금?
0: 지금 최근에 와서 집에가 네. 적과 끝났고
1: 네.
0: 또 지금 그 어떤 기온도 높아진 이 시기고
1: 네.
0: 또 그리고 또 지금 비 강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약재 방지하기도 어렵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너무 그 비가 오다 보니까 비탈밭은 기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 여기서 10월 좌우로에서 한 번씩 살포하는데
1: 네.
0: 이 시간이 장악 바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저 면적이 작은 농가에서는 뭐
1: 네.
0: 괜찮은데
1: 네.
0: 면적이 좀 큰 농가에서는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나 그
1: 그렇죠.
0: 살포하고는 또 4시간 전에 비 오면 다쳐야 되니까
1: 효과
0: 또
1: 없죠.
0: 예, 네. 효과를 걱정 때문에 제때 못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도 저 어제도 그 한번 가서 얘기도 했는데
1: 네.
0: 안 되면
1: 네.
0: 그 드론이라서
1: 네.
0: 사용해서
1: 네네네 네.
0: 그래갖고 이 꼭 그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1: 네.
0: 이렇게 하고
1: 네.
0: 그것도 방제할 때는 꼭 그 두 가지 그 흑성병 방제하는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보제 살포 저 치료제
1: 네.
0: 혹은 또 치료제라 해도 그 그나 그 살균한 그 과정이 다른 걸
1: 네.
0: 이 두 가지를 합해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꼭 그 본인 좀 알고
1: 네.
0: 하나는 또 그 농가 상점에 가서도 그냥 그분들과 교류해 갖고
1: 네.
0: 꼭 이 두 가지 기작이 다른 걸 혼용하면 아마 그 문제 없을 겁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병해뿐만 아니라 충해 예방에도 홀시할 수 없을 텐데요. 올해 어떤 충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의 주요 그 해충 보면
1: 네.
0: 그 제일 많은 것이 배나미하고 전박잉해
1: 네.
0: 그리고 그 과실 속으로 그 파들과 먹는 그 심축성 비해 위주인데
1: 네.
0: 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그 다행히 있잖아요. 네. 해충의 피해는 적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비가 자꾸 오다 보면
1: 네.
0: 그 해충들 깐 아래가 묻지마 자꾸 쉽게 내려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후에 온도가 이제 지금 급상승할 시기잖아요.
1: 올해 네.
0: 7월 달 들어서면서
1: 네.
0: 이럴 때 문제는 이게 있거나 그 도나꾼 농민들이 제초제 뿌립니다.
1: 네.
0: 제초제 뿌리면 원래 풀 속에 있던 그 응애 같은 것들이
1: 벌레들이요.
0: 네. 순식간에 네. 나무에 올라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지금 비 와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비가 먹고
1: 네.
0: 겨울 날씨가 추적될 때면
1: 네.
0: 전박이 응애하고
1: 네.
0: 이 배나무 이가 피해가 확 퍼질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살초제를 치면서 그 이 중해 예방 퇴치에 필요한 약을 치면 어떨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 살초제 치고
1: 네.
0: 치마를 한 그 그 방제 시기에 맞춰서 한 일주일 좌우에서는 꼭
1: 약을
0: 응애약 쳐야 됩니다.
1: 네.
0: 응애는 이게 또 이 응애가 무슨 게 특점이냐면.
1: 네, 네.
0: 이번에 쓴 약에 대한 그 내성이 대단히 강한
1: 항약성이
0: 두 번째 요적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꼭 좀 그 응애약은 봄마다 네. 기사하게 다른 걸 바꿨어요.
1: 네. 네. 이번에 이 약 쓰면 다음번에는 이쪽 약.
0: 네.
1: 네. 그러면 그렇죠. 요정에 따라 두 번 네. 정도는 치는 것이 좋겠죠?
0: 그러니까 한 세 번 쳐야 됩니다.
1: 세 번.
0: 예, 예.
1: 네.
0: 응애는.
1: 세 번. 응애는 네. 세 번 쳐야 되고 꼭 이 살초제를 치려는 농가들에서는 이 과수원에서는 꼭 응애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을 쳐서 우리 충해 예방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병충해 외에도 사과배 나무 세력을 튼튼하게 키워 내년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나무 세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라 하면은
1: 네.
0: 뭐 그 영향받는 요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냥 작가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1: 네.
0: 또 시비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 네.
0: 또 그냥 문제 너무 많아도 또 걱정되고
1: 네.
0: 예,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그 전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1: 네.
0: 하도 가물어 갖고 그 저장양분이 축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가 개하기부터 그렇고 다 이 착과도 잘 안 되고 수세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나
1: 네.
0: 올해 전반적으로 좀 그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봄부터 올해는 지수 비율을 좀 왕년보다
1: 네.
0: 20, 30% 더 줘라
1: 네.
0: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1: 네.
0: 그러니까나 지금 올해는 착과량 적게 됐고
1: 네.
0: 그래서 그 지금 적과도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1: 네.
0: 착과량은 뭐 걱정 안 되고.
1: 네.
0: 그 문제는 시비량입니다.
1: 네.
0: 시비량도 올해 그 봄에
1: 네.
0: 질소 비료를 왕년보다
1: 네.
0: 20, 30% 도소라 해서
1: 네.
0: 지금 아직까지는 좀 세력 괜찮은데
1: 네.
0: 이후에는 진배가나 그 문제는 최근에 그 기후 때문에 우박이
1: 네.
0: 내린 과수원 좀 있습니다. 한 전주를 통계해 보면 한 100헥타 이상 정도 되거든요.
1: 오, 많네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연길 좀 한 50헥타, 군춘도 한 50헥타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그 한계 그 고란을 해갖고
1: 네.
0: 좀 피해를 받았는데
1: 네.
0: 이런 데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 네.
0: 잎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나 이런 과수원에는 그 오랜 정상적인 그 과실 수확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과수원에서는 꼭 두 번 정도는 그 포기하지 말고
1: 네.
0: 그 살균제를 쳐서
1: 아 살균제
0: 먼저 병 예방 해놓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염메시비 같은 걸 해갖고
1: 네.
0: 어쨌든 이 빨리 아물고
1: 네.
0: 그다음에 이 피가 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그냥 뭐 줄에 중 미량원 소에
1: 네.
0: 이런 걸 위주로 해갖고 좀 살펴줘갖고 그 저장 양분을 잘 되도록 해줘야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1: 네.
0: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착과 저촉과가 끝났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나무마다 관리하는 게 좀 다른데 그
1: 네.
0: 어떤 데서는 좀 많이 그 사과량 한 경우도 있고 네. 그 연기나 훈춘 네. 이런 데 또 다르고 네. 용종도 다르고 또 생산농가 그 농사하면서 하는 분들 다 다른데 네. 지금 제가 추천한 거는

0: 네. 한 나무당.
1: 네.
0: 한 100, 200근 잡을 때는, 그냥 그, 지금, 이미, 지금 빌어주긴 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연매 실배할 때,
1: 네.
0: 그 질소, 그, 아모늄.
1: 네. 네.
0: 이런 아모늄. 같은 것을 좀 한 2% 정도로, 0.2% 정도로.
1: 네.
0: 꼭 농약 살펴 때 봄마다 주고.
1: 아, 함께.
0: 예. 네네. 그리고 깨가나 그 질소 봉소를 좀 권장합니다.
1: 봉소.
0: 예, 봉소는 네. 이게 미량 원소지만은 그 착과가 꼭 연관되는 것은 네. 오랫동안 봉소를 좀 적게 써갖고 이런데.
1: 네.
0: 봉소는 그, 그냥 한 천금물이다가 한 방근?
1: 네.
0: 천금물이다 방근만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만 살, 그 섞어, 아까 농약 살팔 때.
1: 네.
0: 잘 녹습니다, 또.
1: 네, 네.
0: 예, 그다 넣어주면 비용도 절약하고 다음에 그 착과율도 보장할 수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있거나 그 한 나무에다 300근 이상.
1: 네.
0: 착과돼서는.
1: 네.
0: 꼭 좀 있거나 그 비료를 봄에 시용.
1: 네.
0: 안 했다면 좀 지금이라도 보충해 줄 것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왜냐면 지금 제가 저희들도 한 10년 동안 그 뭐 비료를 적게 시용해라 갖고
1: 네.
0: 그 많은 농가 안 한 농가들 많은데
1: 네.
0: 이 생산량이 적은 농가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300근 이상 그 착과한 나무에서는
1: 네.
0: 치말로게도 한 서근에서 5근 좌우로 네. 이량을 보정해 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여름철이면 과원의 이 사과나 아보배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여러모로 과일 크기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지 우리 자르기를 적당히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가지 자르기 중요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여름철에 그 여름 전정이라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올해 착과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
1: 네.
0: 도당지 나오는데 많은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주약이 어떤 수 나냐면 우리 겨울에 전정할 때
1: 네.
0: 그 절단 부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도당지 찌간 그 기부에서도 한 뭉치 올라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과배 특징이 그 닭발.
1: 네.
0: 닭발 이런 그 결과 당과지에서도 가지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1: 네.
0: 이때는 이걸 우리 보통 닭발 전지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 한 과총에 5~6개 되는데
1: 네.
0: 여기서 다 나오면 꽉 맵니다.
1: 네.
0: 이걸 제때 처리 안 하면
1: 네.
0: 여기에 가는 농약이 잘 살 투과 못 돼갖고
1: 네.
0: 여기서부터 이 좀 습도도 높고 음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배나무이
1: 네.
0: 이런 것이 많이 살포 저 발생하는데
1: 네.
0: 이것은 그 많으면 하나는 또 그 양분 분산도 되고
1: 네.
0: 병도 잘 발생하고
1: 네.
0: 이러니까 꼭 이런 가지는 이런 데서는 한두 개만 남기고
1: 네.
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그 도당지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우리 주간에서 도당지 할 때는 그 한 15cm 한 정도 하나씩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너무 어떤 데서 너무 과하게 없애는데
1: 네.
0: 없애면 무슨 나쁜 점이냐면
1: 네.
0: 햇빛이 받잖아요.
1: 네.
0: 여기 일조 그 정면은 덥고 이래 봤거나 여기 보통 그 오래된 가지다 보이지는 않지만 밑으로는 이게 다 그 병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10원 정도를 하나씩만 남겨서 하나는 그 수질 조절도 되고
1: 네.
0: 그 그늘도 작용하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나 그 이 정면이 되거나 그 온도 너무 높았고 그 대갖고
1: 네.
0: 병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당지는 그 15cm 정도 하나씩 남기고
1: 네.
0: 그냥 측지에서 그 측지나 이런 데 절단 부위에서 나타난 때는
1: 네.
0: 한 그 뭐든 가지가 비면 한두 개씩 남기고
1: 네.
0: 그리고 제일 전 강조할 것은 뭐냐면
1: 네.
0: 우리 보통 그 연장지.
1: 네.
0: 연장지에서 보통 절단했을 때 가지 두 개, 세 개 나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지금 할 때 꼭 하나씩만 남기기 바랍니다.
1: 아, 하나씩만.
0: 그러면 그 네. 연장지 세력도 높아지고.
1: 네.
0: 그, 그, 남겨둔 가지가.
1: 네.
0: 그만큼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다음에 가서

0: 우리 선택 전쟁할 때 선택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 전쟁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과수원 대부분이가 이 산비탈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6월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이제 장마철에도 들어서는데요. 이 장마철에 수토류실이 비가 많이 내리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막는 그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제가 그 계속 강조하는 것이
1: 네.
0: 우리 그 과수원이 비탈이다 보니까
1: 네.
0: 그 일단 비가 약간 과하게 내리면
1: 네.
0: 그 수토유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수토유실에서 되는 그 토양 그 표층을 긁어가다 보니까
1: 네.
0: 유기물만 아니고
1: 네.
0: 그 광물질도 손실 그렇게 많습니다. 간단히
1: 네.
0: 우리 비료 성분이 많이 실수됩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이것을 네. 제일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1: 네.
0: 풀 키우는 초생재배입니다.
1: 네.
0: 초생재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자연 초생을 하는데 그냥 어떤 밭에서나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자연 초생이고
1: 네.
0: 어떤 데서는 특징이 그 그냥 뭐 내가 질소 성분을 많이 높이겠다.
1: 네.
0: 뭐 혹시 또 내가 이 풀을 키워서 뭐 그 소나 이런 데 그 녹색 자원을 쓰겠다.
1: 네.
0: 이런 특정 저 풀을 키우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초장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땅이면 어떤 풀이 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대척박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화분과 그 풀이 많이 나고
1: 네.
0: 또 비료 우리 가보면 압니다. 그 비료 많은 데서는 그 과일
1: 예. 네.
0: 그러니까 특히 그 얼마 그게 이게 그 뭐냐 그 이게 돼지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런 풀도 많이 나는데
1: 네.
0: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땅이 한 100% 이래 갖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좀 마른 데는
1: 네.
0: 그 화분과 밀 같은 종류 이런 풀이 많이 나는데
1: 네.
0: 이 풀이 있잖아요.
1: 네.
0: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풀 자체가 녹색 식물다 보니까나
1: 네.
0: 이 광합성상의 물이 저 물질을 그 토양 속으로
1: 네.
0: 최소로 100분의 30 이상 뿌리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미생물이 그 땅 속에서
1: 네.
0: 뿌리 부근에서 위에서 내려온 그 광물질 저 그러니까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연 초장하게 되면 거기 땅에 맞는 풀이 자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 미생물이 여러 가지로
1: 네.
0: 또 그러니까 특정 작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생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부동한 시기에 따라서 부동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1: 네.
0: 또 분비하는 그 효소가 다르다 보니까
1: 네.
0: 우리 토양 속에 있는 그 미량 원소나 이런 것을 이용한 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과식 품질.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하면 풍미가 좋아진다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것이 확실히 알려집니다.
1: 네.
0: 그래 왜 지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풀 좀 키우기 어려워하는가 하니까
1: 네.
0: 하나는 그 재초하기 어려워하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하나 기계화가 잘 돼갖고
1: 그렇죠.
0: 예, 이 풀을 치는 기계가 잘 발달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 농가마다 그 트랙터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부착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자연 초생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그 풀을 심어서 우리 그 수토류실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금방
0: 그러니까 네. 풀을 키우게 되면 또 다른 점 뭐냐면
1: 네.
0: 지금 이렇게 비가 연속 오잖아요.
1: 그렇죠.
0: 일단 비만 멎으면 밭에 들어가 장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매우 큰 우점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지금 이제 위에서도 풀배는 저기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노동력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노동력 줄이는 기술이나 설비 어떤 것들이 지금 과수 생산에 도입되고 있습니까?
0: 우리 주 같은 경우는 옛날
1: 네.
0: 그 정부 영도들도 이 우리 과수원 건설할 때
1: 네.
0: 다 그 표준화
1: 네.
0: 기본화를 해갖고
1: 네.
0: 이 기간에 그 약 과원 설비를 그러니까 보급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냥 지금 제가 와서 여기 한 척 가면은 어려워했는데
1: 네.
0: 어떤 써보네.

0: 그러니까 어제도 농민들한테 감사도 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광화원에서 임시공을 쓰는 분 인분들이 다 70대자입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이분들
1: 네. 네,
0: 너무하네요. 걱정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성공한 것이 약재 살포기인데
1: 네.
0: 이게 비용도 싸고 효과가 최고로 대졌습니다.
1: 약재 살포.
0: 네, 그리고 네. 그 최근에는 그 드론.
1: 드론.
0: 이거 내가 네. 그 한 30헥타르 좌우 된 이런 농가에서도 많이 싸갖고 네. 그래갖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1: 네.
0: 우리 전작목 있잖아요.
1: 네네.
0: 전작목을 원래는 끄서내려면 대단히 품이 먹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 전작목을 파쇄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기계는 전작목도 파쇄하고 그냥 직접 파쇄해서 그냥 밭에다 환원하고
1: 네.
0: 또 하나는 그 우리만 제초.
1: 네.
0: 제초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그 지금 그 그냥 그 압력이라고 그 뒤에 제초기가 좌우로
1: 네.
0: 하면 다 있을 수 뚝 들어가면 저를 과 그 나무 밑에 수가 밑에가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래 이것이 지금 저도 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선전하고 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많은 그 관홍들이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런 기계를 산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마 보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기에
1: 네.
0: 이 후기에 그 풀이 키운 과손에서
1: 네.
0: 특히 우리만 그 난고 같은 경우는 난고리에 과실 품질이 매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분도 자꾸 물어보 어떤 게 사면 좋겠는가.
1: 아,
0: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기계를 지금 저 선전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앞으로 보급 잘 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과일 당도 높이는 그 뭐 관리 한마디로 개괄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그 이미 도장지가 막 멎어집니다.
1: 네네.
0: 도장지 멎어지면 그냥부터는 그냥 주약의 후에는 그 린과 칼륨.
1: 네.
0: 네. 린자,
1: 네.
0: 린자 페이를 좀 그냥 린성 알칭자라든가
1: 네.
0: 또 이런 게 필요된 그 연면 시비를 그 만회해주면
1: 네.
0: 후계에게거나 그 우리 말한 그 탄수화물이 과일로 네. 이동을 촉진하는 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네, 네 정말 과학기술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여름철 가지치기부터 병충해 예방 퇴치 비료 관리까지 정말 잘해서 올해 수확과리에는 희망을 좌우하는 그 알찬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소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정보가 우리 여러 농가들의 관농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